0: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민준이는요?
2: 틀릴 것 같아서 긴장해서 머뭇거려요.
3: 맞아요.
1: 머뭇거리다는 말이나 행동을 얼른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란 뜻이에요. 누나가 좋아, 형이 좋아? 라는 말에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라든지 친구와 놀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학원 갈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말할 때 왜 그렇게 머뭇머뭇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머뭇거려 본 경험이 있나요?
0: 제가 답을 알아서 손을 들었는데 그 발표 시간이 될 때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머뭇거린 적이 있어요.
1: 민준이는?
2: 차례를 기다리면서 어떤 친구가 스치기를 해서 머뭇거릴 때요.
1: 맞아요. 머뭇거리는 건 무조건 나쁜 걸까? 좋은 점은 없을까요?
0: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 맞아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머뭇거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뭇거리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머뭇거리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선뜻. 선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형아가 간식 먹는데 형아가 저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그 간식을 선뜻 그냥 줬어요.
1: 와, 감사한 형아네요. 제니.
0: 친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읽고 싶다고 해서 책을 선뜻하게 빌려줬어요.
1: 그랬구나. 선뜻은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이란 뜻이에요. 어떤 일을 아무 망설임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할 때 쓰는 말이죠. 머뭇거리다는 어떤 말과 행동을 자꾸 망설이는 거고 선뜻은 어떤 일을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하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짝꿍 단어. 팔을 다친 친구의 가방을 선뜻 들어주었어요. 엄마께서 설거지 도와줄래? 하고 물어보셔서 선뜻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과연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선뜻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4: 네.
2: 네.
1: 이번 주말에 대청소 하자는 엄마 말에 선뜻 그러자고 할 수 있을까요?
4: 아니에요.
1: 네. 제니는 왜 아니요? 라고 머뭇머뭇했죠?
0: 대청소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1: 맞아요. 쉽진 않지요. 민준이는 이렇게 선뜻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 대청소를 하면은 집이 깨끗해서 좋으니까 대청소를 빨리 하고 싶어서요.
1: 그렇구나. 그럼 또 이 경우에 여러분이 선뜻 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친구가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선뜻 빌려줄 수 있나요?
4: 아니요.
1: 아, 돈에는 철저하네요. 네. TV 보는 우리 똑똑 친구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머뭇거리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선뜻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 네.
1: 그럼 오늘 배운 머뭇거리다와 선뜻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5: 머뭇거리다. 말이나 행동을 얼른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선뜻.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

0: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게요.
1: 형은 조그만 파충류 앞에서 머뭇거렸다. 현준이가 맛있는 간식을 선뜻 나눠줬다.
0: 우리 민준이가 문장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준이가 맛있는 간식을 선뜻 나눠줬다라고 썼는데요. 이 앞에도 현준이 가 띄고 맛있는 띄고 간식을 띄고 선뜻 나눠줬다 이렇게 쓰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지요?
1: 네.
0: 우리 민준이가 배운 단어로 잘 글짓기를 했어요. 우리 제니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2: 네. 친구가 발표할 때 머뭇거렸다. 친구가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선뜻 연필을 주었다.
0: 와, 근데 제니가 친구가 물건을 빌려달라고 할 때 선뜻 빌려주는구나.
2: 네.
0: 참 착한 친구네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머뭇거리다와 선뜻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잘 알겠지요?
3: 네.
0: 좋아,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3: 안녕!
4: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5: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4: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5: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라라를 함께 불러볼까? 라라야, 알려줘!
2: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2: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라라라, 도, 맞들면 낫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알 것 같은데 모르네.
1: 근데 라라야,
2: 어?
1: 낫다도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 어떤 뜻이야?
2: 여기에서 낫다는 말은 무엇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다 라는 뜻의 더 낫다야.
1: 그러면 비교하는 말이야?
2: 맞아, 비교하는 말이야.
0: 아, 맞다! 나 어제 밤새서 공부할 때 나 이거 봤는데?
1: 진짜?
0: 까먹었어.
1: 야,
0: 뭐지? 종이가 들어갔었는데 아닌가?
2: 그럼 맞들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0: 아니, 나 몰라.
1: 같이 드는 거.
0: 그런가?
2: 맞아, 맞아. 맞든다는 물건을 양쪽에서 마주 든다는 뜻이야.
1: 혹시 모래성 아닐까?
0: 모래성?
1: 왜냐하면 모래는 알갱이가 되게 작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혼자서 하면 만들기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면 쉽다는 뜻이란 거 아닐까?
0: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 나 기억났어!
1: 뭔데?
0: 백지장도 맞으면 나.

0: 백지장?
1: 흑지장이었나? 내가 그때 책에서 본 뜻으로는 이렇게 가벼운 종이도 같이 들면은 더 낫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
0: 아, 그렇구나. 응. 나보다 똑똑해서 살짝 줄튼하긴 하지만 뭐 인정해 줄게.
1: 그럼 우리 좀 그려볼까?
0: 좋았어.
2: 좋아. 오늘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고. 예진이는 뭘 그리고 있는 거야?
0: 나는 모래성을 맞들고 있는 두 명을 그리고 있어.
2: 아, 왜 모래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0: 모래 알갱이들은 되게 작게 이루어져 있잖아.
1: 응.
0: 그런 걸 혼자 만들면 힘들 거 아니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옮기면 더 괜찮다. 이런 거 아닐까?
2: 그렇구나. 둘이서 함께 옮기면 훨씬 더 쉽게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1: 응.
2: 그럼 노아야.
1: 응?
2: 노아는 그 속담을 어디서 봤다고 했지?
1: 나는 속담 책에서 봤어.
2: 그럼 노아야, 혹시 백지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1: 응. 학교에서 국어사전을 배웠는데 국어사전에서 선생님이 검색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백지장은 흰색 종이래.
2: 흰색 종이?
1: 응.
0: 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1: 그치?
0: 어려운 뜻일 줄 알았는데.
1: 나도.
2: 맞아. 그렇게 모르는 게 있을 때 검색해보거나 알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야.
1: 알았어.
2: 좋아. 그럼 우리 오늘도 한번 설명해볼까?
1: 이번에 누나가 설명해봐.
0: 알았어.
1: 이 몸은 말이야.
0: 모래성도 맞들면 낫다. 모래 알갱이가 진짜 작잖아.
1: 응.
0: 그래서 한 명이 하기엔 운반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떨어뜨릴 거 아니야.
1: 응.
0: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어서 힘을 모아서 들 수 있다는 말. 아닐까?
1: 오, 불쌍한데?
0: 협동이 있는 것 같아.
1: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해 볼게.
0: 좋았어!
1: 나는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더 낫다! 라고 생각했어. 백지장은 엄청 가볍잖아.
0: 그치.
1: 내가 그래서 엄청 가볍다는 의미로 전자저울에 백지장이 0.006g이라고 표시를 했지.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0: 굉장한데? 진짜 엄청나.
1: 나의 머리 진짜 맞추는 거 아니야?
0: 그럴 것 같아.
2: 자,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오늘도 라라가 알려줄게.
1: 응.
2: 뾰로롱.
3: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흰 종이 한 장을 말해. 종이 한 장을 손 위에 올려볼까?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울 거야. 이 가벼운 백지장을 뭐하러 맞들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마치 백지장 한 장을 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즐겁고 기운이 날 거야.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무언가를 힘을 합해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방 청소도 엄마의 심부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가 함께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일도 같이 하면 더 쉽게 하고 금방 끝낼 수 있어. 만약 친구가 책상 옮기기를 혼자서 하고 있다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친구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라고 말이야.
1: 자, 그럼 오늘의 속담은

0: 쉬운 일이라도 협동해서 함께하면 더 쉽다는 뜻.
1: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음악의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대가 되는 거야.
1: 브레멘 음악대. 친구들 준비됐어?
2: 응!
1: 좋아.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1: 하기 전에 구슬이의 깜짝 퀴즈 시간.
3: 뭔데 뭔데?
1: 이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4: 탑인가? 맨 위에는 닭인 것 같고 가운데는 고양이인 것 같은데.
3: 이렇게 마지막에 강아지.
1: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이야기 속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친구부터 소개할까요? 소령이.
2: 응.
1: 루은이.
2: 응.
1: 제인이.
2: 응.
1: 강준이.
2: 응.
1: 그리고 나.
2: 구슬이.
1: 우리 함께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5: 평생 주인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던 당나귀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6: 아이고, 이 쓸모없는 녀석.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군.
0: 날 내다 판다고?
5: 당나귀는 결심했죠.
0: 그래, 도망치자. 음악의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대가 되는 거야.
5: 브레멘으로 가던 당나귀는 사냥개를 만났어요.
7: 우리 주인님 너무해. 내가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날 내쫓으려 하다니.
0: 사냥개야,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가 되지 않을래?
7: 어? 정말? 좋아.
5: 그렇게 함께 가던 당나귀와 사냥개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8: 냐오, 주인님 너무하다 냐오. 내가 늙어서 쥐를 잘 잡지 못한다고 날 내쫓으려 하다니.
0: 고양이, 너도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0: 아니, 깜짝이야!
1: 깜짝이야!
2: 나도 너희랑 같이 가면 안 될까? 글쎄, 우리 주인님이 날 잡아서 닭고기 스프를 만들겠다네.
3: 스타가,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그렇게 다 같이 브레멘으로 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하룻밤 자고 갈 곳이 필요했어요.
0: 어? 여기 집이 있다.
4: 어허, 오늘도 보물을 많이 훔쳤군.
5: 우린 이제 부자야. 마음껏 먹고 즐기자.
6: 도둑들이잖아.
3: 그 집은 주인 없는 빈집이었는데 도둑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도둑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집을 쓰면 좋겠는데.
7: 아, 이건 어때? 어?
4: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괴물이야!
3: 도둑들이 도망간 빈집에 들어와 동물들은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0: 우와, 이 집 정말 마음에 든다.
2: 나도.
3: 그럼 우리 브레멘에 가지 말고 여기서 다 같이 살까?
2: 우와, 좋아.
8: 버림받고 약하고 힘없는 동물들이 모여서 멋진 음악들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
9: 맞아.
8: 동물들은 함께할 친구들을 만나고 브레멘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0: 당나귀 혼자서 시작했지만 이제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수타까지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야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친구들을 하나둘씩 모으는 과정에서 당나귀가 자기와 같이 하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조금 행복했을 것 같아.
11: 각자 자기는 버림받은 애들인데 이제 당나귀가 같이 데려가면서 얘기도 많이 했을 거잖아. 그동안 되게 기쁘고 가족같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8: 동물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2: 동물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협조해주지 않고 협동해주지 않았다면 좀 너무 당나귀 혼자서만 길을 떠나야 하니까 만약에 브레멘 음악대가 당나귀의 꿈이었다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좀 외로웠을 것 같아. 쓸쓸하고.
8: 너희들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12: 엄청 큰 이따만한 도화지에 그 뭐냐, 우리 고장을 그리는데 사회 시간에. 근데 그걸 혼자서 그리면 시간도 다 못 지킬 것 같고 좀 뭔가 불안하는 거야. 그런데 협동해서 하니까 금방 완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만 30분 안에 다 완성을 했어.
8: 와, 정말 멋지다. 동물들은 왜 브레멘으로 가지 않고 도둑들 집에 살기로 했을까?
11: 내 생각에는 이미 저 넷은 가족처럼 끈끈하고 되게 친해졌잖아. 저 상태만으로도 행복해. 근데 만약에 브레멘을 갔다. 거기는 이제 음악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세계란 말이야. 저 친구들은 일단 음악을 잘하진 않잖아. 그래서 굳이 음악의 도시로는 안 간 것 같고 저 상태에서도 이제 행복하니까 저 그대로만으로도 좋다.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
8: 아무리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9: 맞아.
8: 친구들, 우리도 똘똘 뭉쳐서 똑똑 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9: 응.
8: 브레멘 음악대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게 될까? 마음껏 상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Super Duper Wizards!
1: 그럼 오늘도 신나게 ABC 짱 부를까? 좋아! 준비됐나요?
0: 네!
2: 친구들도 준비됐지? Are you ready?
0: Yeah!
1: 와! 그럼 Let's sing together the Super Duper ABC song!
3: Good!

0: Joy! Oh, oh. Why are you yawning?
1: 아,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마법책을 읽었거든.
2: 마법책?
1: 기억 안 나? 우리

0: 방법을 몰라서 마법기차 못 탔잖아.
1: 오, that's right, Joy. Super duper cool.
2: 아니 그럼 잠깐만.
0: 어?
2: 알아냈어?
0: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마법기차 탈 수 있겠네.
1: 지금 타자.
2: 지금?
1: 지금 당장 타자고. I like trains. Let's go on the train.
3: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2: Yay! It's the alphabet dice.
0: 맞아. 그럼 에너지 지금은 기차 못 타겠다.
1: 그러게. But I like throwing the dice.
2: 그럼 오늘도 에너지가 던질래?
1: 진짜?
0: Yeah.
4: Yeah. 오늘은 어떤 알파벳이 나올까?
2: 우와.
1: Oh yeah. Oh yeah.
2: 에너지 따다.
5: If you can.

0: meets R.
1: It's that station again.
2: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빨리 따라가 보자. 어,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3: Catch me if you can.
2: 어? 기둥으로 들어갔어.
3: 아하, 기차 타러 갔나 봐. 자, 좋았어. 잘 봐봐. 먼저 주문을 외우고 기다려야 돼. 슈퍼듀퍼 슈퍼듀퍼.
2: 자, 지금이야. Go inside.
4: 와우!
1: 기차다. 기차.
0: Train. Train.
1: Hurry. Let's get on the train.
5: 마법기차 탑승을 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마법기차에 탑승하려면 보물찾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3: 보물찾기 미션? Catch us if you can.
4: 어?
3: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데 동그라미 방과 세모 방으로 들어갔어.
1: Let's see. Circle, triangle, square. 아하, triangle.
0: Triangle.
4: Yay!
0: Triangle를 맞췄으니까 이 방이 미션 방일 것 같은데 들어가자.
3: 잠깐. 그런데 블록이 circle. 동그라미 방에도 들어갔잖아.
1: Then I choose the circle.
2: 어떡해. 여기 진짜 방이 아니라 함정이었나 봐.
0: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고?
1: Trap?

0: 여기가 맞았어. 보물들이 잔뜩 있어.
1: 보물이다.
0: Treasure. Hooray! Oh, this is super exciting.
1: Oh, and this is a triangle.
0: 맞다. 이 악기도 triangle.
1: Wow, it's a golden triangle. 내가 가져가야지.
2: Leon!
3: 아니, 에너지는 황금 트라이앵글을 왜 가져갔다고 해서 사고를 쳐?
4: 아, 그러게 말이에요. 미션에 성공하고 마법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3: 아이고, 누구 닮아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5: 어머머, 누구 닮긴요. 욕심 많은 썰 에너지를 쏙 닮았는데.
3: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4: 아우, 욕심이 없다고요? 맨날 과자 숨겨놓고 혼자 먹고 그러면서?
5: 맞아.
3: 야, 그거 말이야.
6: 자, 조용, 조용. 오네요.
5: 오네요. 괜찮아.
1: I'm sorry. 내가 그 트라이앵글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가 봐.
5: 괜찮아. That's okay.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4: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단어들도 다 찾았어.
5: 맞아.
1: You're right.
4: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 한번 확인해볼까?
5: 친구들, T와 R 입 만나면 어떤 소리가 되는지 궁금하지?
1: Okay, okay. Boys and girls, listen one more time.
5: Train. Train.
1: Triangle. Triangle.
5: Trap. Trap. Treasure. Treasure.
7: Good job.
5: Yay! Yet.
1: Oh.
5: It's time to sing a song.
4: Ah, that's right.
1: Let's sing.
5: Okay.
1: La la la la.
5: La la la.
4: Ah, 우리 애들이 잘못도 알았고 반성도 하다니 참 다행이에요.
3: 아, 그거야. 마법 철도청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4: 어우, 그럼요. 저는 우리 애들을 믿어요.
6: 맞아요. 저도요.
5: 자, 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3: 아하,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8: Magic Picture.
5: Let's start.
1: He is on the train.
5: He's looking for treasure.
1: He finds a trap.
5: Then he finds the golden triangle.

0: It's a train! Hi!
1: Train! Train!
2: Triangle!
3: 세모 모양, 영어로
1: Trap!
3: 덫이나 함정을
1: Trap!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차를 이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가빈!
0: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0: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3: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어,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3: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0: 더비가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정말 멋진데?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3: 그럼 난 2등.
4: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2: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5: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완벽한데? 어?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류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4: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다리다.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쪽,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오구잠은?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똥이.
5: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0: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3: 레이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스케이봇 변신 완료.
4: 기봇 변신.
5: 어라, 이게 왜 이러지?
3: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1: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2: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3: 알았어, 아빈!
2: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3: 우리한테 맡겨!
4: 알았어, 아빈!
3: 보스, 최대 출력으로!
2: 빙빙 돈다!
3: 어이야! 잡았다!

0: 정말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0: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쿠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야!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새 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 밀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루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

0: 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패션 디자이너.
1: 여기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멋진 옷을 만들 거야. 모자하고 팔찌랑 신발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스케치북. 무슨 옷을 만들지 그리려고. 짜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패션 디자이너거든.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패션 디자이너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아무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오, 좋아. 디자인 멋지다.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오, 망토. 아님 드레스. 아님 모자. 좋아. 너흰 뭘 만들 거야? 자, 여기에 그려봐. 봐도 돼? 우와, 디자인 멋진걸.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패션 디자이너 놀이. 그럼 가서 아무도 본 적 없는 멋진 옷을

0: 멋지게. 그러자 새가 말했어. 찍찍찍찍찍찍.
1: 그게 무슨 뜻이야?
0: 디런! 얘들아 안녕. 우린 패션 디자이너 놀이 중이야. 멋진 패션쇼도 열 건데 같이 할래?
2: 응, 당연하지. 난 너희 패션쇼에서 사진 찍을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카메라만 있으면 돼. 멋진 옷하고 이따 봐.
0: 보석 디자이너? 좋아! 그럼 만들어봐. 발찌랑 또 귀걸이도.
2: 그럼 난 모델 할래. 패션쇼에서 멋지게 뽐낼 거야.
3: 근데 무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3: 무대, 무대.
2: 아, 그렇지. 저거야. 무대야.
3: 아,
2: 우와, 딱 좋아.
0: 아주 완벽해. 봐. 좋아요. 패션. 예!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아주 특별한 옷이야. 그걸 만들어야 해. 무슨 모양 좋아해?
2: 난 번개 모양.
0: 그럼 네 옷은

0: 입게 될 거야. 고마워. 이제 옷감만 있으면 돼. 패션 디자이너들, 손상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쓸 옷감이 보이니? 저기 있어. 바느질 할 시간.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모대로 나왔어요?
1: 네, 가요.
0: 잠깐 있어봐요. 두두두루 두두두. 이걸 어떡하지? 그럼 아 좋아요.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면 자 됐어요. 오 아니 이걸 아하 자 이제 다 됐어요. 번개 모양 옷이에요. 우와. 이제 팔만 움직이지 말아요. 절대로요. 그럼 완벽할 거예요.
1: 좋아. 어차피 팔은 잘 안 써. 나 좀 봐. 예. 짜잔.
0: 아이, 참. 이런. 어떡하면 좋지? 뭔가 옷을 잡아줄 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추나? 아님, 또. 어! 집게잖아? 그래, 이거야!
2: 우와! 여기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주아주 특별한 옷을 말이에요.
0: 곧 나가요!

0: 뭐 잘못됐어요?
1: 아니요. 네, 맞아요. 아무 일 없어요. 자, 잠깐만요. 아우, 큰일 났어. 돼지가 너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진짜 특별한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빨리.
0: 이제 들어가도 돼요?
1: 아직 안 돼요. 잠깐만요. 좋아! 데이지한테 가서 보여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2: 나뭇잎.
1: 오, 좋아. 그걸로 멋지게 꾸며보자.
2: 또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엉뚱한 거.
0: 우와!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오, 세상에! 멋지게 사볼래? 오, 이거 진짜 예쁘다!
1: 이건 여기로, 또 이건 여기. 오, 좋아! 이 나뭇잎 단추 덕분에 멋져졌어!
3: 근데 그래도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네.
2: 안녕, 비씨!
1: 패션! 미와!
2: 그럼 나 이제 나가도 되는 거야?
1: 아하! 아직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위로 번쩍 들면, 그때 나가는 거야. 와, 와, 여기 봐! 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전 디자이너 딜런이에요, 또.
0: 안녕하세요.
1: 나뭇잎?
2: 응? 네, 가요.
1: 아, 아직 안 돼.
2: 그치만 바로 올려군.
1: 데이지 새 옷이 너랑 완전 똑같아.
2: 이번에도? 와, 쟤 진짜 멋지다.
1: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해.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옷으로. 빨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2: 알잖아, 친구들.
1: 그래, 그거야. 비씨, 좀 도와줘. 좋아, 넌 거기 서 있고, 또 이걸로. 아, 그래.

0: 좋아. 소개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1: 정말 놀라워요. 찰칵 찰칵 찰칵. 진짜 멋져요. 찰칵. 멋진 친구들이네요. 찰칵.
0: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 아니라고?
2: 오, 나 뭔지 알 것 같아.
1: 뭐야 이게? 내 옷이야? 예! 이런 옷은 처음 봐. 이건 진짜 특별하고 멋진 옷이야.
0: 처음 보는 특별한 옷? 우리가 해냈어!

0: 예. 그럼 또 만나?
1: 딜런, 이 멋진 옷 사진 좀

0: 다이어 로봇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봇!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아?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 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5: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어딜? 아차! 아차차!

0: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1: 어디?
2: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슈커!
1: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안녕.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직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누구나 암호를 풀어라.
1: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응, 응. 어? 짜잔! 이것 봐! 누구나 비밀 작전회의 초대장!
1: 우와!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2: 그래! 우리 모두 다 초대받았어!
1: 그런데 곰기 요원은 어딨지?
2: 곰기 요원은 아까 전에 벌써 출발했어! 저기 봐!
1: 여기는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암호를 푼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
3: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과연 나도 암호를 풀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떨리는구만.
4: 누구나 요원이라면 암호를 푸시오. 보시오.
3: 좋았어. 덤벼라 암호. 어? 이건? 이건 바로
1: 3 더하기 1은
2: 4와 같습니다.
3: 아하. 몰라 몰라. 아니, 알아라 별에서 해결한 문제랑 똑같잖아.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더하기 5. 더하기 2는 3과 같습니다. 바쁘다게 통과.
5: 정부, 암호를 틀렸습니다.
4: 누구나 요원 맞습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주시죠.
6: 다시 풀어주시죠.
3: 에? 틀렸다고요?

0: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구만. 흑차. 흑차. 5 더하기 2는 7. 더하기와 7. 자, 그럼 다시 곰기 요원 입장합니다.
1: 그림과 다릅니다. 그림과 다릅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2: 아니, 당신 누구야?
3: 누구야?
2: 누구야?
0: 누구긴 누구야? 떠오르는 신임 요원 곰기.
4: 곰? 뭐? 누구?
2: 누구든 암호를 틀리면 입장할 수 없다? 없다. 없다!
0: 아니, 아니, 저 진짜 누구나 신임요.
5: 큰일이야! 곰기 요원이 암호 풀기에 실패했어! 어떡하지?
6: 곰기 요원은 왜 암호를 틀렸을까?
5: 곰기 요원의 답이 그림과 맞지 않았거든.
6: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
5: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요원은? 자, 오, 우리 서윤 요원.
7: 당근이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개가 된 것 같아.
6: 맞아 맞아. 다섯 개의 당근 중 두 개의 당근이 가버렸지. 거짓말 당근.
5: 그렇다면 암호 속 네모에는 뭐가 알맞을까?
6: 그렇지. 그럼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5: 좋아. 같이 잘 살펴보고 한 번에 암호를 통과하자고. 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6: 아하! 이게 바로 빼기. 그런데 이 빼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5: 예를 들어서 이럴 때?
6: 당근 아이스크림이 6개. 아! 그런데 그중 4개나 또 까버렸어.
5: 그럼 남은 아이스크림은 몇 개지?
8: 2개.
6: 딩동댕동. 바로바로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8: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5: 6과 4의 차는 2입니다.
8: 6과 4의 차는 2입니다.
6: 아하! 빼기는 이렇게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뿅 사라질 때 사용할 수 있구나.
5: 그리고 또 이럴 때 빼기가 필요하지. 요원은 셋, 의자는 둘.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해볼까?
6: 요원과 의자를 하나씩 이어보면 의자가 하나 더 적네.
5: 이 상황이 바로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8: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6: 3과 2의 차는 1입니다.
8: 3과 2의 차는 1입니다.
6: 빼기는 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도 쓰는구나.
5: 맞아. 곰기 요원, 이럴 땐 빼기를 쓰는 거야.
0: 아하. 곰기 요원, 다시 도전. 당근 다섯 개에서 두 개가 빠졌구만. 그렇다면 이건 바로 빼기 상황. 5 빼기 2는 3.
1: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요원 곰기님 환영합니다.
9: 곰기 요원 어서 들어오시죠.
0: 차!

0: 있다. 요! 그! 나!
1: 저는 5입니다.
2: 5 빼기 5는
3: 0과 같습니다.
1: 5와 5의 저는 0입니다.

0: 이는
1: 이와 같습니다.
2: 사와이의 차는 이입니다.
1: 이 빼기 영은
0: 이와 같습니다.

0: 즐기는 와장창 볼링 게임. 공을 굴려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이야.
1: 요원들의 점수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게.
0: 몇 개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궁금한걸. 그럼 첫 번째 선수 서윤 요원
1: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0: 네,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명점. 우와.
1: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쓰러졌네요.
0: 굿배기 4는 5와 같습니다. 5점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승하 요원 준비.
1: 공을 들어주시고 굴려주세요.
0: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우와, 명점.
1: 이번에는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쓰러졌습니다.
0: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점입니다.
2: 우와, 잘했어, 잘했어.
0: 마지막 선수는 검기 요원.
1: 검기 요원,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2: 자, 좋았어. 원, 투, 하!
0: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1: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0: 곱빼기 형은 9와 같습니다.
2: 그럼 난 9점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건가?
0: 으이그, 그럴 리가 있겠어.
1: 아휴, 곰

0: 뻥튀기 우와 우주 최고의 왕
1: 넘기
2: 렛고
1: 1, 2, 3, 4 5, 6, 7, 8, 9, 10
2: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그게 뭐예요?
0: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1: 우와.
0: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1: 네, 좋아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줬었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오, 벤.

0: 바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어,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벌이 색깔은 노렁이에요. 노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술이 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어,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니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 야,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오, 일기 끝. 어, 밴디트.
1: 저 왔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 표요리 라자냐? 아.

0: 진 맥스.
1: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2: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1: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0: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1: 이봐, 응? 조용히 해.
2: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0: 아, 너 AI 비서도 있었어?
2: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 동력 인공지능이자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 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0: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2: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0: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1: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0: 어?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 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조용 러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아, 새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새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별아?
1: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1: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1: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1: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스윙!
1: 자,
2: 부품 모기 완료!
1: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다시 붙이자. 다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날 시간이야!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3: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4: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1: 고마워, 슈퍼윅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0: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4: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0: 새별이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1: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우와. 어?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우와.
2: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3: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윙스 볼을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2: 어,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3: 어? 이건 내 거야! 어? 오, 공에서 빛이 나네.
4: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2: 아, 골든보이 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3: 어,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2: 뭐?
4: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1: 여기가 골든보이 어? 기지가 분명해.
5: 어디가?
6: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결가루 액션!
5: 우와! 이제 기지가 보여!
3: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 함정에 채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5: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6: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3: 어,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 가.

0: 맥스!
1: 거기? 와줬구나.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1: 고마워.
2: 이제 안심해.
0: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3: 그럼 흩어져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 어?
0: 작동을 시작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1: 호기, 아리, 샛별아.
4: 어디로 가는 거야?
1: 오, 안 돼. 설마 우릴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0: 멈췄어. 다시 움직이는데. 빨리 뭐라도 해야 해.
1: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0: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5: 영창.
0: 나와라, 홀로 망치 액션.
3: 맥시멈.
6: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7: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0: 어서 피하자, 얘들아.
7: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1: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7: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0: 피해!
3: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7: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더 합체!
2: 다들 멈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7: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2: 바람이 너무 세.
0: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7: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0: 정말 큰일 날 뻔했다.
1: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3: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2: 도와줘서 고마워, 샛별아. 위성 친구들도 고마워.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3: 어서 가자, 지구로 출발.
0: 조심해, 얘들아.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린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2: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2: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1: 뭐? 그게 진짜야?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1: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2: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3: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4: 안녕 공지야.
3: 안녕. 안녕 세미.
5: 안녕.
4: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3: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0: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1: 잠깐! 넌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0: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2: 짜잔! 우리 왔어!
1: 고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2: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3: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1: 우와! 고마워, 아리.
4: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3: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5: 거기,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2: 지금은 가봐야겠다.
3: 나중에 얘기해줄게.
5: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3: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5: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2: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3: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5: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6: 안녕, 얘들아.
7: 잘 있었어?
2: 그럼, 당연하지.
3: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우주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6: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우주본부로 보내주면 돼.
8: 그러면 월드우주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2: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3: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5: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4: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0: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4: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0: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4: 우와.
5: 맥스,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0: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4: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5: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0: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하!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0: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1: 나도야.
2: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0: 어? 안 돼! 그거 내 거야!
3: 마지막이네. 아흠.
0: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3: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0: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3: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3: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0: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3: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0: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3: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0: 아니야. 나는...
3: 날 믿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0: 잠깐만.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어?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킨.
3: 꽁지야 안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킨. 꽁지야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5: 조심해!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6: 나도 도울게.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트롤의 혀를 찾아서.
1: 혀란 무엇인가? 동물의 입속에 살며 맛을 보는 입속의 백선생. 그런데 지구에도 혀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길고 검처럼 날카롭고 혀 아래 고래가 살며 목젖이 수백 개. 이 혀의 주인은 바다의 정복자.
2: 바다의 정복자? 이빨 해적과 딱 어울리는 말인데. 그렇다면 마법의 혀, 나는 내 거야.
3: 안돼.
4: 마법의 혀를 지켜줘.
5: 도와줘 번개맨.
6: 걱정 마, 바다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야, 이빨 해적이 간 곳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혀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검처럼 날카로우며 수백 개의 목젖 밑에 고래가 산다는.
7: 번개맨 IQ 300 인증.
6: 이 정도는 슈퍼히어로의 기본이지. 네, 그래서 그곳이 어디지?
7: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검색되었습니다.
6: 노르웨이, 좋았어. 노르웨이로 번개 이동!
7: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자리하고 있어요. 눈처럼 하얀 나라,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을. 그래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답니다. 마을에서도 썰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것 같은 스키 점프대도 멋져요. 노르웨이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엄청난 두께의 빙하가 녹으면서 산 아래로 밀려내려가 골짜기를 만들고 그 자리에 바닷물이 차올라 만들어진 곳이 아주 많아요. 이빨 해적이 찾는 마법의 혀가 바로 이곳에 있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마법의 혀 개봉 박두. 3, 2, 1, 0. 트롤 통과예요. 요정의 혀처럼 길게 튀어나온

0: 기다란 바위 때문에 트롤의 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1: 여기서 잠깐, 트롤이 누구냐고?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말썽쟁이 여장. 응? 뭐야? 엄청난 바위? 입에 넣고 다니긴 조금, 아주 조금 무겁겠는데? 그래도 바다의 정복자가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떼가기 전에 얼른 가져가야지. 슈바라 슈바라 이야!
2: 그렇게는 안 되지. 번개 이동 완료. 이봐, 이빨의 적. 트롤의 혀는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가도록 하지.
1: 번개맨, 너 나타날 줄 알았거든. 이제 트롤의 혀가 이빨 해적의 혀가 될 테니까 기대하라고.
2: 아니, 트롤의 혀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니까.
1: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고.
2: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 받아라. 공개 터.
1: 내가 수술이 물러날 줄 알고. 불꽃 전공자.
2: 이럴 수가.
3: 번개맨, 이번엔 우리 차례야.
2: 어? 겨울왕국 친구들? 좋았어. 번개, 겨울왕국, 크로스! 얍!
1: 내 몸이 얼음에 갇히다니! 그래도 바다의 정복자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비밀스! 번개맨!
2: 친구들, 우리가 함께 해냈어. 너희들의 얼음 마법에 이빨의 적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걸? 자연에도 비밀 수호대원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 어? 번개톡?
0: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4: 비밀 수호대 출석 체크!
2: 어? 천둥의 신 토르? 영화에서 봤는데.
4: 그거 다 우리 바이킹을 모델로 한 거라고.
2: 바이킹?
4: 바다의 정복자, 바이킹을 모른단 말이야.
0: 노르웨이 국민의 대다수는 바이킹의 후예라고 해요. 동물을 사냥하며 지내다가 배를 만들어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면서 바이킹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해적선을 타고 서유럽의 보물들을 빼앗기도 했지만,
4: 우리 바이킹들이 나쁜 짓만 한 건 아니라고. 우린 탐험가이자 모험가야.
5: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기도 하지. 먼 나라에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기도 했다고.
4: 무엇보다 우리 바이킹들은 뭐든지 평등하게 나눠 가졌다는 사실. 누구야?
1: 얼음 마법 때문에 감기 걸렸잖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카도야, 쳐라. 이 세상의 모든 용기, 지혜, 웃음 따위 다 삼켜버려라.
2: 아니,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 사라지는 건 악당, 바로 너다, 이빨의 적. 천둥의 신 토르, 부탁해.
6: 걱정하지 마, 번개맨.
2: 번개맨, 크로스! 천둥, 번개, 탑체, 파워!
1: 노르웨이에는 짐승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아! 도망가자!
7: 내가 왜 비명을 지르냐고? 날크린 분한테 물어봐. 그분도 노르웨이를 지켜주는 비밀 수호대원이니까. 지금부터 노르웨이를 지키는 비밀 수호대원 만나볼까? 비명 발사!

0: 노르웨이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뷔페의 유래가 바이킹에서 왔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뷔페는 바이킹들의 식생활에서 시작되었답니다.
1: 우리 바이킹들은 다양한 음식을 쭉 늘어놓고
2: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떨어먹었다고 아주 푸짐하게 말이야.
1: 그걸 요샌 뷔페라고들 한다지?
0: 바이킹들은 먼 나라까지 오랫동안 배를 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린 대구나 훈제 연어 등 소금에 절인 요리를 많이 먹었답니다. 노르웨이에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간 다리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곡선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듯 세워진 다리예요. 정말 멋지죠?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3: 빙하가 만든 대자연이 펼쳐진 노르웨이에서의 모험, 정말 짜릿했어. 노르웨이의 굉장한 친구들도 잊지 못할 거야. 이제 돌아갈 시간. 언제나 평화로운 지구를 생각하며 또 만나요, 친구들. 번개! 어!

0: 파워! 세계 비밀 속에 던져내. 발이 달린 궁전?
1: 사고뭉치 이빨 해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2: 훔치고 말 거야. 부수고 말 거야. 보물은 내 거야.
1: 화가 난 세계의 친구들. 이빨 해적을 잡으려는 현상수배 포스터가 붙게 되고.
2: 잡히지 않으려면 이따위 해적선 가지고는 부족해. 팔 달린 궁전 어디 없나? 뚜잉! 있다 있어! 와우! 저 무시무시한 발톱 좀 봐! 헐! 사자 발톱이 달린 궁전이라니! 생각만 해도 소름! 저 궁전만 차지할 수 있다면 아무도 날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기다려라! 사자 발톱! 넌 내 거! 얘들아! 가자!
3: 예헤이!
4: 우리 궁전이 위험해!
2: 번개맨!
4: 도와줘! 걱정 마, 친구들. 번개맨이 구해줄게. 그런데 발이 달린 궁전이 실제로 있기는 할까? 번개아이, 발 달린 궁전 검색 부탁해.
5: 발이 달린 궁전은 스리랑카의 시기리아 궁전이 검색되었습니다.
4: 좋았어. 시기리아 궁전으로 번개 이동!
5: 1500여 년 전, 높고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지어진 바위궁전 시기리아. 시기리아는 사자의 목구멍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사자의 목구멍일까요? 먼저 사자란 이름이 붙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궁전 계단 양쪽에 무시무시한 바위 발톱이 보이나요? 사자의 발톱을 닮았어요. 이번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시기리아 바위궁전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사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리아, 즉 사자의 목구멍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2: 후덜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게 신나. 저 궁전만 차지하면 번개맨이 날 잡으러 와도. 사자 팩톱 달려라 달려. 바위궁전아 달려라 달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겠지?
4: 이빨의 적 정말 대단해.

0: 상상력 하나만은 인정해주지.
1: 어, 웬일로 내가 칭찬을 다 받네? 응? 근데 방금 누구? 자, 에이, 번개만!
0: 이빨해져. 저 바위 궁전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 이 궁전에 숨어도 소용없어.
1: 나도 알거든.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마법을 걸면 저 발톱은 살아날 거야. 볼라? 슈바라 슈바라 사자 발톱! 이야!
0: 아니, 자, 안 돼, 멈춰!
1: 발톱이 움직이기 전에 해결해 보시지.
0: 이빨의 점, 곧 혼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용기, 지혜,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번개 파워!
0: 자,
2: 세계의 비밀 속 번개맨. 휴,
0: 이제 됐군. 이빨의 점, 이제 네 차례. 어? 어디로 갔지?
1: 흥! 이빨 해적의 궁전 사냥은 이제 시작이다. 기대해라, 번개맨.
0: 친구들, 이제 안심해. 번개맨이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켜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궁전이라도 행복한 왕, 훌륭한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어? 이빨 스타그램?
1: 번개맨! 식구의 궁전이 뭐 거기뿐인 줄? 내 취향에 맞는 궁전을 바로 찾았지 뭐야? 100년 동안 숨바꼭질을 해도 날 찾지 못할 숨바꼭질 궁전! 방이 9,000개가 넘는 방방이 궁전! 어때? 완전 딱이지?
0: 숨바꼭질 궁전? 방이 9,000개가 넘는 궁전이라면 번개맨도 알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3: 중국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궁궐이에요. 자주색의 금지된 성이라는 뜻의 자금성. 당시 중국에선 자주색과 황금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황제가 기거하는 곳인 만큼 허락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자금성에는 약 9,000개나 되는 방이 있어요. 얼마나 커다란 궁전인지 알 수 있겠죠?
1: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숨바꼭질하면 100년이 지나도 찾지 못한다 이거야.
4: 못 찾겠다 꾀꼬리.
1: 거봐, 못 찾는다잖아. 근데 방금 누구?
0: 바로 나다, 번개맨.
1: 오면 뭐해? 자금성에서 100년 동안 숨바꼭질이나 실컷 해라, 번개맨. 얘들아, 뭐하냐? 숨바꼭질 시작이다! 나 찾아봐라! 못 찾겠지?
0: 휴, 듣던 대로 정말 엄청난 규모군. 저 많은 방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누구? 용기! 지혜로 가득한 번개맨이지! 불의 불 가동! 아, 중국의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번개맨 왕만두 작전 스타트! 왕만두 100개 하늘로 떠올라라! 얏!
1: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야! 왕만두 좋아! 얘들아, 뭐하냐? 만두를 향해 씻기 전에 출동!
0: 만두 앞에서 바로 무너지는 이빨 해적. 이때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번개 만두였잖아! 에이, 엄마야! 번개 파워 미워잉! 이빨 해적 살려!
3: 세계의 궁전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5: 아, 번개맨! 자금성을 지켜줘서 고마워!
3: 명나라 황제님께서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0: 아, 베이징 덕? 북경 오리요리?
1: 중국의 베이징엔 오리요리가 맛있어. 세계 최고의 궁전을 지켜줘서 내가 쏜다.
5: 아, 잠깐. 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인데?
6: 잠깐, 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궁전은 오스트리아 쉔부른 궁전인데?
0: 아,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5: 번개맨, 베르사유 궁전 와봤잖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거울의 방!
6: 이거 왜 이래? 쉔부른 궁전에도 거울의 방 있거든?
3: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건 쉔부른 궁전의 거울의 방. 쉔부른 궁전 거울의 방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어때?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과 쉔부른 궁전의 거울의 방 한번 비교들 해보라고. 쉔부른 궁전은 방이 1,400개도 넘거든.
5: 베르사유 궁전은 방이 3,000개도 넘거든.
6: 어, 정말 우리 궁전이 더 아름답죠?
5: 아, 무슨 소리야? 베르사유 궁전이 최고죠?
6: 어, 세상에.
5: 아이, 제이 비켜봐.
0: 두 분 다 궁전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번개맨이 보기엔 모두 다 부러운 멋진 궁전인걸요. 아, 그러지 말고 두 분이 직접 그 멋진 궁전들을 소개해주는 건 어때요?
5: 여왕님, 미안해요.
6: 어, 아니에요. 하긴 누구의 방이 더 많으면 어때요?
5: 궁전은 그 나라 문화가 숨어있는 세계의 보물인데.
6: 함께 잘 지켜나가요.
5: 아, 뭐해? 이럴 땐 박수!

0: 세계의 궁전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에는 손님을 위해 우주쇼를 보여주는 방이 있었다? 에이,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대사의 방은 왕을 만나기 위해 온 외교관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 왕은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방을 정말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천장을 보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우주를 형상화했다는 대사의 방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하네요.
1: 하,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멋진 궁전들이 많았어.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도 정말 멋지지만 그 궁전에 살았던 왕이 존경받고 백성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친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이빨의적도 빨리 알게 되면 좋겠어. 자, 그럼 세계 평화를 꿈꾸며 단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뿌연 안개 장막이 온 정글을 뒤덮자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지켜보는 구경꾼의 눈앞 풍경도 이내 자욱하게 흐려집니다. 이곳은 구름의 숲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변하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이곳의 생명체들은 습기와 햇빛 사이에서 불확실한 리듬에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상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든 좁아진 시야와 줄어든 일조량, 차가운 기온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거나 사냥꾼에게서 도망칠 때 혹은 번식을 할 때마저 언제나 구름 장막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해야 하죠. 안데스 산맥은 베네수엘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길게 뻗어 있습니다. 7,000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생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의 열대 운무림은 본질적으로 대륙의 산맥들과 연결돼 있는데 그중 첫째로 꼽히는 건 단연 안데스 산맥입니다. 동식물에 따른 생태학적 특성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의 산계를 형성하는 산맥과 화산을 따라 여러 나라들을 척추처럼 관통하며 저 멀리 북쪽까지 하나로 이어지죠. 이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 구름 정글이 번성할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에 운무림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머나먼 남아메리카의 땅과 이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구름과 안개입니다. 산악지방에 자리 잡은 열대림들은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름 정글은 신비로운 삼림지입니다. 시야가 제한적이라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딘가에 숨거나 반대로 몰래 공격하기도 쉬운 편이죠.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이 숲을 규정지어온 특성인 구름은 태양 북서열을 낮추고 동시에 열대지방의 수분 부족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구름 낀 정글은 늘 촉촉하고 상쾌한 낙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정글은 고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남부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해발 고도 3000m의 구름 속에 자리 잡은 고지대 숲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들의 길고 두꺼우며 곱슬한 털은 구름 정글 안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 별난 포유류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동작도 매우 느립니다. 거의 나뭇잎으로만 이루어진 저칼로리 식단에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나무늘보의 물질 대사 속도는 몸집이 비슷한 다른 포유류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달리 주위 온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이 섭씨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르내리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이 유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 무서운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죠. 나무늘보와는 달리 더 빠르고 활동적인 동물들도 있습니다. 흰머리 꼬리 감는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죠. 꼬리 감는 원숭이는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공중 정원을 누비며 삽니다. 일과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먹이를 구하는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이들은 나무 사이를 바삐 오가며 매일 3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저지대 정글만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몸통이 곧지 않고 더 가늘며 나뭇잎은 더 작고 질기죠. 구름 정글에는 숙주를 영양 공급원으로 삼는 기생식물과는 달리 식물이나 바위에 붙어서 양분 순환에 참여하는 착생식물이 무척 흔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지의류와 양치류를 제외하고도 1,500여 종의 난초와 200여 종의 브로멜리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동물은 물론 온갖 종류의 열매와 식물들이 식단에 오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무척추 동물을 사냥하는데 주로 나무껍질 밑이나 나뭇잎에 있는 개미를 즐겨 먹죠.

꼬리 감는 원숭이는 정글의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해발 고도 2000m 아래에 머뭅니다. 원숭이 왕국보다 구름이 많은 고지대는 원기왕성하고 거대한 참나무의 영역이죠. 이들의 가지가 열매로 묵직해지면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열매를 먹으러 모여듭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선 독특하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여러 새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아보카도 나무의 일종인 페르세아 카에룰레아는 캐찰이나 녹색 큰 부리새처럼 이 숲을 찾는 새들에게는 꼭 필요한 먹입니다.

과육이 많은 열매에는 에너지를 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이 풍부해 낮은 기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죠. 쾌찰의 작은 발은 나뭇가지를 잡을 때만 사용됩니다. 땅에서는 걷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로 움직이면서 먹이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쾌찰은 날면서 열매를 사냥합니다. 맹금류가 공중을 날아오르며 나뭇가지에 있는 작은 동물을 낚아채듯이 말이죠. 일단 열매를 구하고 나면 그걸 삼키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육을 다 수화한 후에는 열매 커다란 씨를 다시 개워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숲 여기저기에 씨앗을 퍼뜨리며 먹이를 제공한 나무의 번식에 일조하는 셈이죠. 구름 정글에서의 승부 전략은 몸을 감춰 숨거나 선명한 빛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캐찰의 서식지 아래쪽에 위치한 관목 사이에도 외모만큼이나 멋진 생명체가 삽니다. 화려한 빛깔과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는 벌새입니다.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캐찰과는 달리 벌새는 쌩쌩 날아다닙니다. 이 작은 새가 구름 정글에만 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정글 안에서도 아주 특별한 영역을 독차지했습니다. 바로 꽃이죠. 어떤 벌새는 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주 유익한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새는 꽃에서 에너지와 양분이 가득한 꿀을 얻고 그 대가로 꽃의 가루바지를 도와 수정을 보장하는 거죠. 벌새는 먹이로 삼는 꽃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종마다 부리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벌새는 물질 대사가 매우 활발한 편인데 추운 환경에 사는 일부 종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쉬거나 잘 때에는 체온을 낮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삼림지를 특징짓는 구름과 안개 장막은 이른바 수평의 비를 만들어냅니다. 정글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시는 미세하고 지속적인 이슬비죠.

수많은 개울이 모이고 갈라지며 정글의 비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놀랍도록 선명한 색을 자랑하는 산호뱅이죠. 이목을 끄는 색깔은 다른 생물에게는 경고신호입니다. 산호뱀은 코브라와 맘바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 중 하나죠. 산호뱀은 정글의 낙엽더미에서 살며 다른 파충류들을 사냥합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뱀을 주로 노리는데 먼저 반복적으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 다음 먹잇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뱀에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잡은 먹이를 통째로 삼켜야 한다는 점이죠. 이건 꽤 힘든 일입니다. 먹잇감이 자기만큼 길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도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먹이가 완전히 소화되는 몇 주 동안은 속이 든든할 테니까요. 구름 낀 정글의 낮은 지대는 기온이 더 높아 무척추 동물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가위개미는 모든 종류의 나무에서 잎을 잘라 모읍니다. 이들의 전리품 수송은 멈출 줄 모르죠. 이들은 나뭇잎을 퇴비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균류를 재배해 그걸 먹이로 삼습니다.

개미들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나무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아주 느긋해 보입니다. 세 발가락 나무늘 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나무늘보는 이 신열대구 우림을 정복했습니다. 이 지역 육생 포유류 생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성공의 비결은 특수화입니다. 나뭇잎을 기반으로 하는 식생활 덕분에 먹이 경쟁을 피할 수 있었죠. 이곳엔 나무가 넘쳐나니까요.

나무늘보는 오로지 잎사귀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로는 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하며 위장도 그만큼 큼직하죠. 배불리 먹게 되면 위에 든 식물질이 체중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도 무척 느려서 한 끼를 완전히 소화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무늘보는 비가 와도 무사태평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겐 장점이 되죠. 털에서 자라는 지위류 덕분에 젖은 털이 녹색으로 보여서 나무늘보만의 특별한 위장술이 완성되거든요.

구름 정글의 생물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대부분 숲속과 숲 주변에 집중되어 있죠. 이 사실을 잘 아는 재규원은 정글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이 숲은 생물의 고유성이 뚜렷합니다. 그 예로 브라질 호전은 구름 정글을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정글에서만 서식하는 설치류죠.

큰 부리새는 이 신세계 정글의 고유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대하고 알록달록한 부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이 부리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돕고 시각적인 신호로도 사용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이를 구하는 도구로 쓰이죠. 열매가 걸터앉기 힘든 곳에 있어도 큰 부리로 딸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탐내는 열매를 독차지하곤 하죠.

숲은 하루 중 대부분이 안개에 휩싸여 있지만 가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면 이곳 주민들은 몇 시간쯤 햇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비추든 배고픈 제규어는 먹이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순찰을 계속하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제규어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몸집이 크고 힘도 세서 테이퍼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거의 모든 동물들을 사냥하죠. 제규어가 먹이로 삼는 동물은 8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녀석들은 아주 민첩한 동물이라 만약 주변에 이 큰 고양이가 나타난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죠. 숙련된 매복 전문가로 알려진 제규원은 구름 정글에 사는 이웃들이 잠시 긴장을 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죠.

정글의 법칙은 때로 가혹해 보이지만 그런 규칙이 없다면 이 놀랍고 복잡한 생명의 그물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론의 정글은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욱한 안개 장막이 드리웠다 거치며 한순간에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긴 산맥과 낮은 하늘 사이로 미묘하고도 다채로운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정글입니다.

0: begins now.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대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고

0: 골목을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절대 안 맞을 거야.
1: 호떡아! 호떡아! 집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호떡이 어디 있나? 너무 꼭꼭 숨어서 안 보이네. 왕이!
0: 깜짝이야!
1: 호떡아, 너 병원에서 도망치면 어떡해? 엄마랑 나랑 너 찾느라 엄청 헤맸잖아.
0: 나 주사 안 맞을 거란 말이야.
1: 누나도 맞았단 말이야. 너도 맞아야지.
0: 싫어. 주사 안 맞을 거야. 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주사를 맞아?
1: 그거야. 독감 예방주사니까 그렇지. 예방주사는 아프기 전에 맞는 거야. 그래야 독감에 안 걸리니까.
0: 그런 게 어딨어. 내 주사 안 맞을 거야.
1: 너처럼 예방주사 안 맞아서 독감에 걸린 마법사 해리포터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마법사 해리포터 얘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 좋아. 그럼 누나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은지 안 맞는 게 좋은지 잘 생각해 봐.
0: 일단 안심이다. 좋아.

0: 연습 훈련, 독감 예방주사. 그 일은 해리포터가 다니는 마법 학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날 일어났어.
1: 겁쟁이들, 뭐가 무섭다고.
2: 자, 오늘은 모두 독감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요. 누구부터 맞을까요?
0: 너부터 맞아.
3: 누구부터 맞아.
4: 저부터 맞겠습니다.
2: 네, 용감하네요.
4: 아니에요. 예방주사는 미리미리 맞아야 하는걸요? 당연한 일인걸요.
2: 머리 아파.
3: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2: 자, 다음.
5: 용감아.
1: 너부터 맞아.
5: 아, 잠시만요. 안 돼.
2: 다음은 해리포도 오세요.
0: 싫어요. 절대 맞지 않을래요.
2: 안 돼요. 독감 예방주사는 꼭 맞아야 해요.
0: 싫어요. 용가리, 용가리뷰.
5: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나,
0: 어머나. 저 싫어요. 저 주사 안 맞을 거예요.
5: 해리포도 거기 있어요.
4: 해리포도. 해리포도.
5: 포도. 해리포도. 예방주사 꼭 맞아야 돼요.
0: 싫어요. 안 맞을래요.
5: 꼭 맞아야 된다니까.
0: 아, 싫어요.
5: 거기 서요, 해리포도. 좀만 하면 잡을 수 있어.
0: 이러다 잡히겠어. 용가리, 용가리 뷰.
2: 순간이동을 해버렸네.
0: 그렇게 해리포터는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 그런데 며칠 후
2: 해리포터
1: 어디 아파?
0: 몸도 욱신욱신 아프고 열도 나고.
1: 어떡해.
5: 너무 뜨거워.
0: 결국 해리포도는 독감에 걸리고 말았지.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해리포도처럼 쉽게 독감에 걸릴 수 있어.
2: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왜 독감에 쉽게 걸리는데? 왜?
0: 그게 안 맞으면, 안 맞으면
2: 안 맞아도 되는데 괜히 그러는 거지?
0: 아니거든. 안 맞으면 그게 그러니까 아 맞다! 홍신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예방주사 딱지. 예방주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아이고.
7: 누구세요?
6: 난 해리포도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대장이다.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을 맡고 있다.
0: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예요?
6: 독감 바이러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날도 우린 평화롭게 해리포도의 몸을 지키고 있었지.
8: 이상무!
9: 그래, 적들이 절대로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한다.
8: 예스!
1: 멈춰!
9: 야! 너희 누구냐?
10: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면 바로 알려주지!
9: 그래!
10: 하! 하! 하! 하! 하! 하!
0: 하! 하! 하! 하! 하!
6: 하! 하! 지원병! 지원병 출동하라! 수많은 지원병들이 달려왔지만 적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기 바빴지. 적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였다. 결국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고. 해리포터는 독감에 걸리고 말았지.
2: 아휴, 이 됐는데.
7: 독감 바이러스가 어떤 무기를 싸우는지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지.
0: 예방주사를 맞으면 미리 알 수 있어요?
7: 그래, 미리 알 수 있다. 예방주사에는 진짜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힘이 약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11: 뭐야? 멈춰라!
12: 누구냐?
13: 알아맞혀봐라.
12: 저래들 뭐야? 야, 저래들 너 알아?
1: 모르지, 처음 보는데?
13: 그럼 이것도 처음이겠네요?
12: 뭐야? 이게 뭐야?
7: 처음 보는 독감 바이러스 공격에 면역세포들은 당황하게 되지. 하지만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싸워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4: 우선 그들이 던지는 무기를 맞지 않아야 합니다.
1: 네, 그거 맞으면 아파. 많이 아파.
7: 그래, 막을 무언가가 필요해. 독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본 면역세포들은 그들의 무기를 막아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14: 바로 이거야!
7: 방패 전진!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약간 열이 나거나 몸이 살짝 아플 수가 있다. 그것!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막아라! 면역세포가 적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 독감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기 때문이다.
2: 슈우!

0: 공격! 결국 면역 세포들은 독감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1: 아, 예방 주사를 맞으면 면역 세포들이 미리 독감 바이러스와 싸워보게 되는 거구나.
0: 그렇다. 미리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방 주사는 연습 훈련과도 같다.
2: 그럼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진짜 싸워도 이겨요?
0: 물론이다. 실전도 연습처럼만 하면 이길 수 있다.
3: 누군가 몰려오고 있어.
4: 아니 저건 연습 훈련 때 봤던 독감 바이러스다.
3: 긴급상황! 긴급상황이다!
4: 긴급상황!
0: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3: 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4: 연습 훈련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겐 적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적들을 막을 무기가 있다!
4: 맞아! 무기가 있어!
0: 연습은 충분히 했다! 이제 실전이다! 모두 출동!
5: 출동!
0: 진짜 독감 바이러스는 아주 강하다. 하지만 미리 싸워본 경험이 있는 면역 세포들은 용감하게 싸우게 된다. 야! 하! 하! 면역 세포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무기로 적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
4: 하! 아, 왜 이렇게 잘 막는 거야? 좀 더 던져봐.
6: 못해, 더 이상 못해. 아, 못해.
0: 이때다! 공격! 결국 면역세포들은 진짜 독감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을 지키게 된다!
3: 우리가 이겼다!
2: 아, 예방주사를 맞으면 진짜 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거구나!
0: 그렇다! 독감 바이러스들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침투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아 그들을 막을 방법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이 점 모두 명심하도록.
2: 예, 썰! 누나, 누나, 예방주사는 맞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1: 와, 우리 오뚜기 이제 알았네? 기특해요.
2: 근데 누나, 해리포도는 어떻게 됐어?
1: 해리포도도 호떡이랑 같은 생각을 했지. 다음 예방주사를 맞을 때가 돌아왔을 때 해리포도는 씩씩하게 주사를 맞았어.
4: 잘했어!
1: 그리고 건강하게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지.
7: 빨리 와!
4: 알겠어!
1: 호떡아, 이제 병원 가서 예방주사 맞자.
2: 응, 누나. 그럼 이 예방주사 딱지 낮추라.
1: 좋아. 대신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좋아, 좋아.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어, 예.
1: 예방주사 맞으면
2: 독감 바이러스와
1: 싸움 연습하지.
2: 연습하고 나면
1: 새로운 무기
2: 멋지게 만들지.
1: 우와, 잘하는데.
2: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예방주사 맞으면
2: 독감 바이러스
1: 들어와도
2: 새로운 무기로
1: 싸워서 이기지.
2: 이기면 건강해.
1: 와, 저 여기
2: 우와, 예방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밖

0: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란 꼭꼭

0: 그래서 깔끔이가 다리 띵이를 보여줬거든.
1: 그런데
0: 띵이랑 유유가 다리 찍기 잘한다고 엄지척 해줬어.
1: 어?
0: 나도 꼭 연습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누나, 나 다리 찍기 시작하면 등 좀 바짝 눌러주라.
1: 아, 싫어.
0: 아, 왜?
1: 갑자기 다리 찍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이 아플 수 있어. 아니, 다칠 수 있어.
0: 정말?
1: 그래. 돌도사의 슬픈 다리 찍기 이야기 기억한다.
0: 아, 돌도사.
1: 아, 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 기억한다.
0: 기억한다.
1: 하긴 좀 오래되긴 했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기억나게 다시 얘기해줄게.
0: 정말 우리 누나 최고.

0: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파요? 오늘도 돌도사는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했어.
1: 나무 네. 판단 네. 플립 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오늘은 너희의 이름에 맞는 무술을 알려주도록 하마.
2: 감사합니다.
1: 먼저 나무. 네. 너는 나무처럼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두 손에 길을 모아 발사한다. 자, 이렇게. 갈갈갈갈갈갈갈. 아! 우와!
3: 두 다리 나무의 뿌리처럼 하고 두 손으로
0: 인간을 강간.
3: 오! 스승님보단 작지만 바람이 나갔어.
4: 맞아 맞아.
3: 열심히 연습해서 꼭 선생님처럼 되겠습니다.
1: 그래 그래. 자, 다음 단단.
2: 네.
1: 너는 머리가 돌멍. 머리가 단단하니 머리를 단련하도록 한다. 네. 자, 이렇게 단단이 단단 단단 단. 단단단단단단단. 그렇지. 하루에 100번씩 연습하면 무엇이든 머리로 부술 수 있을 것이다.
2: 네.
1: 자, 마지막으로 플립.
2: 네.
1: 너는 플립처럼 부들부들 부드러운 몸을 만들면 어떤 공격이든 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네.
3: 가르쳐 주십시오.
1: 좋다. 먼저 다리 찢기부터. 자, 이렇게.
3: 이렇게요? 야, 플립이가 스승님보다 더 잘하는데.
4: 맞아 맞아.
1: 이제 시작이다. 자, 조금 더 천천히.

0: 있을 것 같은데요?
1: 최고!
2: 나도 할 수 있어!
0: 괜찮을까요? 나 할 수 있어! 잘 봐!
3: 그날 밤 도도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
4: 내가 치더니 내가 치더니 단단 조용히하고 날 따라오거라. 예.
5: 스승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4: 그게
5: 내가 요즘 좀 바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그 다리찢기 훈련을 깜빡한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다리찢기가 안 된 거지.
4: 그래서 오늘 특별 훈련을 할 거야.
5: 특별 훈련이요?
4: 그렇지. 그래야 내일부터 풀리비보다 다리를 더 잘 찢지. 자, 이제 나의 손바닥을 너의 머리로 내리칠 거라.
5: 예?
4: 아니, 망치처럼 이렇게 내리치더라고. 그래야지 다리가 한 번에 찢어지지.
5: 그러면 존경하는 스승님 말씀이니까 실례 좀 하겠습니다요.
4: 자,

0: 돌도사는 괜찮지 않았어. 급하게 다리 찢기 훈련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다치고 만 거야.
1: 정말 아프겠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리를 찢으면 안 되는 거야.
1: 근데 누나, 왜 급하게 다리를 찢으면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야? 왜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냐고? 왜?
0: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픈 거냐면 갑자기 다리를 찢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를 많이 벌린 거지 종이 찢기처럼 찢은 게 아니잖아.
0: 잘 모르겠어.
1: 괜찮아,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0: 맞다,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다리 찢기 딱지. 다리 찢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전 허벅지 근육에 있는 근육 감각기관 대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대장님, 호떡이가 궁금한 게 있대요.
3: 뭔가요?
1: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이 아픈데 왜 그런 거예요?
3: 그건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입니다.
1: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
3: 자, 이렇게.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길이의 변화는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지켜봅니다.
4: 응? 대장님, 여기 이 움직이는 막대는 뭔가요?
3: 허벅지 근육의 현재 길이를 알려주는 것이란다.
4: 그럼 이 번개 표시는요?
3: 막대가 번개 표시에 닿으면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무리해서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척수로 연락을 합니다.
4: 대장님! 막대가 번개에 닿았습니다!
3: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군! 근육이 더 늘어난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척수! 척수 나와주세요! 척수!
5: 여기는 척수. 무슨 일인가?
3: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근육이...

0: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안 되지. 일단 통증 신호 보내기.
0: 이렇게 척수는 통증 신호를 보내서 허벅지 근육이 더 늘어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1: 근육 비상 작동!
0: 늘어난 근육을 줄어들게 합니다.
2: 그런데 다리 찢기는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통증 신호가 오면 어떻게 다리 찢기를 잘해요?
0: 다리 찢기를 잘 하고 싶다면 꾸준히 조심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다리 찢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근육 감각 기관의 한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근육 감각 기관의 한계가 늘어나면
3: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통증 없이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3: 최고!
2: 허벅지 근육을 더 잘 늘릴 수 있으면 다리 찢기도 더 잘하겠네요.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평소에 자주 팔과 다리를 쭉쭉 펴주세요. 그러면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근육이 다칠 위험도 줄어들고 피곤함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답니다.
4: 우와, 좋다!
0: 그럼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안녕!
4: 네, 안녕히 가세요.
5: 나도 급하게 다리 찢기 안 하고 조금씩 조심조심 꾸준히 연습해야겠어.
2: 그래, 잘 생각했어. 언젠가는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성공할 거야.
5: 아, 참, 근데 돌도사는 어떻게 됐어?
2: 아, 어떻게 됐냐면 돌도사는 다친 곳이 나은 후 다리 찢기를 꾸준히 연습했고
6: 앞뒤로 다리 찢기
2: 탈! 제자들 앞에서 완벽히 성공했어.
7: 선생님, 최고!
6: 내가 좀 잘 거지?
2: 돌도사와 제자들은 그 이후로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했대.
5: 역시 돌도사야!
6: 하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2: 어때? 똑같지?
5: 생긴 것도 비슷해.
2: 뭐? 그건 아니지.
5: 누나, 나 다리 찢기 딱지 받고 다리 찢기 연습하고 싶은데 다리 찢기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좋아,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5: 우와, 좋아, 좋아.

오늘의 주제는 영수증? 큰일 났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들키기 전에 숫자 하나만 지울 순 없을까? 설마 이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는 있겠지? 가만, 만약 이걸 쓴다면 지운 티가 너무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지우개로 지워보자. 역시나 소용없는 게 당연하지. 마지막 희망이다. 설마 이건 되겠지? 하나도 안 지워졌다. 영수증을 지우는 방법, 정녕 없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태워서 없애버리자. 탄다, 탄다. 뒷면도 골고루. 엥? 뒷면은 안 탔다. 아까 분명히 앞쪽 면은 시커멓게 탄 것 같았는데 뒤는 깨끗하다. 어떻게 된 거지? 보통 종이는 앞뒤가 같이 타는 게 정상인데 뭘까? 영수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물건을 살 때마다 수없이 받는 영수증들. 자세히 본 적이 있었던가?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영수증은 이렇게 나왔었지. 화장지처럼 톡 뽑히고 테이프처럼 툭 끊기는 영수증. 생각해보니 궁금해진다. 영수증의 글씨 어떻게 써질까? 영수증 기계를 열어보자. 종이가 있고, 어라, 잉크가 없다? 종이만 있고 잉크가 없는데 어떻게 글씨가 써진 걸까? 영수증에 써진 글씨를 자세히 보자. 잉크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 부분, 촛불을 가까이 댔을 때 검게 탔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과 비슷하다. 잉크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닌데 촛불 때문에 까맣게 됐다?

촛불처럼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영수증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니 슥슥 잘 그려진다. 열을 받으면 까맣게 변하는 특수한 종이. 영수증의 비밀은 열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종이에 발라져 있는 약품이 열에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성질. 잉크가 아니라 열에 의해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다. 이 특수한 약품은 종이의 앞면에만 발라져 있어서 글씨가 있는 앞면은 광택이 있고 반짝거리지만 영수증 뒷면에는 광택이 없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약품이 발라져 있는 영수증 앞면은 까맣게 변하지만 뒷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수증의 비밀. 그것은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가진 저마다의 온도. 뜨거울지 또는 차가울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온도를 짐작할 수 없는 경우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뜨거운 물이라는 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컵은 특수 장비가 없어도 뜨겁다는 걸 알려주니 조심할 수 있다. 색이 변하는 컵에 사용된 것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 알류. 시온 물감으로 그린 주황색 고양이를 차가운 곳에 놓으면 갈색으로 잘 그을린 고양이가 된다. 다시 따뜻한 곳으로 나오면 점점 돌아오는 색깔. 반대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노란 고양이로 변신한다.

열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만 색을 바꿀 수 있는 편리한 과학. 신기하고 놀라운 발견도 가끔은 흔하고 평범한 영수증 몇 장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물파스. 그런데 이 물파스로 영수증이 지워진다? 그렇게 지우기 어려웠던 영수증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영수증이 지워지는 원리 무엇일까?

영수증 한쪽에만 발라진 약품이 염기성인 물파수와 반응하여 지워지는 원리. 이젠 깨끗해진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두 번째 이야기.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수많은 솔방울. 우리는 보았다. 맑은 날씨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저절로 열리던 솔방울의 모습을.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솔방울의 본능이었다. 알고 보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생존의 법칙.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후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본능은 작은 솔방울에도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다시 궁금해진다. 솔방울이 씨앗을 보호하는 방법. 저절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 말고 다른 비밀은 없는 걸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솔방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 무늬 마치 곤충의 등 무늬와도 비슷하다. 다시 보니 이 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솔방울 무늬가 빽빽한 아랫면을 관찰해보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선들.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이다. 선의 개수는 총 13개.

모두 8개가 그려졌다. 잠깐 뾰족뾰족한 어린 솔방울은 파인애플과도 비슷하다. 크기는 솔방울보다 훨씬 크지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무늬. 솔방울에서도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다. 이 파인애플 아랫면에도 솔방울처럼 선을 그려볼까?

그려진 선의 개수는 솔방울에서처럼 13개다. 반대 방향으로 그려보면 총 8개.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개수는 각각 8개, 13개. 나선의 수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를 관찰하던 피보나치. 그는 토끼 한 쌍이 계속 번식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한 쌍의 토끼가 자라 새끼를 낳고 그 토끼들이 자라 또 새끼를 낳으면 매달 토끼는 몇 쌍씩 태어나게 될까? 이 숫자들 사이의 법칙은 무엇일까? 각각의 숫자는 앞에 두 수의 합과 같았다. 이 수들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게 된 것. 파인애플과 솔방울의 아랫면에서 발견한 8과 13 두 개의 숫자도 피보나치 수의 하나였다. 피보나치 수가 발견되는 자연물은 또 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 나선의 수가 각각 34개, 55개로 피보나치 수를 따른다. 솔방울 비늘이 배열된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르는 이유는 습도가 올라가 솔방울이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비바람을 막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보나치 수의 비밀. 좁은 공간에 간직한 씨앗을 지키기 위한 솔방울의 지혜였다. 다른 것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될까? 사과 씨가 난 방향을 따라 잘라보면 다섯 조각. 바나나에서도 피보나치 수가 발견된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 3등분 되는 바나나. 길가에 핀 꽃잎을 세어봐도 21개 피보나치 수다. 이 밖에도 피보나치 수는 자연의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각자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오묘한 법칙은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 되었다. 만물의 질서가 새겨진 작은 솔방울. 여기 자연의 위대한 과학이 있다.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윙, 윙, 윙, 윙.
1: 가려워. 나도. 어?
2: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3: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4: 모기?
3: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리. 응? 너무 가려워요.
5: 간질간질 모기 자국.
6: 가려워.
7: 얼룩벌룩 모기 자국.
1: 얼굴이.
8: 이게 뭐야.
3: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9: 침대몽이야. 야야야야
3: 주둥이 콕콕 침 발사
9: 침대.

0: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핑핑.
3: 잡았다, 핑. 목이다, 핑.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4: 엄청 작아.
5: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3: 나 보인다, 핑.
2: 우와, 정말?
4: 하나, 둘,
3: 야!
0: 열 마리?

여기도 모기가 있어.

0: 두려움을 없애주는 여든 놈.
1: 얘들아, 약을 잡아!
2: 잘했어, 핑핑.
1: 쭈피쭈! 반짝반짝 비눗방울!
3: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리 지켜줄 거야. 일단 약부터 바르자.
2: 이제 괜찮은 거겠지?
1: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했다, 핀! 보호막이 금방
2: 어때요? 괜찮나요?
3: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4: 어? 로블리!
5: 로블리에게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6: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4: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5: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모기들아, 이리요.
3: 지금이야, 슈리.
0: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3: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리, 베리, 모기 잡힌!
4: 봉이야!
3: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4: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5: 뭐 좀 찾아냈어?
3: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4: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3: 어떻게 해야 해?
2: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4: 알파가 당했다, 빈!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5: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4: 응?
3: 오호, 기발한데?
4: 기다려라, 나다, 핀!
5: 토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4: 알았어!

0: 소독용 알콜. 알콜.
1: 찾았다! 얘들아, 이제!
2: 아,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1: 얘들아!
3: 넌 빨리 가서 기피제를 만들어.
1: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0: 축하 축하해. 호우 축하 축하해. 헤이 축하 축하.
1: 쉬마 조용. 어? 그래 너희가 있었지?
2: 화를 안 내? 무슨 일이래?
0: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1: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0: 늦지 않았답니다. 야,
1: 로블리.
0: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0: 견디어 몽이란.
1: 같이.
0: 여기요, 여보. 조금만 견디면 만나러 갈 수 있어.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예슬아와 함께 갱년기 사주극복 열차 탑승 고고씽! 미란 회원님은 오늘도 결석이신가요? 등록만 하고 3주째 안 오시네요.
3: 뭐야, 3주나 안 왔다고?
4: 그게요, 선생님. 우리 미란 씨가 요즘... 카리나에 빠져서요. 다른 건 깜빡깜빡 하나 봐요.
2: 아쉽네요.
3: 미란 씨, 소은 씨 말대로 만나기가 쉽지 않겠어.
2: 불화. 갱년기는 이 불이라는 놈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불꽃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꽃을 못 내보내면 화병, 골병 나는 겁니다. 제때 안 내보내면 내가 타 죽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할 만병통 치약은 바로
3: 역시
2: 신나는 댄스타임.
5: 헤어져 헤어져 갱년기 헤어져.
2: 자자 어서 같이 해요.
5: 안 슬퍼 왜 슬퍼 생리야 잘 가라.
2: 음악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5: 불타버려.
3: 갱년기랑 에어로빅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2: 갱년기 살고!
6: 이번 저희의 타겟은 소유자 넘버 3, 이름 모미란, 나이 50세. 사진관을 운영하는 남편과 대학원생 딸, 시어머니와 시누, 시조카까지. 여섯 식구가 남편 소유 건물에서 거주 중인데요.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건 한 곳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모미란 씨를 아는 이웃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7: 선생님이 걱정하시더라. 솔직하게 말하고 주말에 같이 다니자니까.
0: 언니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문화센터 간다니까 밤에 나가게 해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7: 어, 그렇지 참. 미안 미안. 이따 콘서트 후기 꼭 공유해줘.
0: 당연하죠 언니. 이따 톡방에서 봐요.

0: 뭐야 이게? 이게 뭐냐니까?
1: 그게...
0: 당신! 딸이 장난감 자꾸 사주지 말랬지? 지금이나 숙모 따라다니지. 나중에 취직하면 내복 한 벌이라도 사올 줄 알아?
1: 근데 어디 다녀왔어요?
0: 완희 형님. 그 형님은 언제 봐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셔. 정치, 경제, 사회. 흐름을 캐치하신다니까. 완희 형님 와이프도 요새 클래식 성악 배운다더라.
1: 그래요?
0: 당신도 말이야.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닐 시간에 교양을 쌓아봐. 에이, 거기 다니면서 당신이 이상해졌어. 어리 빠져선 밤 11시를 넘기질 않나.
1: 그건 회원님들이랑 차 한잔하느라.
0: 뭐? 그게 좀 말해. 그리고 난 거기 오는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들어. 통화 소리만 들어봐도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그리고 당신 가계부 3일이나 밀린 거 알지? 그거 한번 구멍 나면 끝없이 밀리는 거야. 장부 보면 즉각 기록을 해놔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교정이 안 되네. 아 참, 어머니가 주말에 절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뽀얗더라. 나 비염 있는 거 알면서 그냥 대강 걸레로 그냥 슥슥 닦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아니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없어. 아이 참.
2: 귀찮아도 나가야 해요, 엄마. 여성 의원 선생님 말씀 들었죠?
1: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얼마만이지? 죄송합니다.
3: 아휴. 큰일이다, 양순아. 우리 오리즈 팬카페 개설 한 달째인데 신규 회원이 0명이야.
4: 지숙님이 꼭 가입한댔는데.
3: 걘 벌써 류비통한테 입덕했어. 축제 때 매니저님 얘기 들었지? 팬들 목소리가 커야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를 더 챙긴대. 오늘 무조건 한 명이라도 오리로 만들어야 해.
4: 그게 될까, 언니? 여긴 이미 다 류비통 밭인데.
1: 저기... 여기가 갱년기 극복교실 맞을까요? 어?
5: 자,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은 국화차 시음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3: 봐, 눈에 광기가 하나도 없지? 갓 상담받고 등록한 순진한 갱년러일뿐 머글이 분명해.
4: 일반인 영업이 난이도 극상이라며?
3: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건 금물. 줄을 다치기도 전에 도망갈 수 있다고. 조심조심 부담스럽지 않게. 저기 몸이란 회원님이라고 하셨죠?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콘서트 같이 가실래요? 표는 제가 사드릴게요.
4: 부담스럽고 직접적이잖아.
1: 아니에요. 전 늦어서 이만.
3: 아니, 미란 회원님 5분, 아니 1분만요.
6: 수선의 미야, 머리 좀 잘라다오. 이런 기술 썩히고 있으면 안 아깝니?
1: 네?
6: 내 머리 보고 동네 할매들이 난리잖아. 어디서 잘랐냐고. 낮에 할매들 머리 해주고 용돈 벌이 좀 할래? 내가 연결해 줄게. 애미야, 여자는 어떻게든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네 시애비 봐라. 피똥 싸가며 뒷바라지 다 했더니 건물을 홀랑 아들 주고 갔지. 이 나이에 아들 집 빌부터 사는 신세라니.
1: 수선 아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
6: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7: 여보, 밥.
1: 네, 여보.
8: 올케 언니 부탁해요.
9: 엄마! 수선 언니가!
1: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8: 누가 뭘?
7: 수선 언니야! 여보, 밥!
9: 엄마!
1: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 마트 좀. 내 몸, 내 맘, 내 인생을 나만 쓸 수 있다면
8: 어떻게 해야 하시겠어요?
2: 마일리지 만 포인트 사용하시면 트롯아이돌 오리진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
8: 아, 오리진이라면...
10: 내일 절에 가니까 단정하게 가려고요.
0: 마트 간다더니 갑자기 목욕탕.
7: 알았어.
11: 어머, 이게 누구야? 미라네 언니!
8: 갱년기 극복 교실...
11: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미란 씨 이미 오리였구나. 배고프면 소리 못 지르니까 이거 먹어요.
8: 아, 이건 얼마예요?
11: 아유, 팬들끼리 나눠 마는 거예요. 미란 씨만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 봐요.
8: 나눔이라니 너무 좋은 말이다. 설렘으로 가득해. 이런 게 콘서트구나.
12: 나 저번 농산물 콘서트 갔다가 오리신한테 완전 치였잖아.
8: 가수가 차로 쳤는데도 콘서트에 오더니 얼마나 멋진 가수길래?

0: 세상에. 슬슬 집에 가야 하는데.
1: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제가 돈가스집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대요. 발레리나는 날개가 없는데 날려는 사람이라고 돈가스를 튀기며 말했죠. 어느 날 돌아오신 엄마가 현관에 한참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죠. 들러붙었어. 발바닥에 기름때에 들러붙어서 말 수가 없어지나. 오늘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곡입니다. 오르골박스.

0: 지은다는 거구나!
1: 제일 크게 손이 지르는 오리에게 줄게요.
0: 오리 주님 손에 다 안고 받아야 해. 큰 소리. 나는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위험한 장난꾸러기 로기.
1: 타요와 로기가 중장비 타워에 가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어? 타요, 로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0: 하나 누나가 내일 크리스 정기점검 날이라고 전해주래요.
3: 크리스는요?
4: 저쪽에 있나? 따라와봐.

0: 크리스의 깜짝쇼 대성공.
1: 크리스 깜짝 놀랐잖아요.
2: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3: 빌리 괜찮아?
1: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0: 하나한테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줘.
1: 네, 안녕히 계세요.
4: 안녕.
0: 자, 그럼 우리 또
5: 크리스. 어?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면 어떡해?
0: 난 그냥.
6: 왜? 난 재밌던데.
7: 우리는 레인저스야. 레인저스답게 행동해.
0: 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잔소리는. 다시 말해봐.
2: 크리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1: 로기, 넌 무섭지 않았어?
2: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짜릿짜릿 재밌잖아.
1: 로기, 모두가 그런 장난을 재밌어하는 건 아니야.
2: 아유, 몰라.
1: 아, 같이 가, 로기.
8: 언제까지 저 파란 점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9: 미스님의 명령이야. 그 파란 보스를 쫓다 보면 레인저스의 기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10: 그렇게 놀고 있으면 닉스님께 혼나진 않아?
9: 에이, 닉스님도 안 계시는데 뭘. 닉스님!
11: 용서해주세요!
1: 다녀왔습니다.
12: 어서 와. 크리스는 잘 만났어?
1: 네, 내일 아침에 점검 받으러 온대요.
12: 전해줘서 고마워.
1: 뭘요?
2: 한이랑 라니는 벌써 자요?
12: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1: 아, 나도 피곤하네. 로기, 내일 봐.
2: 잘 자, 타요. 다들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모두를 기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바로 그거야. 다들 재밌어 하겠지. 뭘로 놀라게 하지? 이게 좋겠다. 이거 재밌겠는데?
13: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1: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리네. 야! 유령이다!
2: 이제 좀 기운이 넘쳐 보이네.
1: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우와!
2: 어때? 놀이동산보다 재밌지?
1: 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안심해. 어?
1: 정말? 어? 그럼 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아, 시원해. 심심히 떼지 마.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막 들어왔어.
1: 로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2: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3: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로기.
1: 하나도 재미없거든. 맞아.
2: 뭐? 내 마음도 모르고.
1: 로기, 어디 가?
2: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다들 너무해.
4: 닉스님! 파란버스 근처에서 마음의 잼 반응이 잡힙니다! 바로 저기예요!
5: 이번에야말로 레인저스의 정체를 밝힐 기회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난 이 장난 엄청 재미있던데.
2: 누구세요?
5: 함께 보여주자. 모두가 잊지 못할 더 재밌는 장난을.
6: 닉스의 에너지가 감지됐어요. 위치는 바로.
7: 저긴 버스 차고지잖아. 꼬마 버스들이 위험해. 어서 출동하자.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8: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7: 타오르는 화염이야!
2: 싶으면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7: 가보자. 바퀴가 안 움직여. 크리스, 물대포를 쏴줘.
9: 알았어.
7: 빨리 올라가서 꼬마 버스들을 구해야 하는데.
0: 방법이 있어요.
7: 하여!
0: 로기는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겁도 많잖아요.
9: 아, 그래. 내가 장난쳤을 때 로기가 제일 놀라더라고. 야!
0: 그때처럼 로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8: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9: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오기만 해봐라. 더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0: 벽이 깜깜해지니까 무섭네. 뭐야? 다들 도망갔어요?
1: 지금이야!

0: 될까요?
1: 아?
0: 빈일을 부탁한다.
2: 그럼 우리 이만.
1: 고마워요, 레인저스. 저건 크리스코 같은데?
3: 다음 날, 타요가 중장비 타워에 왔어요.
1: 크리스! 떨어뜨리고 간 거 가져왔어요!
4: 리스님! 파란보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5: 그래? 사라진 곳이 어디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드디어 찾았군.
3: 악당들이 중장비 레인저스의 기지를 찾아냈어요. 중장비 레인저스가 위험해요.

0: 어?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끄떡없다니.
1: 빨리 보고하네.
0: 네, 나 어디?
1: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2: 죽는 줄 알았네. 뭐야?
0: 너 목소리가
2: 이상해. 야, 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0: 저긴
2: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0: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2: 같이 가. 야,
3: 역시 프랭크야. 멋있어요, 프랭크.
2: 갑자기 웬 바람이니?
4: 저기, 어?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5: 여기야, 잘했어.
6: 이거는 지옥.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4: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3: 어, 저기. 레인저스다.
0: 솟구치는 물줄기여 생명의 파도를.
7: 이 정도 가지고.
4: 어, 프랭크.
6: 레인저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뛰어!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8: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6: 어?
8: 얼마나 멋지다고.
4: 누가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6: 나를?
4: 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6: 역시.
4: 아니거든.
6: 어?
4: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9: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와, 멋지다.
4: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9: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6: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1: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10: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레인저스가 믿지?
6: 누구야?
10: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6: 아니야! 아,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8: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11: 여기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8: 어떡해.
4: 얘들아, 어떡해요.
8: 대체 무슨 일이야?
9: 저기 봐.
8: 긴급 구조대는?
9: 프랭크인가 봐.
8: 이제 안심이야.
0: 이쪽이야.
8: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3: 역시 프랭크라니까.
1: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올려버리겠어.
8: 이건 설마.
1: 모두 다 꽁꽁 얼려주마.
8: 도망쳐.
4: 닉스 지시야, 어서 누아에게 알려야겠어.
8: 왜 방어막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다이로! 이것 봐! 큰일 났어!
1: 자, 돌려버리겠어!
8: 이곳!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12: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3: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5: 타오르는 화염이야! 소멸의 불길을!
11: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8: 저는 우리야!

0: 우리에게 맡겨.
1: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지하타.
2: 트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3: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1: 개소롭군.
4: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0: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1: 아니야!
0: 어?
1: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0: 그게 무슨 소리? 어? 너는...
1: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프랭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0: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0: 다행이다, 그치?
5: 엔진 최대 출력! 냅캬!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재문이지 우리 것이다!
6: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구출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츠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7: 간다.
8: 나이스 리시브.
6: 역시 최고 존엄 대대형님에게는 안 되지.
8: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5: 어?
6: 대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8: 그럼 우린?
6: 야? 미안.
8: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8: 자.
6: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아니.
7: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6: 멀대 팝콘.
3: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6: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마리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저기.
1: 어?

0: 도와주세요!
1: 걱정 마세요!
2: 고마워요, 파열로브.
3: 피닉스 등장!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액션! 타이탄도 등장! 에어로 제트! 액션!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오세요.
3: 이거 보세요.
5: 이거 보세요.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쪽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6: 어? 사라졌어.
9: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파타!

0: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일 무서워. 으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이다.
1: 아니, 나야. 나라고!
2: 안녕, 치씨.
3: 아주 무서워 보이는 친구들인데.
1: 안녕, 태씨.
2: 아니, 안녕, 태씨.
3: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로 무서운 괴물이야?
1: 아! 괴물 친구들. 누가 제일 무서운지 대결해보자.
2: 좋잖아. 대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3: 근데 누구를 놀라게 하지?

0: 바비. 응? 이쪽이야, 바비.
1: 뭐야, 바비? 정말 하나도 안 무섭단 말이야?
0: 그래, 이제 무섭겠지.
2: 미안티씨,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 교체해야겠어.
1: 영화 시간 늦으면 어떡해요?
2: 걱정하지 마. 오래 안 걸릴 거야.
3: 안녕, 티씨.
1: 태씨, 빨리 영화 속으로 모험을 떠나고 싶은데 아빠가 좀 더 기다리래.
3: 왜 기다려?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되지. 어때?
1: 그러네. 공룡들도 엄청 나오고.
3: 공룡인 거지. 그때 외계의 적단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거야.

0: 해적단을 물리쳤다.
1: 누가 끝났다고 그랬나? 하하.
0: 다 고친 거예요?
1: 아직인데. 네 상황극에 너무 빠져버렸네.
0: 아빠.
1: 미안 얼른 할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이른 아침, 타요가 두리의 집 앞에 찾아왔어요.
1: 두리야! 두리야!
2: 아, 누구지?
1: 두리야!
2: 무슨 일이야, 타요?
1: 오늘 같이 놀기로 했잖아. 설마 잊은 거야?
3: 아, 맞다! 아, 미안, 금방 나갈게!
2: 아, 바쁘다, 바쁘!
1: 아, 아빠야! 다녀오겠습니다!
4: 뭐지?
1: 엄마!
4: 아침에 일어났으면 먼저 씻고 나가야지.
1: 하지만 밖에서 타요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요.
4: 그래도 이렇게 씻지 않고 나가면 타요도 안 좋아할걸? 자, 먹던 거 마저 먹고 깨끗하게 씻고 양치하자.

0: 공룡도 고기는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야?
1: 너무 간지러워.
2: 긁으면 안 돼. 내가 치료해줄게.
1: 고마워, 페리.
0: 스톰, 알레르기야?
2: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어제... 어?
0: 무슨 소리지?
1: 어? 모두 피해!
0: 안킬로사우루스잖아?
1: 안킬로야! 어? 어? 우와, 이제 간지럽지 않네. 정말 고마워.
2: 벌레에 물려서 그랬을 거야.
1: 에이, 설마 공룡이 벌레에 물렸다고?
2: 응, 안킬로는 두꺼운 피부를 가졌지만 비늘 틈새나 콧구멍 같은 곳은 부드럽거든.
1: 콧구멍을 물다니 너무너무 끔찍해.
3: 맞아, 엄청 비겁해. 모기는 윙 윙 소리만 나고 그림자도 안 보여.
1: 윙 윙? 맞아, 모기가 분명해. 오늘 밤에 또 몰리면 어쩌지?
0: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어, 찾았다. 어? 모기는 라벤더를 싫어한대.
0: 그래? 근데 라벤더 꽃은 어디 있는 거야?
1: 아, 모기 싫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0: 어? 어? 저기 모기들이야.
1: 저 모기들이 우리 문 게 확실해.
4: 가서 물어보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5: 출동!
1: 맞네, 저 빨대 같은 이. 너희, 너네가 우릴 물었지?
6: 응? 저희에게 하시는 말인가요? 오해가 있나 보군요. 저희는 과일만 먹어요.
1: 모기가 과일을 먹어?
6: 못 믿겠다면 보여드리죠. 자, 보셨죠?
4: 모기들 말이 맞아. 얘들은 꿀이나 과즙만 먹는 수컷모기야. 암컷 모기들이 알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의 피를 먹는데.
1: 아, 그렇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6: 괜찮아요.
0: 어, 이게 무슨 일이지?
4: 우선 진정시키자.
5: 응? 레이터, 레이터, 변신!

0: 아닌데. 아, 너무 간지러워.
1: 간지러움 그만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0: 모기모기 공격! 공격!
1: 모기쯤이야! 우린 보고다이너라고!
2: 너무 많은데? 도망가!
1: 모기는 최대 시속 2km로 빠르게 날 수 있대.
0: 모기 밥으로 만들어주마.
1: 안키팀, 레스큐킹으로 변신해줘. 응?

0: 레스큐킹 반신 완료! 레스큐킹 라이트 온!
1: 그렇다면 얘들아 뭐야?
2: 저건 뭐야?
1: 공격!
2: 저리 가!
0: 레스큐킹 워터캐논 발사!
1: 꼼짝 마시지?
0: 그렇다면 레스큐킹 프로펠러 쉴드 온! 됐다!
3: 레스큐킹, 어떡하지? 어? 이 냄새는 모기들이 싫어하는 라벤더잖아. 얘들아, 모기가 싫어하는 라벤더 꽃이야. 이거면 내쫓을 수 있어.
0: 좋았어. 레스큐 윈드 인헤일러 작동.
1: 레스큐킹 라벤더 기름 발사.

0: 모기 퇴치 성공! 예!
1: 자, 치료 다 됐어.
2: 고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제 괜찮아.
3: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4: 언제든 우리가 도와줄게. 모기는 하나도 안 무서워.
5: 그래? 등에 뭘 그렇게 붙였어?

0: 이제 뭐 하지?
1: 이제 뭐 하지? 오! 내가 맛을 보여줄까? 날 쳐봐.
0: 어. 괜찮아?
1: 이제 네 차례.
0: 난 높이 뛴다.

0: 바디는 바로 섬! 난 섬이야! 날 좀 봐! 섬! 적은 공이 세! 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들 어디 갔지? 구경꾼들이 사라졌네. 섬이네?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 뺄셈을 해보려, 섬! 섬? 내게 이름?
1: 바로 이!
0: 오! 이제 돌아왔네. 좋았어. 준비됐지? 1, 2, 3! 우와!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날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하늘 높이 높이 저글링. 그럼 버드 소리 질러! 예! 와! 전부다 잘 될 거야. 바로 내가 있으니. 우와! 나는 디펙터. 나는 제자리 준비.
1: 출발!
0: 게임에서 나를 이기고 싶다면 셋을 먼저 세. 난 여기저기 숨어있단다. 동화책에 그림책에. 1, 2, 3 알겠니? 세 마리 장님쥐. 수원은 세 개를 빌어야지. 빌고 빌고 또 빌고. 내 말 명심해. 곰 세 마리도 만나고. 1, 2, 3 그 세 개. 의자 세 개. 침대 세 개. 이쯤에 여기도 저기도 모두 내가 있어.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모자 속 토끼 세 마리 사라져라.

0: 이야기도 세 부분. 시작, 중간, 그리고 끝. 학생 네 마리 왔지.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기들 사냥제 조사입니다. 1, 2, 3. 알겠니? 공 세 개를 공중에 올려볼게. 1, 2, 3. 가끔은 안 움직인다든지. 1, 2, 3. 이 공들이 도와줄 거야. 1, 2, 3. 점 세 개를 하나로 연결해볼까? 1, 2, 3. 이게 뭔지 아니? 빙고! 바로 삼각형이야.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장난치고 농담하다 순식간에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
1: 이런! 내가 삼을 망가뜨렸어.

이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하늘 높이 높이 적응돼 하나 모두 소리

0: Deacon do it.
1: Shot!
2: We need someone who can get this party going.
3: Someone exciting.
0: Definitely.
4: Did somebody say exciting? The exciting X.
3: Yes.
4: Fear not, Alpha Mortals. I'll fix this.
3: Ah.
4: Sax. I'm X. There's no problem I can't fix. I'm X. When I'm thrown into the mix, I'm the superhero X. So just watch my muscles flex. I'm stronger than an ox, more cunning than a fox. I'm X. I'm extremely extraordinary and extra exciting. I excel at exercising. I'm X. X strikes again. Excellent.
2: This party's puffing.
4: Wait. Time to use my X-ray vision. Sorry, X-fans, but I'm needed elsewhere. Time for a quick exit!
5: Oh, 여긴 어디지?
6: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7: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7: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6: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9: 누구세요?
6: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6: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9: 아,

0: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지리산 자락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 어디가? 같이 가자.
1: 보리 보리 왔어요. 아, 이건 쑥이네.
0: 보리는 언제나 이렇게 스님 곁을 지키고 있대요.
1: 오늘 봄나물 캐니까 보리는 기분이 어때요?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이렇게 봄 햇살처럼 우리 보리가 따뜻하게 편안했으면 좋겠어, 스님은. 응?
0: 보리야, 스님이 그렇게 좋아? 아, 냉이캐로 나오셨구나. 어? 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들키지 않게 먹어.
2: 선생님께서 수행의 완성은 한 명의 도반으로 그 완성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도반 같은 존재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고.
0: 스님이 가는 곳이라면 보리는 어디든 따라 나서는데요. 보리가 산중 사찰로 온 까닭은 뭘까요? 지리산에서 수행 중인 스님과 반려견의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보리가 사는 곳은 지리산 자락의 한 사찰. 오지라서 누가 찾아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요.
2: 가자!
0: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열 마리도 넘는 것 같은데요.
2: 이 공간에서 같이 저랑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17마리예요.
3: 이 아이들 중에 누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2: 지금 이 아이가 보리거든요.
3: 네, 보리. 아까 만났던 우리 보리.
2: 네,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이제 뭐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서 그 정도 훈육을 이 아이들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한 애착이랄까요? 네, 그런 게 심해서 기존의 분리불안 방법을 썼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 불안 증상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분리불안 증상을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라가자.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0: 스님과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은 뒷마당을 거쳐 올라가야 하는데요.
2: 위리 거기 있었어.
0: 이야, 날쌘 돌이네.
4: 산에서 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껌이라고요.
0: 바위가 놀이터 같은데요.
2: 이렇게 도량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제가 일하는 거를 다 예, 바라보고 있어요.
4: 여기가 우리 집 명당이에요.
0: 보리는 명당에서도 스님만 쳐다보네요. 스님은 10년 전부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데요.
2: 동네에서 탈출한? 그 어미개가 있어요. 지금 잡히지를 않는데 그 어미개가 이제 새끼를 산에다 낳다 보니까 진돗개들이 산에서 들개화가 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이 아이들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거두고 입양을 많이 홍보했는데 이제 입양을 못 간 아이들이에요. 입양을 못 가서 또 인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하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 의도치 않게 이렇게 대중이 늘었습니다.
0: 스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산과 들을 떠돌고 있었을 아이들. 들깨로 떠돌다 구조된 생초도 3년 전 사찰에 오게 됐답니다. 스님에게 생초는 아픈 손가락인데요.
2: 7년 정도 사료를 챙겨주던 아이였거든요. 안 잡혀서 이렇게 구조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0: 절에서 17km 떨어진 생초 IC 인근을 떠돌던 생초. 아찔한 순간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7년을 떠돌다 결국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 몇 년 전에 그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발이 괴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119에서 그 포획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서 포획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0: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하게 된 생초. 다행히 스님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생초 많이 힘들구나. 그래, 거기서 좀 쉬어.
2: 아이고, 잘하네. 선생, 일로 와.

0: 선재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네요.
1: 아이고 우리 선재 멋있지. 선재 멋있지. 이쪽 다리로만 힘을 주니까 많이 뭉쳐 있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마사지.
2: 생후 2개월 때 만난 선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대요.
1: 개정씨한테 그거 팔 거라고. 5만 원에 파신다고 하시길래 그럼 제 5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데려온 아이가 선재예요.
2: 그런데 6년 전 산속으로 사라졌던 선재가 3일 만에 커다란 덫을 달고 나타났답니다. 그 덫에 눈을 찔리면서 왼쪽 다리와 함께 눈도 잃었죠.
1: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와준 것도 너무 감사했고 한쪽 눈하고 한쪽 다리만 잃은 거. 그러니까 나머지 세 다리가 있고 한쪽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쌍하거나 어떤 슬프거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3: 스님, 울지 마세요. 전 지금 행복하다고요.
1: 아이 우리 진순이 발톱 깎아요. 아이 잘하네. 진순아 너 어차피 많이 뛰다녀서 발톱이 깎을 게 많이 없긴 해. 잠깐만 봐봐. 여기도 다.
0: 보리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4: 아래들은 그닥 스님께
1: 관심 없어요.
4: 근데 얘는 유독 좀 이게 집중
1: 초집중. 그러니까 제 옆에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안 하거나 하면 보리가 어딨지라고 보면 저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강아지랑 뭘 하는 장면.
3: 더 이상 못 참겠다. 스님 옆은 내 자리란 말이야.
1: 또 이렇게 이제 끼어들어요. 보리 왔어요? 보리 왔어요. 보리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 딴 애들이 또 자리를 피해줘요. 저는 또 그게 고마워요. 희한하게. 그 알 수 없는 규칙들로 아이들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리를 굉장히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는 많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2: 5년 전 산에서 구조한 새끼 중 가장 건강한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요. 그게 바로 보리였대요. 그런데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그때부터 스님과 떨어지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몸을 떨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문 앞을 떠나지 않네. 엄청 불안한가 보다. 다들 쿨쿨 낮잠 자잖아. 보리도 좀 자자.
3: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요. 스님, 언제 와요?
0: 아이고, 결국 우는 거야?
1: 보리야, 스님 여기 있어. 보이는 데 있잖아. 스님 보이는 데 있어요.
0: 아휴, 보리야, 스님이 앞에 있잖아.
1: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저 정도예요.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계속 저렇게 불안해해요.
0: 보리야, 위험해. 기다려야지. 그새를 못 참고 구멍을 찾는 보리. 어떻게든 스님 곁으로 갈 생각뿐인 것 같은데요.
1: 보리야, 스님 일하고 왔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 스님이. 까꿍.
3: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1: 보리로 와. 어구구구구, 그랬어? 어?
0: 아이고, 뭐가? 또 괜찮아? 과호흡인데요. 괜찮아? 천천히 보리를 달래는 스님.
1: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야. CCTV로 보면 혼자서 나와서 이렇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타를 좀 오래 나갔다 오면 이게 눈물이 좀 맺혀 있을 때도 있고 보리의 정신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3: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5: 뭐 분리불안 진료나 이런 거를 해보면 대부분 소형견 친구들이 많죠. 보호자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보통 진도들은 분리불안으로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진도는 조금 더 이 초기 늑대에서 개로의 초기 분화종에 가까워요. 이 늑...

0: 늑대와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예요. 평균적으로 이 동아시아 개들 그리고 진돗개들이 조금 더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벨크로 독이라고 하거든요. 벨크로처럼 딱 붙어 다닌다고 해서.
1: 스님만 옆에 있으면 기운이 펄펄 날아다니는 보리.
2: 저도 들어갈래요.
3: 아, 여기 친구들 많지? 친구들 편안하게 잘 있고 청소를 하면 다음 생에 용모가 수승하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4: 친구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3: 아, 여기에는 먼저 무지개별로 떠난 반려동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1: 반려동물을 위한 연등인데요. 보호자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신청한 거래요.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3: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옆에 살짝 십자가를 강아지 옆에다가 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께서 굉장히 타종교이신데도 불구하고 등을 밝히시고 나서 많이 위로가 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1: 혼자 17마리의 개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이자 행복이라고 합니다.
5: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스님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님을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전생에 아마 스님하고 스님을 지키던 인연이 이생에도 스님 지키러 온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중한 인연이 있구나.
1: 아이들과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문수사 앞산까지 번졌는데요. 언제 불길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6: 지금 산불이 크게 났어요. 산불이 크게 나서 지금 짐을 싸고 내일 빠방 타고 코야 갈 거예요.
1: 5인승 차량에 17마리를 모두 태워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다리 뻗을 자리도 없었지만 조용히 스님을 따라준 아이들.
5: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아이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낑낑대거나 막 하울링하거나 이렇게 싸운다거나 왜냐면 진짜 거의 다 구겨져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빨리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해야지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1: 다행히 이곳에서 또 한 번의 봄을 맞았습니다.
6: 미안. 보리만 잠깐 나갔다 올게.
7: 저도요. 저도 갈래요.
2: 왜 보리만 데려가요?
1: 보리만 신났네요.
3: 보리 왔어요. 보리도 왔어요. 보리도 갈 거예요.
1: 보리는 밖에서도 스님 껌딱지인데요.
5: 두릅이라든지 아니면은 냉이라든지 돈나물 같은 거 좀 봄에 에너지를 좀 받아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제철 음식으로 아이들 건강을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2: 뭔가 느낌이 쎄한데 불길하단 말이지. 스님!
5: 아, 문이 열렸다.
7: 아, 이게 무슨 일이야?
5: 안 돼, 얘들아.
7: 아, 염소 뗀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5: 미치겠네.
7: 얘들아, 돌아와. 아유, 스님, 괜찮으신 거죠?
5: 아니, 여기 문이 조금 헐거웠는지 아마 어떤 틈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힘으로 여럿이서 합세를 해가지고 별탈 없이 잘 돌아오겠죠.
8: 저보다 스님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5: 아,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저 흥분된 상태에서는 불러도 콜링이 안 되고요.
2: 에이, 나도 나갈 거야.
7: 아이, 잘 보라고. 이렇게 넘는 거란 말이야.
1: 한 마리가 탈출하자 더 흥분한 아이들.
2: 난 여기로 나가야겠다.
7: 야, 나도 데려가.
1: 다리가 세 개뿐인 생초는 어리둥절한가 봐요.
2: 다들 왜 저렇지?
5: 이 벌어진 틈을 그렇게 여럿이서 밀어가지고 틈 사이로 벌어져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스님 진짜 깎아 있어. 이거 이거 맛있는 거 깎아 있지롱. 들어와 깎아 먹자.
1: 깎아가 안 통할 리가 없는데. 얘들아, 생초가 깎아 다 먹는데.
0: 맛있는 거 깎아 있지롱.
2: 전 간식 먹을래요.
0: 아르마.
3: 저도 간식 주세요.
4: 어이구 우리 하늘이.
1: 안 들어오고 버텨봤자 결국 스님 손바닥 아니죠.
0: 하늘이 들어가. 옳지. 어우 차가워라. 어우 차가워.
1: 종종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금방 돌아온답니다.
0: 1미터. 1미터. 들어가 오늘.
1: 다친 데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 이제 사고 치지 말고 여기서 좀 쉬어. 알았지? 선재랑 집을 지킨 생초는 뒤늦게 상황 파악 중.
2: 무슨 일이 있었나?
1: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콩으로 뭘 만드시는 걸까요?
5: 강아지들을 위한 저염식 된장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메주를 만드는 시즌이 되면 작년에 이제 숙성시켰던 이미 발효가 다 된 된장에다가 그 해에 삶은 이 콩과 콩물 그리고 북어가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백질을 절해서 급여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요. 이게 북어 파우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효시킨 침향차 그걸 같이 섞어서 농도를 더 묽게 만듭니다.
1: 야, 직접 메주를 만들고 된장까지 담그신다니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된장 먹는 강아지라 진짜 좋아할까?
5: 진순, 안 돼요.
1: 얘들 눈빛 좀 보세요. 봄맞이 제철 냉이 된장국은요. 표고버섯 육수에 두부와 냉이를 넣고 저염 된장을 불어 팔팔 끓이면 되는데요.
3: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냄새 나요.
1: 물을 섞어 한 번 더 염도를 낮추고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0: 얘들아, 냉이 된장국이야. 요거 마시고 이제 들어가자. 우쭈쭈, 선생님 하나 더 가져올게.
1: 드디어 맛보는 냉이 된장국.
6: 진돌이가 으르렁했다고.
1: 와, 진짜 맛있나 봐요. 보리야, 천천히 먹어.
0: 맛있어? 맛있어, 우리 보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들어와요. 문 닫아요. 옳지, 옳지. 옳지. 다 들어왔어, 생초? 옳지. 생초도 얼른 들어와. 옳지.
1: 이야, 집안이 꽉 차네요. 조용히 쉴 자리를 찾는 아이들. 어휴, 어쩜 이렇게 얌전하니?
7: 사진은 누구예요?
5: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거든요. 견우 1, 2, 3이라고.
7: 견우 1, 2, 3?
5: 그 한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도 견우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요 아이들 보내고 나서 너무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인연이 됐죠.
7: 지금의 17마리와의 첫 인연이 사실은 견우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5: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금 냉정하게 좀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다른 데로 최대한 입양을 억지로라도 보내려고 했을 건데 사실 시골에서 강아지를 분양을 하는 건 거의 다 바츠키미로 많이 입양을 가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는 보내기가 싫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인 곳을 찾다 보니 다 입양을 못 보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됐어요. 생초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자요. 잘 자요. 삼재 오늘 하루 괜찮았어? 다친 데는 없고? 안 싸우고 잘 지냈어? 사랑해.
7: 하나하나 입사하시는 이유가?
5: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끼리 다리 삐끗했다든지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면은 이제 끼깅 하고 이제 목 주변에는 이렇게 만졌을 때 물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소독약 발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항상 굿나잇 인사하면서.
1: 며칠 전에도 상처를 발견하셨대요. 스님이 없을 때 크게 알았어. 싸웠나 봐요.
5: 알았어.
1: 슬슬 잘 시간인데 보리야 거기서 뭐해? 애들 때문에 눈치 보는 거야?
8: 보리 들어와. 보리는 이모한테 지나갈게요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야. 얌전하게.
9: 그럼 방에 가자. 괜찮아. 들어와. 옳지. 보리 방에 들어갈 거야. 옳지.
1: 스님 믿고 용기를 낸 보리. 아, 근데 기분이 별론가 보다.
9: 왜, 보리? 오늘 많이 힘들었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보리?
1: 어느새 꿈나라로 떠난 아이들. 보리도 스님 옆에서 잘 자네요. 새벽 5시. 스님과 함께 시작되는 보리의 하루.
2: 사찰계 4년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1: 스님 뒤를 따라다니는 게 일과입니다.
0: 보리 왔어요.
1: 아니, 걔가 17마리나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죠?
7: 애들 왜 이렇게 일렬로 스님 바라기로.
5: 아,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이제 기다려야 주거든요. 이건 이제 그릭 요거트랑 버터랑 있고 사과를 아침에 약간 에피타이저 식으로 사과가 있을 때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옳지? 리엄? 옳지? 호수? 옳지? 서열대로 되도록. 근데 아이고 깜짝이야. 오늘은 지금 보리는 좀 보리하고 해피는 뺏어먹기 달인이에요. 네, 잠깐에 한눈을 팔면 네 순식간에 낙체입니다. 어휴, 그랬지. 서열 순들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차례가 이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1: 어이, 무슨 일이죠?
10: 선재는 먹었어요.
1: 화가 많이 났네.
7: 왜 그래요, 선재는?
5: 이제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는 지금 다리 한쪽이 없고 눈이 한쪽이 없으니까 중심 잡거나 이렇게 뭔가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먹어야 되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인이 조금 몸이 더 예전보다 불편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확실히 이제 노견으로 접어들었구나를 좀 요즘에 들어서 예전에는 오히려 본인이 양보를 다 했거든요.
7: 살이 찐 것도 이유가 좀 있나요?
5: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더 활동을 하는데 불편해하고 살을 빼주려고 좀 다이어트 사료로도 바꾸고 하는데요. 살은 잘 빠지진 않고 있어요.
1: 대부분 먹을 때 싸우지 않나요?
11: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개들의 서열이 되게 수직적으로 1, 2, 3, 4, 5 쫙 내려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이렇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자원이 풍부하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애들끼리 너무 잘 나눠 먹어요. 사실 늑대들도 그렇거든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가 제일 센 애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원이 부족하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싸워요. 근데 지금 너무 이쁜데? 너무너무 이뻐. 내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2: 솔쌤, 제 마음도 편해지게 해주세요.
1: 그날 오후 손님이 오셨나 봐요.
5: 반갑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네, 잘 지냈어요? 저희는 네 덕분에 잘
12: 고생이 요즘 네,
5: 지냈어요.
12: 우리 애들 등 보러 왔어요. 그리고 스님한테 인사도 할 겸 하늘로 갔지만 또 새롭게 빛나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잖아요. 맞아요.
1: 유기견과 유기묘를 돌보는 지아씨. 먼저 떠난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등을 밝혔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5: 눈물. 괜찮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스님은 보호자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길 기원하신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채소 주먹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편식 방지용 메뉴랍니다. 아이들한테 채소 먹일 방법을 연구

0: 보완 끝에 나온 레시피래요.
1: 봄가을 털갈이 시즌에는 좀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을 좀 많이 넣어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0: 한입 크기로 잘 뭉쳐주면 완성! 맛과 영양, 모양까지 완벽한데요.
2: 빨리 먹고 싶다고요. 빨리요.
1: 선제부터 선제. 알치 잘 먹는다. 호수, 별이, 위리, 옳지. 옳지? 옳지.
0: 생초야, 너 왜 안 먹어?
1: 생초. 맘마. 맘마.
0: 스님이 주는 것도 싫은 거야?
1: 기다려야 돼, 생초는. 북어가루 묻혀서 올게. 역시 우리 생초는 야채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 걸로, 선생님, 그지?
0: 입맛이 까다로운 생초.
1: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0: 아직도 스님을 경계할 때가 있대요.
2: 자리 좀 피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1: 생초를 7년 전에 봤을 때 구타당에서 이렇게 피 흘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덫이나 올무에 걸려서 다리가 괴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아, 좀 미리 그냥 내가 구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후회감이 많이 밀려와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에게 길거리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 조금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0: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점점 더 소심해지는 12살 노견 생초. 뒷다리를 잃고 예민 보스가 된 선재도 걱정인데요. 거기에 24시간 스님만 바라보는 껌딱지 보리까지. 모두 좀 더 편안해지면 좋을 텐데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병원도 가기 힘든 오지.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러 그가 왔습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는데요. 설쌤, 잘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3: 네, 실제로 뵈니까 키도 크시고 아유, 멋있게 감사합니다. 생기셨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3: 네, 여기 네. 또 계곡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계곡 흐르는 소리도 좋고 네,
4: 이 도시 네. 소음이 안 들리니까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3: 다행입니다. 네, 드는데. 치유 받고 가세요.
4: 네, 오늘 저 솔루션 아니라 좀 치유를 받고 가겠습니다. 아니, 딱 봐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아, 울타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탈출 방지.
3: 보수의 보수를.
4: 그렇죠. 애들 다 끼어 넘었죠? 네, 아, 탈출 방지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네.
3: 들어오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얘들아.
4: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 비가 와가지고. 네. 네.
4: 가보자, 움직여보자. 아이고. 알겠어. 내가 흰 옷을 입었어, 오늘. 오늘 날씨가 딱 좋을 것 같아서.
3: 날씨 너무 좋죠.
4: 화사하게 입었는데, 역시 새나기 할 땐 화사할 수가 없는. 네. 아이들이 페인팅 해줬다고 생각해야죠.
3: 네네네네. 저희 뒤쪽 공간 한번.
4: 네, 한번 가보실까요?
3: 네. 네. 오시는 분들 여기 좀 소개 많이 해드려요.
4: 너무 좋은데요?
3: 네,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여기 힐링돼요.
4: 진짜. 아야, 니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근육도 많고
3: 올라가세요.
0: 아유. 설쌤이 마음에 들어?
4: 나 화장했어. 너무 귀여운데?
3: 받아. 아, 얘는
4: 사람을 좋아하죠.
3: 뽀뽀쟁이에요. 얘는 엄청나게 뽀뽀쟁이에요.
4: 알았어. 영상 보면서.
3: 진돌.
4: 너가 그 말이 짓는다는 요주의 친구구나.
3: 네.
4: 얘가
3: 경비대장입니다.
4: 얘가 1등인가요? 네.
3: 아, 1등은 아니고 경비대장.
4: 아, 경비대장.
3: 네.
4: 아우, 내 귀.
3: 진돌, 이리 와.
2: 이제 조용히 할게요.
4: 스님 말 너무 잘 들어.
3: 저 있을 땐 안 싸워, 애들이.
4: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보호자 있을 때 싸워요. 스님 계실 때 규칙이 잡히고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고
3: 네.
4: 스님이 안 계실 때 오히려 아이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3: 그렇구나.
4: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스님인 거죠. 사실 저는 훈육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아.
4: 이 개들이 태어난 기질에서 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네네.

0: 여기가 환경이 특히 우리나라 개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거예요.
1: 아, 개체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17마리를 위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서 이게 너무 좁지 않나.
0: 안 좁아요.
1: 아, 안 좁을까요? 네,
0: 저는 지금 아까 저쪽만 보면 조금 좁을 수 있겠다. 아. 우리 아까 딱 들어왔을 때만 네. 보면 집이랑 마당을 보면 조금 네. 좁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뒤에 와서 전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입체적인 공간을 좋아해요. 강아지들한테도 평면적인 공간보다 네. 이런 바위가 있고 좀 높낮이가 있고 네. 올라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입체적인 공간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돼 있어.
1: 네.
0: 진짜 이쁘다.
1: 근데 이제 제가 있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노견이면서 장애견인 애들과 좀 나이 어린 애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게 고민이고요.
0: 제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 개울 옆에서 네.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따로 시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 두 아이만?
0: 네, 그 두 아이만 아무 자극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거를 이모셔널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해주면 그 전에 조금 짜증나도 참아요.
1: 아, 그 시간이 이제 올 거니까.
0: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우리 그 친구들한테 다른 아이들이 괴롭힐 수 없는 아니면 옆에서 지나다니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주면 참는 거나 네. 아니면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내려갈 겁니다.
1: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2: 두 시간씩만 아이들이랑 분리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너네도 좋지?
0: 너 보리야? 얘 보리예요?
1: 네.
0: 얘 보리가 사람을 좋아하네.
1: 사람은 좋아하는데 다른 개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얘가 막 계속 24시간만 핵이 뜨니까.
0: 아, 저는 오늘 제일 의외인 게 보리인데요?
1: 아, 그래요?
0: 되게 자신 있게 돌아다니고. 좀 이따가 이제 그래도 분리불안은 또 다른
1: 네.
0: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네. 여기서 자신감이 많아졌다고 해서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막 올라간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라서
2: 네. 스님과 멀리 떨어지면 어떨까요?
3: 스님 옆에 가고 싶어요.
1: 입이 떨릴 수 있는 곳이 보셨어요?
0: 네.
1: 저거 괜찮아요?
0: 네, 이거 괜찮아요.
1: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0: 이거 냄새도 맡고 지금 보이는데 못 가니까 조금 불안은 하고 짜증은 나는데
1: 하는 건가?
0: 네, 하지만
1: 나쁘지 않다.
0: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떨고 불안한 건 생각하지 않는 뇌가 시켜요. 생각하지 않는 뇌,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네. 이런 것들을 네. 막 만들어내요. 그럼 이거를 요 생각하는 뇌가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열심히 발달시키는 중이에요.
1: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1초, 거의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0: 근데 이제는 생각하는 뇌가, 야, 그러지 마. 이거 크게 위험한 거 아니야. 좀만 참아봐. 이 얘기들을 잘 해주고, 점점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스스로 막 계속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0: 맞아요. 네,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1: 새끼들 구조해가지고,
0: 네.
1: 입양을 제일 먼저 보내놔요.
0: 근데 한 4번 정도 보호자가 바뀌었다고.
1: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계속 파양돼가지고 마지막 그 인보트
0: 분해를.
1: 그쪽에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안 크는 애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크니까 그냥 뭐 데려가려면 데려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얼른 데리고 왔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받고 크게 하려고 입양 보냈는데
0: 네. 아마 그게 영향을 좀 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나의 안식처. 그러다 보니까 이 애착 관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1: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아니면 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더 생길 거고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놀이자 교육.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리랑은 그 교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스님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져도 자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걸 연습하는 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로 뭘 해볼 거냐면
1: 네.
0: 보리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1: 네.
0: 한 발자국만 이렇게 뒤로 갔다가 바로 와서 다시 네 움직이면 안 줄 거예요. 보리 기다려. 그렇지. 뒤로 갔다가

0: 바로 앞으로 와서 옳지 하고 그러면 너무 지금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지만 않으면 줄 거예요.
1: 아.
0: 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갔다가 네, 이렇게 움직이면
1: 다시.
0: 네. 다시. 이번엔 안 줄 거예요. 이럴 땐 살짝 무시하고 계셔도 돼요.
1: 아.
0: 그냥 딴 데 보고 한 5초에서 10초 동안 나는 너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준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기다려. 한 발자국 다시. 옳지. 가는 척 했다가 돌아와서 옳지. 이제 아예 한 발자국 가볼게요.
1: 네.
0: 기다려. 옳지. 자, 하나는 그냥 좀 편하게. 자, 놀아. 아. 너무 또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주고 우리 스님도 두 발자국부터.
1: 네.
2: 보리는 스님이 멀어져도 기다릴까요? 준비 자세는 완벽한데요?
0: 한 발자국만 살짝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네, 이거는 살짝 무시.
1: 무시.
0: 자, 이거를 더 살짝만 뒤로 가는 척만 했다가 올게요.
1: 네, 그럴게요.
0: 네, 이거를 너무 뒷발을 많이 빼지
1: 많이
0: 말고
1: 빼니까.
0: 살짝만 무게 중심만 뒤로 갔다가 바로 올게요.
1: 네네. 네. 보이 잠깐만.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우리 기다려.
0: 그렇지. 살짝만 더 쉽게. 그렇죠. 옳지.
1: 옳지.
0: 네. 얘가 기다려. 재밌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할 때 턱을 막 이렇게
1: 응.
0: 약간씩 떨 수 있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어...
0: 네.
2: 이번에도 기다릴까요?
0: 옳지.
1: 옳지.
0: 스님이랑 따로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되게 바랬을 수도 있어요.
1: 아...
0: 우리 둘만의 시간.
1: 맞아요. 그걸 원해요.
0: 네.
1: 근데 그런 시간을 좀 못 가졌죠.
0: 이게 어. 이렇게 해서 더 애착관계가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욕구충족으로 시켜주면 조금은 또 다를 때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2: 거리를 늘려보는데요. 괜찮을까요?
0: 옳지. 오면서 옳지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거 거의 두 발자국도 돼요.
2: 좀 더 뒤로 가면 어떨까요? 아휴, 아쉬워.
0: 그냥 쉬게 해줄게요.
1: 스님이 세 발자국 욕심 네. 내봤어.
0: 지금도 보면 저는 미세하게 보여요. 아까 두 발자국 때도요. 쫓아가려고 하는 걸 자기가 참았어요.
1: 아...
0: 무게중심이 머리가 진짜 미세하게 한 0.5cm에서 1cm 정도 앞으로 막 나와요. 근데
1: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0: 네, 대충 아니까
1: 알았어.
0: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과연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 옳지.
0: 그렇죠. 지금이 완벽해요. 잡은 복호부였지만 다섯 발자국이 됐고 명확하게
1: 네.
0: 이해했고
1: 네,
0: 옳지라고
1: 이해했어요.
0: 말하는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네.
1: 아, 근데 이제 이해는 한 것 같아요.
0: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흥분도도 네. 턱 떨림도 많이 사라지고
0: 이거 연습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먼저 와서 딱 앉을 거예요.
1: 아, 하자고.
0: 예, 솔직하게 보리한테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울 수 있습니다.
1: 저하고만 이제
0: 단둘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단둘이 있고 다른 아이들 없고 이 관심과 보상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기
1: 않을까.
0: 때문에
1: 네.
0: 더 집중하고 더 좋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따로 가는 시간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교육적인 시간은 원래 다견가구에서도 다 할 수 있으면 다 따로따로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17마리 안 되고.
1: 뭐 하루에 두세 마리씩.
0: 네네네. 그렇게 해주면 애들 훨씬 더 좀 즐거워할 겁니다. 네.
1: 요 놀이도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공간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네.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1: 네네. 그 땅에 안 보이니까. 네. 보이면은 또 막 세
0: 맞아요.
1: 놀거든요.
0: 난리 치는데.
1: 네, 맞아요.
0: 다 지금 안 보이게 네네. 공간을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셔서 딱 좋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은 솔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저 잘했죠? 연습 열심히 할게요.
2: 근데 생초야, 너 염탐하는 거야?
0: 저기서 저런 게 있어. 너무 귀여워.
1: 나 쏜 사람 있으면 안 내려.
0: 너무 귀여워.
1: 쟤도 7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가지고요.
0: 저기요, 명당이에요.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곳이라서 여기도 보이고 하니까.
1: 네.
2: 결국 스님한테 붙잡힌 생초. 근데 왜 이렇게 얌전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0: 생초 너무 귀여운데? 아니, 너 나 가까이 가면 좀 싫지? 지금 덫에 걸리고 해서 다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얘네는 사족보행 동물이라서
1: 네.
0: 우리만큼 이렇게 절단되거나 이랬을 때
1: 네.
0: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선제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강아지들은 머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척추 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네. 앞쪽에 평상시에 앞쪽에 무게가 더 많이 걸려요. 네. 근데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로 다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균형 잡기가 선제가 네. 편할 거고 네. 생초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네.
4: 걸을 때 좀 안 좋잖아요. 바르지 않은데 그럼 척추 쪽도 문제가 있을까요?
0: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앞다리가 앞다리 없는 생초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진짜 오늘 가서 검사 결과도 다 건강해야 될 텐데. 아, 네.

0: 때도 마찬가지네요. 병원 가는 길은 괜찮겠죠? 차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와, 다이어트가 시급하긴 하다.
1: 형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앞다리가 변화 없어서 다른 관절들에 무리가 좀 갈 것 같아서 스님이 조금 걱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노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들 한번 혈액 검사랑 또 스님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체크해 보면 어떨까.
0: 스님은 선재 눈이 걱정이셨대요.
2: 비춰보겠습니다.
3: 선재.
2: 옳지 착하다. 우리 선재 동공 뒷반사 괜찮고요. 그리고 아직 백내장도 없이 수렴체도 맑고 투명해요. 각막 질환도 없어 보이고 윗눈꺼풀 즉 상안검 외측에 자그마한 다래끼가 하나 있는데
1: 아마 이게 기름샘이 막혀서 네, 올라왔을 수도 있어서
3: 노화로.
1: 네.
2: 맞아요. 그 기름 분비샘에서 기름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또 이제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절제 시술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0: 네네. 12살 생초 눈은 괜찮을까요? 평소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던데.
2: 지금 보니까 눈꺼풀이 안으로 이렇게 놓으면 많이 말려 들어가요.
3: 아...
2: 양측 안검 4번, 즉 눈꺼풀 말림증이라고 하는 소견이 있고요.
0: 다행히 큰 상처는 없는 상황. 안약 넣고 진통제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스님은 선재 달래느라 바쁘시네요. 선재가 잔뜩 겁을 먹은 이유는 피 뽑는 게 무서워서인데요.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자, 생초 검사 결과부터 들어볼까요?
2: 혈액 검사 결과가 대부분 다 보시면 정상으로 아주 건강한 혈소판 수치도 정상이어서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혈액 응고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4: 나이에 비해서 좋습니다. 진짜.
2: 우리 생초는 다 건강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어요. 5, 6, 7번 요추 아래쪽에 골증식 소견이 있어요.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저희가 척추증이라고도 하거든요.
3: 네.
2: 그래서 아마 요통, 즉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겠고 한 번씩 아이가 걸으면서 불편감이 있거나 뒷다리를 떨거나 또는 절거나 하는 원인이 고관절이랑 슬관절은 양호하기 때문에 아마 이 허리 쪽 통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1: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한번 좀 움직였는데 어느 구석 가서 이러고 특히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뒤쪽이라서 요추 쪽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더 예민하게 화를 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0: 선재는 과체중이라 더 걱정되는데요.
2: 생각보다 다 건강해서 특별히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퇴행성 변화나 골절 이런 소견 없고 다 건강해 보여요.
0: 앞다리 관절도 건강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3: 그동안 나름 관리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했을까 걱정이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1: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
3: 애쓰셨습니다.
0: 얘들아. 살만 빼자, 살만!
1: 애들 보러 왔다가 제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혼자서 17마리 아이들을 걷어서 이 돌봐준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3: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는 평생 부끄럽지만 못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3: 네. 또 직접 이렇게 저희 아이들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춤형으로
1: 네.
3: 더 이해가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솔루션 제가 잘 열심히 아이들과 해서 우리 보리도 이렇게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선재는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얘들아 모두 행복하자.
5: 앉아야지. 보리 앉아.
0: 보리는 매일매일 기다려 연습 중이고요.
5: 옳지.
0: 선재랑 생초도 아이들이랑 떨어져 계곡 옆에서 힐링 타임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지네요. 스님 옆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랄게.

0: 약간 죄송해요. 야,
1: 지하철 타고 그래도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배를 타는데 이제 또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0: 2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지? 하루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영준 셰프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환상조합 반찬 대잔치. 요즘 떠오르는 꿀조합. 감태와 명란으로 만드는 밥도둑 반찬.

0: 카나페와 주먹밥으로 무한 변신 가능한 활용 만점 감태 명란 무침부터 밥상에 없으면 서운한 콩나물 무침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보자. 시원하고 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건 다 하는 오이 콩나물 무침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미의 비타민.
2: 부숴주시면 돼요.
3: 아, 이렇게 부숴서.
1: 네네. 만약에 감태는 없고 집에 김이 있다 하면 김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요?
2: 네, 구운 김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파래 김이나
1: 네?
2: 곱창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곱창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 근데 확실히 진짜 감태가 향이 굉장히 좋네요.
2: 네.
1: 예.
2: 이렇게 부숴주신 다음에
1: 네.
2: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1: 자,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은데 네. 대단해요.
2: 그다음에 이제 예. 명란젓을 손질된 명란젓에 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이렇게 명란하고 감태 자체가 저에게는 이렇게 쉬운 재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하는 내내 이게 어떻게 요리가 되나 근데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료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2: 네, 간편하지만은.
1: 예?
2: 아주 명란젓에는 예. 기본적으로 맛이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1: 맞아요.
2: 약간 그 밑간을 해주면 네.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버무릴 수 있는 네. 네, 젓가락하고 참기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1: 자, 이미 이 저염 명란에 명란젓에 간이 돼 있으니까
2: 네.
1: 더 이상 많은 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
1: 예.
2: 넣어주시고. 네, 한 0.2cm 정도로 썰어놓은 예. 쪽파를 이렇게 넣으시고 가볍게, 근데 예.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1: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놨기 때문에
2: 네, 네.
1: 사실은 이제 저염 명란젓이 아니고
2: 네.
1: 그냥 명란젓이었다면 이렇게 못 먹어요, 이 크기로.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짜기 때문에
1: 예?
2: 세척을 좀 많이 해주시거나
1: 그때는?
2: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염을 예. 제가 추천드립니다.
1: 예.
2: 네. 그리고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1: 예?
2: 이렇게 알만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1: 예, 맞아요.
2: 네,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1: 그럼 만약에 그냥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먹으면 좀 좋을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2: 같이 염도를 더 배출해 줄 수 있는
1: 네?
2: 무나
1: 예?
2: 무순 있죠.
1: 맞아요.
2: 무순이나 오이채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1: 자,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네. 한번 요리해 드셔보시고요.
2: 네.
1: 자, 이렇게 살짝 무쳤어요.
2: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우리
1: 예.
2: 레몬 제스트,
1: 예?
2: 레몬 껍질을 강판에
1: 네. 한번 해볼게요. 레몬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
2: 네.
1: 유다청.
2: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실 점이
1: 네.
2: 하얀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긁지 마시고 살짝.
1: 그냥 껍질만 사용하는 거네요.
2: 네, 그러면은 이 명란젓의 그 비릿한 맛을 확 잡아주고
1: 예.
2: 개운한 맛이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버무려주시고요. 만약에 저 레몬이 없으시면
1: 예.
2: 유자청, 방금 얘기했던 유자청을 살짝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태, 부숴놓았던 감태를
1: 예.
2: 넣어서
1: 감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이렇게 감태 구매하셔가지고
2: 네.
1: 많은 양 말고 적당량 구매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묻힐게요.
1: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오늘
2: 네.
1: 첫 요리로 저희가 감태 명란 무침을 하고 있잖아요.
2: 네네.
1: 사실 재료도 많지 않고 뭔가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이라
2: 네.
1: 새로운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색깔도 푸릇푸릇한 게 일단 향이 좋네요.
2: 네. 그래서 좀 기호에 따라서
1: 예?
2: 곱창김 넣으시면은
1: 네.
2: 좀 더 잘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감태는
1: 네.
2: 이렇게 잘 이렇게 묻히실 때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1: 잘 끊어서.
2: 네네.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명란젓 들어갔기 때문에 명란 들어갔기 때문에
2: 네네.
1: 비릿한 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오늘 그렇다 비릿한
2: 네.
1: 향 없어요.
2: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1: 예.
2: 제가 이렇게 레몬 껍질을 활용해가지고
1: 맞아요.
2: 네, 비린 맛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2: 한번 두부에다가
1: 네.
2: 넣어보겠습니다.
1: 셰프님은 언제, 어떨 때 이 감태 명란 무침을 드시는 거예요?
2: 이제 뭐 화이트 와인이나
1: 네.
2: 이제 청주
1: 예?
2: 같이 드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1: 술 안주로도
2: 네, 고급스러운 안주가 되죠.
1: 예.
2: 그래서 살짝 이렇게.
1: 홈파티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건강까지
2: 네.
1: 생각한.
2: 두부가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1: 예.
2: 이렇게 잘 맞아요, 궁합이.
1: 부모님한테 해주시면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2: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 그 말이 있어 안 해보신 거예요?
2: 아니요.
1: 좋아하실 것

0: 같다고 하는 거 네. 보면.
1: 아버지가... 그러니까 본인도 집에서 많이 안 하시죠?
2: 아,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해 먹습니다.
1: 아, 혼자 해 드시고. 네. 어, 되게 카나페 같아요, 카나페. 그쵸?
2: 네, 부부 카나페처럼. 오.
1: 그게 일단 짜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어, 어떻게 저렇게 명란에서 통으로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오늘이 저염입니다, 저염.
2: 네, 맞습니다. 예.
1: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올라오니까 아주 푸짐하고 네.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2: 마지막에 뭐 통깨나 깨 같은 거 예. 깨소금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좀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게끔 네. 좀 부숴서 좀 넣을게요. 아,
1: 진짜 분위기인데요.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네,
2: 그러면 이렇게 밥도둑 반찬이 예. 완성이 됩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강태 명란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강태 명란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비닐봉지에 감태를 넣어 부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에 참기름, 다진 마늘, 송송 썬 쪽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강판에 레몬 껍질을 갈아 넣어 무친 뒤 감태를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구운 두부를 담은 뒤 감태 명란무침을 올리고 통깨를 뿌리면 감태 명란무침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이 봄철이 뭐니 뭐니 해도 이 아삭한 요리가 입맛을 돋우는데요. 이 오이 콩나물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먼저 콩나물 준비하시고요. 네. 콩나물을 데칠 때 소금, 청주 네.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부재료로 이제 가시오이, 네, 초록빛이 나는 가시오이를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 네. 그다음에 쪽파.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소금은 이제 오이를 세척할 때 쓸 거고요. 네. 이제 양념으로 살펴보시면 네. 뭐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예. 그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참기름이 있으시면 됩니다.
1: 근데 고소하게 마무리해 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먹음직스러운 우리 무침 요리 바로 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뭘 해볼까요?
2: 먼저 물을 끓고 있는데요. 네. 콩나물을 데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 뭐 뚜껑을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비린내 때문에.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렇게 끓었을 때 예? 넣어주시는 게 콩나물의 그 특유의 아삭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침 요리를 하실 때는 데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데쳐서 네. 물이 끓고 있을 때. 네.
2: 그래서 약간의 예? 비린 맛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소금하고 청주를 살짝 넣겠습니다.
1: 진짜 콩나물 나올 때마다 이 비린내, 이 비릿한 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자, 네.
2: 그래서 물을 예? 끓고 있을 때.
1: 자, 근데요, 이제 비릿한 향을 좀 날리기 위해서는 왜 네. 끓을 때 찬물을 같이 막 넣으란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지금 바로 넣으면 되나요?
2: 그냥 이렇게 찬물부터 넣으시면은 예. 식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식감이. 데쳐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럼 데친 후에는 찬물에 들어가면 돼요?
2: 네, 바로 식혀주시는 게 잔열을 열기를 네. 빼주시는 게 아삭함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1: 몇 분 정도 익힐까요?
2: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1: 3분에서 4분 정도? 네네. 그럼 우리 콩나물이 익혀지는 동안 네. 우리 한번 오일 한번 썰어볼까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네. 가시오이는 이제 소금으로 네. 세척을 해서 하시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채 썰고 네. 절일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한 오이는 5cm나 6cm, 콩나물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한 6cm 정도. 네. 네.
1: 셰프님, 무침 요리에 네, 네. 오이가 빠지면 섭섭해요.
2: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네. 오이나 콩나물 가지고 무침 요리를 해 드실 때는 이제 겨자채나 이제 겨자 요리를 많이 쓰시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비빔면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밥반찬으로도 좋고 네,
1: 곁들여 먹기도
2: 네,
1: 좋고
2: 곁들여 먹기도 좋고
1: 네. 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채를 썰기 위한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자, 안에 씨는 빼주시고 날이 더워지다 보면 네. 이렇게 시원한 무침들을 많이 찾게 돼요. 네. 쿨한 음식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침 무침이 땡겼는데.

0: 건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콩나물과 오이로 이제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네.
1: 그래서 네. 약간 뭐 가시 오이를 꼭 쓰셔도 좋지만은 네. 뭐 백오이나 이제 다다귀 오이를 넣으셔도 네. 네, 같이 좋습니다.
0: 오이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네. 없고요.
1: 그래서 네. 이렇게 6cm 정도 써시고
0: 오이 향 너무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소금을 네. 살짝 이렇게 절여 두겠습니다.
0: 살짝 네.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
1: 조물조물 네.
0: 묻혀주시고 한 몇 분 정도 둘까요?
1: 한 이렇게 물기가 약간 생기면은요 예. 이렇게 바로 세척해서 건져 두겠습니다.
0: 자, 저희 오이 썰어봤고요. 지금 네. 콩나물이 잘 데쳐진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콩나물이 예. 지금 바로 열기를 빼줄 예. 얼음물에다가 담궈두겠습니다.
0: 네. 굉장히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보통 콩나물은 예. 종류가 많잖아요. 예. 뭐 찜에 들어가는 콩나물, 예. 그다음에 무침용이 있는데 굳이 상관없이 이렇게 식감을 잘 살려주시기만 하면 네. 어떤 콩나물이든 괜찮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찬물에 그냥 두나요?
1: 그래서 체에 받쳐야 됩니다.
0: 체에 받쳐요. 체에 받쳐볼게요.
1: 모든 이제 채소는 네. 이렇게 한번 데치시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잔열을 빼기 위해서 네. 얼음물에 담그는데요. 네. 오래 담그두시면은 본연의 채소의 맛이 물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잔열만 식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아주 탱글탱글하네요. 네. 저렴하게 구매해서 아주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콩나물입니다. 네.
1: 를 네. 톡톡톡 짜주시거나 네. 지그시 살짝 눌러주시고요. 네. 아니면 면포로 예. 한번 제거를 할게요.
0: 자,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1: 맞습니다.
0: 물이 이렇게 철철 흐르고 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무침은 느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거 힘껐잖아요.
1: 살짝.
0: 살짝.
1: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듯이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0: 지그시.
1: 네.
0: 자.
1: 네.
0: 자, 이렇게 해봤고, 네. 자, 저희가 오이를 이렇게 좀 절여놓은 게 있어요. 네. 절여두니까 이렇게 물기가 빠졌고요.
1: 네, 오이를 같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0: 예.
1: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예.
0: 양념 바로 하나요, 여기 위에?
1: 저거 썰고 할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그럼 쪽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쪽파는 한 대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0: 송송송. 네. 왜냐면, 셰프님은, 네. 셰프님 보면 이렇게 나물 무침, 나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이제 밥 반찬에 네. 이제 부담 없이 즐겨 먹기에는 네. 저는 이제 채소 요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0: 어렸을 때도 좋아하셨어요?
1: 네, 저는 거의 다 채소 좋아했어요.
0: 그러니까 식습관을 이렇게 잘 들여야 돼.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채소 좋아하고. 네. 나물 좋아하면 아무래도 몸이 좋으니까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포만감이 예. 이렇게 부담 없이
0: 공감 네, 편하게
1: 네, 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청홍고추는 예. 그냥 그대로 예. 송송 썰게요.
0: 송송 썰어서
1: 왜냐면 색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예. 초록색이 들어가줘야 먹음직스럽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자, 오막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양념만 넣고 무치면 되는데 어떻게 네. 양념은 볼에 바로 하나요? 아니면
1: 볼에 바로 하겠습니다.
0: 바로
1: 네. 미리 절여놓은 거에 네. 조금 한번 가볍게 예. 묻혀주시고요.
0: 가볍게 묻혀주시고
1: 네.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소금.
0: 예. 약간의 소금.
1: 네.
0: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1: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다음에 다진 파.
0: 네.
1: 그리고 고춧가루.
0: 고춧가루.
1: 고춧가루는 예.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예. 조금씩 색깔을 봐가면서 좀 좋아하시는 걸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0: 네.
1: 좀 약간 매운 걸 안 좋아하시면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청홍고추
0: 네, 좀 넣을까요?
1: 네.
0: 아, 셰프님,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 무쳐먹는 경우에는 양념에 네. 바로 무쳐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오래 두고 먹을 거면, 그래서 기간을 좀 두고 먹을 거면,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콩나물을.

0: 제가 아까 방금 데친 거를 예.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예. 양념장은 겨자 소스나 아니면은 이 양념장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따로 바로. 보관해서 바로바로 그
1: 드레싱처럼 먹을 때 이렇게 무쳐 먹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0: 마지막으로 예.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향을 둘러주시고 예. 그다음에 통깨를 예. 네,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바람직스럽게 예. 완성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1: 예.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오이 콩나물 무침보다 조금 더 가벼운 네. 느낌이에요.
0: 그래서 보통 예. 이제 콩나물 무침이나 오이 무침은 밥 반찬에서 항상 들어가는 반찬이잖아요.
1: 예, 간이 조금 센.
0: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채를 썰었지만은 예. 뭐 오이를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깍둑 썰기로 쓰셔도 되고 모양은 상관없어요.
1: 향이 강하지 않고 네. 약간 샐러드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샐러드보다 조금 더 간이 좀 진한. 오.
0: 그래서 제가 식초를 안 넣었기 때문에 예?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이렇게.
1: 향이 너무 좋네요.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이 오이 콩나물 무침만 있어도 밥 한 네. 공기 뚝딱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 청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주세요. 오이는 큼직하게 썬 뒤 돌려 깎아 채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줍니다. 얼음물에 콩나물을 넣어 식히고 체에 받쳐 물기를 짜낸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콩나물에 오이를 넣어줍니다.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콩나물, 오이를 무친 뒤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무쳐줍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를 넣어 무치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숙주 삼겹 볶음부터 눈으로 맛보고 귀로 즐기는 이색 반찬, 마늘종 명란구이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제 뭐 하지?
1: 이제 뭐 하지?
0: 1.
1: 오! 내가 맛을 보여줄까?
0: 응!
1: 날 쳐봐.
0: 어. 괜찮아?
1: 이제 네 차례.
0: 난 높이 뛴다.

0: 과학의 이름 바로 섬! 난 섬이야! 날 좀 봐! 1, 2, 3! 적은 인공이 3!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다들 어디 갔지? 구경꾼들이 사라졌네.
0: 3이네?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 뺄셈을 해보려, 3! 3?
2: 내게 이름?
3: 바로 2!
0: 오! 이제 돌아왔네. 좋았어. 준비됐지? 1, 2, 3! 우와!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날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한 높이 높이 저는 링크란 버드 소리 질러. 와, 전부 다 잘 될 거야. 바로 내가 있으니. 우와. 나는 디텍터. 나는 제자리 준비.
3: 출발.
0: 게임에서 나를 이기고 싶다면 셋을 먼저 세. 난 여기저기 숨어있단다. 동화책에 그림책에. 1, 2, 3 알겠니? 세 마리 장님쥐 수원은 세 개를 빌어야지. 빌고 빌고 또 빌고. 내 말 명심해. 곰 세 마리도 만나고. 1, 2, 3. 그 세 개, 의자 세 개, 침대 세 개. 이쯤엔 여기도 저기도 모두 내가 있어.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나는 멜로디로 모자 속 토끼 세 마리 사라져라. 요! 전부 다 잘 될 거야. 바로 내가 있으리. 밥도 하루 세 끼, 이야기도 세 부분.

0: 공 세 개를 공중에 올려볼게. 1, 2, 3. 가끔은 안 움직일 때도 있지. 1, 2, 3. 이 공들이 도와줄 거야. 1, 2, 3. 점 세 개를 하나로 연결해볼까? 1, 2, 3. 이게 뭔지 아니? 빙고! 바로 삼각형이야.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장난치고 놀다먹어. 순식간에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
1: 이런, 내가 삼을 망가뜨렸어.

이건 무슨 옷이야? 어디서 입는 거지? 이렇게 입는 거야? 어떻게 입는 거지? 왜 이걸 입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지? 이게 무슨 옷이야? 거기서는 이런 것도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옷을 입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정말 신나는 놀인데? 정말 재밌어. 그럼 우리 서로 소개를 해볼까? 이건 낚시할 때 입는 옷이야? 그러지 말고 네 소개를 봐. 화내지 마. 난 그냥 여기 있는 게 지루해서 그래. 나랑 얘기하거나 놀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 제발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야호!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

0: 이제 한번 놀아볼까?
1: 난 책을 읽을 줄 몰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그런 얘기를 믿겠어. 다시 지루해졌네. 너 나랑 놀아줄 수 있니? 놀자고? 좋지. 난 언제

직업을 골라야 하는 거야? 이건 진지하게 골라야 해. 어! 난 아무도 비웃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거야. 과학자로 할래. 과학자는 아주 진지한 직업이거든. 장난을 치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잖아.

하나가 나을 것 같아. 난 누가 날 보고 웃는 게 너무 싫거든. 날 비웃는다면 큰 주사를 넣어버릴 거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선생님이 되는 건 어떨까? 학생들이 날 보고 크게 웃으면 교무실로 부르는 거지.

0: 에너진 맥스.
1: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2: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1: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0: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1: 이봐, 응? 조용히 해.
2: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0: 아, 너 AI 비서도 있었어?
3: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 동력 인공지능이자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 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0: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3: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0: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1: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0: 어?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 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조용 로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샛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샛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샛별아?
1: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1: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1: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1: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스킨!
1: 자,
2: 부품 모기 완료!
1: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0: 다시 붙이자.
1: 어? 어?
0: 다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날 시간이야.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1: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2: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0: 고마워, 슈퍼윅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3: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2: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새베리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0: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3: 어?
0: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3: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1: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윙스 보호를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3: 어,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1: 어? 우와, 이건 내 거야. 어? 오, 공에서 빛이 나네.
4: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3: 아, 골든보이 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1: 어,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3: 뭐?
4: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0: 여기가 골든보이 기지가 분명해.
3: 어디가?
5: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하! 결가루 액션!
3: 우와! 이제 기지가 보여!
1: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 함정에 제 발로 걸어들어오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3: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5: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1: 어,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 가.
3: 거기? 와줬구나.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3: 고마워.
5: 이제 안심해.
0: 어,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3: 그럼 흩어져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5: 어? 어?
0: 작동을 시작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3: 호기, 아리, 샛별아.
0: 어디로 가는 거야?
3: 오, 안 돼. 설마 우리를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0: 멈췄어. 다시 움직이는데. 뭐라도 해야 해.
3: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0: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0: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1: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2: 어서 피하자, 얘들아.
1: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3: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1: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2: 피해!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1: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도 합체!
4: 다들 멀려! 빨리 들어가면 안 돼!
1: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4: 바람이 너무 세!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1: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2: 정말 큰일 날 뻔했다.
3: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2: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4: 도와줘서 고마워, 새빼라. 위성 친구들도 고마워.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2: 어서 가자, 지구로 출발. 조심해, 얘들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1: 이건 말도 안 돼. 전 세계 아이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내 다크 토네이도를 막아버린다니. 그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기냐고.
2: 주인님을 따르는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아, 정말?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들 슈퍼윙스만 좋아하잖아.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2: 골든보이 볼에는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1: 뭐? 그게 진짜야?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잘 흔들리고 강한 욕망을 가진 상대에게만 통하게 되어 있죠.
1: 그렇다면 슈퍼윙스 주변에 적당한 대상이 있는지 알아봐줘.
2: 제 데이터에 따르면 알맞은 대상이 월드 공항에 있습니다.
3: 우와, 바쁘다 바빠.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4: 안녕 공지야.
3: 안녕. 안녕 세미.
5: 안녕.
4: 슈퍼윙스 어? 착륙합니다.
3: 우와, 나 그만 갈게 세미.
6: 드디어 월드 공항이다. 야호.
3: 누구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데.
6: 어? 그렇구나. 근데 난 아무나가 아닌걸. 내 이름은 맥스야. 그리고
7: 짜잔! 우리 왔어.
3: 고기! 아리! 이게 얼마만이야?
7: 그러게, 오랜만이지.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꽁지야.
5: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지.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3: 우와, 고마워, 아리. 그래서 이번엔 어떤 모험을 하고 왔어? 또 어딜 다녀온 건데, 어?
5: 그게 말이야, 들으면 깜짝 놀랄걸.
4: 거기, 어? 아리, 관제탑으로 와서 보고하도록.
7: 지금은 가봐야겠다.
5: 나중에 얘기해줄게.
4: 어? 거기, 아리, 돌아왔구나.
5: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안녕, 슈퍼팩들.
4: 너희 둘 덕분에 우주 폭풍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진정됐어. 정말 대단하구나.
7: 최선을 다했어요. 또 저희를 도와준 멋진 친구들도 있었고요.
5: 네, 맞아요. 슈퍼윙스 홍보대사 친구들 말이에요.
4: 그래, 네덜란드에서 그 친구들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망가진 월드 우주본부를 복구할 아주 좋은 방법이

0: 만난다.
1: 안녕 얘들아.
2: 잘 있었어?
3: 그럼 당연하지.
4: 근데 어떻게 하면 월드우즈 본부를 복구할 수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들이 가진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부 월드우즈 본부로 보내주면 돼.
2: 그러면 월드우즈 본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다시 작동될 거야.
3: 우와, 그럼 당장 시작하자.
4: 후보사령관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0: 먼저 슈퍼박스가 필요하단다. 아, 잠깐, 맥스는 어딨지?
5: 맥스, 넌 도대체 무슨 트럭이야? 오, 알겠다. 너 배달 트럭이구나, 그렇지?
6: 아니, 틀렸어. 난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게 주는 슈퍼윙스 볼을 만들지.
5: 뭐? 명예 홍보대사? 슈퍼윙스 볼? 그게 다 뭔데?
6: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야.
5: 우와.
0: 맥스, 어? 슈퍼박스를 관제탑으로 가져오도록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해야 하니까.
6: 가야겠다. 만나서 반가웠어.
5: 그럼 슈퍼윙스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 진짜 부럽다.
0: 좋아, 지금부터 슈퍼에너지 전송을 시작한다.
6: 알았어요.

0: 에너지 수신 준비 완료.
1: 지금이다,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들.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보내줘.

0: 성공이야.
1: 좋았어. 이대로 전송을 안전하게 마치면 월드 우주본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2: 야호!
3: 완벽해.
1: 어서 가서 씻는 게 좋겠구나.
2: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3: 나도야.
4: 나도 슈퍼윙스처럼 멋진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다들 날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2: 안 돼! 그거 내 거야!
5: 마지막이네.
2: 내 초콜릿! 뭐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5: 와우, 진정해. 내가 시시한 초콜릿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2: 뭐?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5: 네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거. 넌 슈퍼윙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힘을 원하잖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원치 않아. 내 초콜릿이나 돌려줘.
5: 대체 언제까지 이 안에 갇혀 지낼 거야? 하루 종일 짐만 나르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2: 중요한 존재? 그럼 나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5: 당연하지. 어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네가 할 일은 슈퍼윙스를 쓰러뜨리는 것뿐이야.
2: 하지만 내 친구들인걸.
5: 이젠 아니야.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힘든 일은 너한테 다 맡겨놓고 중요한 일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2: 아니야.

0: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1: 슈퍼 꽁지.
2: 도와줘. 어? 나 좀 꺼내줘.
3: 세미.
2: 큰일 났어. 꽁지가. 꽁지야, 너 맞아?
1: 아니, 꽁지는 이제 없어. 난 슈퍼 꽁지야. 슈퍼 꽁지 스킵!
3: 꽁지야! 안 돼!
1: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4: 조심해!
2: 꽁지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누가 다칠 수도 있어!
3: 내가 막아볼게! 고기! 일렉트릭 스킵! 꽁지야, 어? 멈춰!
1: 기분 최고인데! 고기랑 속도를 겨루고 있다니!
5: 조심해! 충돌하겠어!
1: 너무 늦었어!
2: 나한테 맡겨! 구조용 루프 액션!
1: 빙고!
5: 조심해!
6: 에너지 광선이 경로를 벗어났어!
3: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나도 도울게!
7: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루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최고영웅 헌개맨.
1: 구화 수상한 영화 선생.
2: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3: 이건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웃기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3: 고양이가
4: 고양이가 없지.
5: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2: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6: 퍼즐 게임?
2: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7: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2: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7: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2: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7: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2: 네.
7: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2: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6: 네!
4: 여기.
2: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4: 이렇게?
2: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1: 완성!
4: 왜 그럴 수 있지?

0: 번개 파워. 어? 아직 덜 깼니? 부족하마 제발. 자, 번개 파워.
1: 한몽기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2: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3: 맞아 맞아.
1: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2: 한 번에 붙일 것 같은데.
0: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저 배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4: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번결승.
0: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4: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피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0: 도영 친구가요?
4: 네.
0: 아, 네. 백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4: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5: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볼까요? 존.
6: 존!
5: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5: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야 해. 아,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5: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아,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5: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7: 이제 한국말이 좀 구수하네.
5: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2: 안녕.
8: 아,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9: 난 맛있어. 엄청 맛있었어.
1: 나도. 내일도 그거 나왔으면.
5: 얘들아, 안녕.
9: 안녕.
2: 아, 또 먹고 싶어.
7: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9: 뭐가?
2: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9: 아직 시차

0: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1: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 봤다니까?
2: 확인해 봤다고?
1: 하이짠!
3: 오, 떠요! 무슨 일이에요?
1: 전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3: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1: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3: 아,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
1: 어,
4: 도영! 여기서 뭐예요?
1: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3: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1: 너희들 생각은 어때?
2: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1: 그러면 당장 물을 쳐야지.
0: 악당은 무서운데. 악당은 당장 물을 쳐야 하지.
5: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3: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0: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3: 와, 너무 아름다워.
5: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3: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0: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5: 큰일 날 뻔했군.
6: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3: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6: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3: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0: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3: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0: 여기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3: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0: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5: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방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존?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전화를 올려보라. 어머나!

0: 땅땅땅
1: 땅땅땅
0: 땅땅땅
1: 땅땅땅
0: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1: 당신 정체가 뭡니까?
2: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안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2: 개벽의 피리 소리?
3: 어서 출동하자. 응?

0: 틈이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깨!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0: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1: 소리가 왜 이러지?
2: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0: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3: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4: 우리 목소리 어떡해?
0: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4: 네. 다음 뭐?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얼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얼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뿅지, 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8: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읍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0: 너무 아파요.
1: 참과 몸 대단하군.
2: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3: 정말 잘했어.
4: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2: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5: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4: 이건 방귀 소리?
5: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4: 아하! 피아노 소리야!
5: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2: 어?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5: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4: 와, 이게 아까랑 같은 소리라니.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2: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3: 좋아.
6: 도전 한글.
2: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7: 이는 내가 쓸게. 태극도로 이! 헛! 쭉!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4: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우와! 야,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골라보자.
1: 우와, 중국 최초 통일?
0: 우와, 중국도 통일을 했어?
1: 몰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0: 빨리 알아보자.
1: 좋아.
2: 우와.
3: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4: 시간을 달리는 중국 최초의 통일 이야기. 기원전 221년.
0: 이때가 돌려!
1: 여기가 어디지?
5: 요즘은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6: 근데 니들은 누구니?
7: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8: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4: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9: 시간.
7: 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4: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제가 먼저.
1: 이야, 말이 저절로 움직이네.
8: 우와,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4: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조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4: 500여 년간 계속된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1: 오, 전투?
11: 근데 춘추전국시대가 뭐예요?
12: 아, 그 춘추전국시대가 뭐냐면 기원전 700년경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제후국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500여 년 동안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지. 그러다 7개의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는 전국시대에는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졌어. 이때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조나라와의 전쟁을 벌였지. 그런데
10: 조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12: 전황이 불리해지자 소양왕은 범수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러자 범수는
13: 조나라의 명장 연파를 내려오게 한 다음 우리는 전투를 잘하는 백기를 대장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1: 오, 좋아, 좋아.
12: 몰래 조나라의 신하를 매수하는 작전을 세웠고 조나라의 효성왕은 이 작전에 휘말리게 되지.
5: 뭐라? 진나라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연파가 아니라 조갈이라고?
12: 네, 연파는 너무 늙어서 공격도 안 하고 상병 안에서 버티기만 한답니다. 진나라와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5: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연파를 자르고 젊고 씩씩한 조갈을 기용해서 진나라를 공격해라!
12: 예, 해야. 이렇게 조나라가 젊은 장군으로 바꾸는 동안
5: 예!
12: 진나라에서는 노련한 백기로 장군을 바꿨지.
5: 저쪽은 초짜 장군이다. 일부러 져주면서 조나라의 군사들을 끌어들인다. 알겠나?
9: 네!
5: 돌격!
12: 진나라 군사들은 작전대로 일부러 져주며 전투했고

0: 신나라 녀석들 끝장을 내주지. 나 조관이야. 자 공격하라.
1: 자기가 전투를 잘한다고 생각해 신난 조관은 진나라의 진영까지 들어가 버렸어.
0: 이때다 공격하라. 화살을 쏴라.
1: 40만이나 되는 조나라의 군사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야. 이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
2: 아 정답!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전투는
3: 장평대전!
2: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 장평 대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우리 계속해서 잘해보자고.
1: 그래.
2: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네, 제가. 잘해.
4: 예! 오!
2: 우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난 전하를 통일했다.
2: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 영정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할까요?
5: 별명 있나?
1: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영정 왕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성인으로 자라면서 큰 뜻을 품게 돼.
5: 이사야, 나는 이제 전쟁이 싫다.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6: 네? 여기서 멈추시겠다고요? 그러다가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히면요?
5: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6: 통일이다!
1: 그랬어. 영정왕은 7국을 통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영정왕은 어릴 때부터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려다 썼지. 그러던 어느 날 첩자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5: 정녕 네가 한나라에서 온 첩자냐?
7: 죽여 주시옵소서.
8: 문화를 만드는데 돈을 쓰게 해서 우리 진나라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9: 전하가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 쓴 자들 중에 첩자가 또 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1: 진나라의 신하들은 외국인 출신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어. 그때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나섰어.
11: 전하, 서쪽 변방의 7국 중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왕 때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쓰시는 데 있었습니다.
8: 조용히 하시오. 당신도 초나라 출신이 아니오?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5: 조용히 하시오. 이사는 계속 말하라.
11: 전하, 실력자라면 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옵니다. 이기에 넓은 마음을 가져 인재를 모으시옵소서.
1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5: 나는 가장 강한 진나라를 만들어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도 그 누구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야!
1: 영정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국에게 운하를 계속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운하 덕분에 진나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됐고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부자가 됐어. 이 부를 바탕으로 영정왕은 100만의 정예 군사를 모을 수 있었고 최신 무기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어. 드디어 준비가 끝나자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데

0: 멀리 떨어진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부터 정복한다!
1: 네!
2: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 왕전을 출격하게 해서
0: 돌격하라!
2: 한나라를 먼저 공격했고
0: 다음은 아버지 연하를 볼모로 잡았던 조나라다! 예!
2: 영정왕은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어. 그러자 불안했던 연나라는 진나라의 선물을 보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지.
0: 너희 왕이 땅을 내어놓으시겠다.
3: 네.
0: 어디 한번 보자.
2: 그런데 사신으로 온 현가가 지도 속에 몰래 칼을 숨겨왔던 거야.
4: 칼을 받아라!
2: 하지만 영정왕은 현가의 칼을 피하고 연나라의 암살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어. 이 일로 화가 난 영정왕은 바로 연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어.
0: 감히 내 목숨을 노려? 여봐라, 당장 연나라를 정벌하라!
5: 예, 전하!
2: 왕전은 바로 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고 제나라와 초나라만 남게 뒀어. 또다시 영정왕은 왕전을 시켜 초나라 정벌에 나섰고
0: 돌격하라!
2: 본격적으로 통일전쟁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하고 500여 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게 돼.
0: 나는 전하를 통일했다.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5: 예, 황제폐하.
2: 영정왕은 전설의 제왕인 삼왕오제에서 황과 제를 가져와 황제라고 부르게 했고 통일국가 진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지.
6: 아, 정답!
7: 중국을 통일한 영정왕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6: 황제!
7: 네, 정답입니다. 예! 진나라의 영정왕이 바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진을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죠. 진시황제, 시황제라고도 하는데요. 황제가 자신을 지칭하는 짐이라는 말도 진시황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8: 가자!
9: 진나, 안녕!
8: 왜 그러느냐?
9: 칼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8: 어디 군인이 그런 걸 갖고 엄살을 부려! 나 손가락 됐어.
9: 얘들아, 안녕!
8: 보이죠?
10: 안녕하세요!
7: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진시황이 중국도 통일시키고 황제라는 말도 처음 썼네?
10: 그러게, 재밌다.
7: 우와.
11: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8: 내 먼저 잘 가, 나와. 아, 형,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드디어 시간을 달리는 세계에서 게임한다. 나 오늘 되게 기다렸거든.
1: 왜 형아?
0: 나 미국 남부전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1: 나도 빨리 해보자.
2: 우와,
1: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시간을 달리는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 1863년

0: 자고 왔네. 아,
1: 재밌기는 한데 왜 자고 오지?
2: 기리기리 형기리 안녕.
3: 안녕하세요.
2: 환희환희 승환이 안녕.
3: 안녕하세요.
1: 시작합니다.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5: 알지.
3: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3: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잘해.
3: 오, 10개!
2: 많이 던졌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11월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명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은 어떤 연설일까요?
4: 연설?
2: 너희들 그 미국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6: 네!
2: 아, 기억들을 또 하는구나. 그래도 또 다시 들어봐.
8: 당시 미국의 남부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주들이 많았고 북부의 여러 주들은 노예제도가 대부분 없었지. 그러다 노예제를 반대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 남부연합을 만들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 섬터 요새에서 승리하자 남부연합은 기세등등했지.
9: 이 정도면 링컨이 우리 남부군의 실력에 당황했겠죠?
10: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워싱턴까지 가죠.
9: 당연히 그래야죠.
11: 기세를 탔을 때 밀어붙여서 빨리 전쟁을 끝냅시다.
10: 좋습니다.
8: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한편 북부군이자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
12: 일단 남부로 가는 모든 보급선을 끊읍시다. 그래야 고립돼서 오래 못 싸울 거예요.
8: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지.
10: 발사!

0: 양쪽 모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당시 증기기관차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로 많은 군인들과 보급품을 실어 나를 수 있어서 전쟁의 규모가 커졌고 길어졌거든. 그렇게 2년이 흘렀고 남부군에는 전투 경험이 많은 로버트 리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하고 있었어.
1: 이겼다!
0: 그러자 카카 이제 그만 남부군에게 노예제 폐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전쟁을 끝내시지요.
2: 리 장군 때문에 북부쪽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0: 남부 연합에 사과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

0: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졌지.
1: 이렇게 물러서면 지금 400만 노예들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2: 그렇다고 전쟁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1: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전쟁을 아무 의미 없는 전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0: 링컨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고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해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고
3: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는데 들었어?
4: 그래 더 이상 부끄러운 미국인이 되지 말자
5: 노예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전쟁터로 나가 싸우겠어
4: 나도 출전할래
3: 그래 의식 있는 미국인의 투쟁을 보여주자고
6: 우리 다 같이 싸우자
3: 가자!
0: 노예 해방 선언에 감명을 받은 북부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남부에서도 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
7: 녀석들 거기 안 사!
3: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빨리 총기 차려!
7: 거기 안 사!
0: 북군에 합류를 했지 북부군의 많은 참전자들이 늘어났어 드디어 1863년 7월 게티즈버그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0: 남쪽 군대는 총 공격을 퍼부었고 3일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했지만 남군은 2만 5천 명, 북군은 2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돼. 그래서 몇 달 뒤 게티스버그에서는 희생된 군사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링컨 대통령은
1: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헌신한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0: 이 연설이 바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거야.
2: 아, 정답!
1: 링컨이 1863년 전사자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명연설은
2: 게티스버그 연설!
1: 정답! 맞습니다! 야!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한 이 연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또 가장 잘 표현한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고 있죠.
3: 우와.
1: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어? 보너스?
1: 우와. 우와.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5: 아, 이번엔 제가 할게요. 이야! 오, 링컨!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 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려고 했을까요?
5: 권리? 무슨 권리?
0: 그게 게티스버그에서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었거든. 남부 연합 내부에서는
6: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입니다. 끝내야 해요.
7: 이대로 항복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8: 그럼 우린 재산도 노예도 전부 다 빼앗겨버릴 겁니다.
6: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협상을 해야죠.
0: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하는데 전쟁 중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 대통령은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9: 아까 남부군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요.
1: 협상이라뇨? 협상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나 하는 거지 반란군하고 하는 게 아니오.
10: 네? 그럼 전쟁을 계속

0: 받아치겠단 겁니까?
1: 아니요. 항복을 받아내야죠. 그 전에 노예 해방을 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놔야겠소.
2: 그랬어.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남부의 반대로 법이 통과하지 못할 걸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1865년 전쟁 중에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어. 이렇게 해서 1865년 1월 노예제도 폐지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로 하지.
1: 남부의 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격하라고 하시오.
2: 그해 4월 남부의 수도 리치먼드를 총공격한 북부군이 남부군을 크게 이기면서 리치먼드를 점령했고 4년에 걸친 남북전쟁은 끝이 났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1: 아무리 반란군이지만 다 같은 미국인이오. 그들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말고 모든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빠른 시간 내에 전쟁 피해를 복구하시오.
2: 남부군을 처벌하지 않고 4년 동안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줍시다.
3: 응? 아니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흑인에게 투표권이라니요.
0: 남부 사람들은 물론 북부 사람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1: 모두가 아니라 이번 전쟁에 참여한 흑인들만이라도 줘야죠. 그들은 전우지, 노예가 아닙니다.
2: 링컨의 이런 뜻은 남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고.
4: 아, 이건 못 참지. 어? 노예들한테 뭘 줘?
5: 아, 열받아.
6: 마음대로 해방시켜주고 투표권도 주고.
2: 전쟁이 끝난 며칠 뒤 링컨 대통령은 연극을 관람하던 중에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 출신의 유명 배우에게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됐지.
7: 아, 정답!
8: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 찾아주려고 했던 권리는
7: 투표권!
8: 네,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암살을 당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약 100년이 흐른 뒤에야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2: 정말 아까우신 분이시지. 계속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더 많이, 더 빨리 바뀌었을 텐데.
8: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야, 나 진짜 간다. 안녕.
9: 안녕하세요.
8: 네, 오늘은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오늘 진짜 재밌었다.
9: 맞아, 맞아.
11: 연기라 승하나 양념치킨 왔다.
9: 양념치킨
0: 또 치킨이다. 야,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다양한 오해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0: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에 관한 오해들 중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보통 우주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할리우드 영화나 공상과학 서적 같은 매체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매번 사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몇 주에 걸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프랭클린 연구소의 수석 천문학자인 데릭 피치와 나사의 초기 여성 선구자들을 다룬 책 로켓걸즈의 부상의 저자이자 과학작가인 나탈리아 홀트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주에 나가본 우주비행사의 수는 500명이 넘고 그중 많은 수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주 유영 시에 체온을 조절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우주복이 꼭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복이 없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우주비행사가 우주복을 벗자마자 우주비행사의 몸이 폭발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 아, 네. 사람이 우주복을 벗자마자 폭발한다니 생각해보면 상당히 징그럽고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주복을 벗으면 가스기포가 체액안에 쌓이기 시작할 거고 몸이 정상적인 상태의 두 배까지 퉁퉁 붓게 될 거예요. 몸은 부어서 커지겠지만 폭발하지는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죠. 하나둘씩 장기 부전이 오고요. 산소를 얻지 못해서 아마 질식사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3: 죽는 순간에도 부어있고요?
2: 네, 퉁퉁 부어있죠. 터지진 않지만요.
0: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와서 태양을 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연현상에 관련된 오해는 어떤 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1: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치명적인 광선을 쬐게 된다는 발상은 무척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하지만 그저 미신일 뿐이죠. 일식 때 위험한 태양광선은 나오지 않아요. 개기일식이건 부분일식이건 간에 밖에 서 있다고 해서 피해를 입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험한 건 일식 때 제대로 눈을 보호하지 않은 채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 개기일식 때 달이 움직이는 경로에 있는 건 한번 체험해볼 만한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달의 앞면만 보인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상한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달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이죠. 이건 왜 사실이 아니에요?
2: 달과 지구는 인력으로 서로 묶여있는데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멋지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 어디에서 달을 보든지 간에 늘 같은 면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우리가 달 뒤편으로 부르는 반대편은 절대로 우리에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 뒤편이 늘 어두운 건 아니에요. 항상 어둡진 않고 달이 돌면서 달의 모든 면이 한 번씩은 햇빛을 받게 돼 있어요.
1: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은 총 8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들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수성이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라 당연히 수성이 제일 뜨거운 행성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2: 이것도 흔히들 착각하는 문제인데 말이 되기는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열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이 다른 행성들보다 뜨거울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금성이 그보다 훨씬 뜨거워요. 금성이 그렇게 뜨거운 이유는 행성 전체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배출된 방사선이 들어왔다가 구름에 갇힌 채 다시 나가지를 못해서 금성은 기온이 섭씨 455도에서 480도까지 올라가고 나죠. 워낙 뜨거워서 닭 한 마리를 단 15분 만에 완전히 조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름 휴양지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1: 잠시 후 더 많은 오해를 파헤칩니다. 만약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0: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1: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이 거짓으로 판명한 우주에 관한 오해를 알아봤는데요. 우주에 대한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에 좋은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우주에서 뭔가 폭발할 때 아주 큰 굉음이 나거든요. 영화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을 전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던데요.
0: 소리는 열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마치 연못에인 물결처럼 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앞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우주 대부분에선 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소리도 전달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하군요. 폭발과 우리 귀 사이에 소리가 타고 이동할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폭발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네요.
0: 네,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공기가 없거든요. 소리가 타고 이동할 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 네. 아마 여러분도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평평하지 않은 것도 확실히 드러난 상태인데요. 그러면 지구의 모양은 어떨까요? 지구가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2: 지구가 완벽한 구 형태라면 멋지겠지만 사실 완벽한 구는 아니에요. 태양은 아주 완벽하고 멋진 구 형태를 지녔는데 전부 가스로 돼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지구는 태양과 달라요. 지구는 일명 편구라는 형태인데 편구는 쉽게 말하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감자와 더 닮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완벽한 구 형태로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도 완벽한 구 형태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는 모양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완벽한 구 형태로 보이지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구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완벽한 원의 모양에서는 아주 약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1960년대 초반에 머큐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나사는 우주비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부터 우주 왕복선, 그리고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그동안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건 제가 싫어하는 뜬 소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사가 엄청난 예산을 잡아먹고 연방정부 예산의 4분의 1이나 쓰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왜 사실이 아니죠?
0: 나사의 예산은 연방 예산의 4분의 1은 고사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이런 헛소문이 계속 돈다는 게 씁쓸하죠. 나사가 과학연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퍼진 소문인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나사에 책정된 예산은 매년 연방 예산의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우주 탐사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 즉 주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냈던 시절에도 나사가 들인 돈은 많아봐야 연방정부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인 적이 없지만 그만한 돈을 들이면 뭘 잃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1: 우리 태양계는 얼마나 방대할까요? 자세한 그림 자료를 봐도 태양계의 규모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그림이나 실제 모형으로 태양계 모델을 보면 태양과 행성들은 물론 위성들까지 전부 확실히 보이는데요. 이 모델들의 비율이 언제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2: 사람들이 대개 책을 통해서 우리 태양계의 모습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제각기 거리별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고 저마다의 궤도에 있는 행성들은 전부 분명하게 보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태양을 직경 2.5cm 정도의 점으로 표현했을 때 태양계에 속한 행성 대다수가 아예 육안으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미세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만큼 행성을 키우면 행성들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한 페이지에 그림을 전부 넣지 못하고 이 방에서 저 방까지 이어질 거예요.
1: 그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태양계 모델은 비율이 잘못된 거군요.
2: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잠시 후 누가 관찰해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인데도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0: 태양을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태양은 전혀 노란색이 아니에요.
1: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몇몇 문명들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위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았고 이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바로 점성술이라고 부르죠.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별과 행성들의 위치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점성술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2: 점성술은 사람이 태어난 시간에 특정한 별자리에서 행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그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결정된다고 믿는 데서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난 날에 별과 행성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정해진 특성들이 반드시 부여된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행성은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라서 그런 성질을 부여하지는 못하죠. 또 전부 인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생성됐고요. 그런데도 인간인 우리가 행성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한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른 대상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편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태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태양은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천체인데요. 태양조차도 우리가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노란색이라고 믿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0: 아이들은 누구나 태양을 그릴 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란색 공처럼 태양을 그리곤 하죠. 하지만 사실 태양은 노란색이 아니에요. 그저 지구의 대기가 햇빛의 파란색 파장은 전부 흐트려놓고 노란색 파장만 그대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만 태양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 태양은 하얀색이에요.
1: 그렇다면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태양을 보면 흰색으로 보이겠네요?
0: 네, 맞아요.
1: 그렇군요. 지구에서 장장 400km 높이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관측할 수 있도록 창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주에서도 중국의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 사실인가요?
2: 사실이 아니에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주에서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구상에 지은 건축물들은 그렇게 먼 거리에서는 알아보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염두에 둬야만 해요. 중국의 만리장성의 경우엔 길이는 무척 길지만 높이는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주에서 볼 수 있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다른 웅장한 건축물들도 똑같이 우주에서 보여야 맞겠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부 우주에선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건 호주 연안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처럼 규모가 거대한 물체뿐이죠. 이건 우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크기가 큰 섬들도 우주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국의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0: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행성대에는 태양계가 탄생할 때 사용되고 남은 수십억 개의 암석들이 있습니다. 소행성대를 보면 이 수많은 암석들 사이로 우주선이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우주선이 다가오는 소행성들을 이리저리 계속 피해 다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곤 하죠. 실제로 우주선이 소행성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재미있는 오해이기는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방대함을 제대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우리 태양계 안에 위치한 소행성대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소행성과 우주선이 충돌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가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사는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할 확률을 10억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도 해요. 이건 그저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 우리는 먼 우주까지 여러 대의 무인 우주선을 보냈지만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0: 잠시 후, 별 관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극성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2: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별이지만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은 아니에요.
0: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우주에 대한 일부 오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중력 스위치를 누르면 몸이 뜬다든지 하는 설정도 좋은 사례죠. 실제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주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보여주죠. 또 다른 오해를 알아볼까요? 때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느냐를 놓고 경쟁을 펼쳤을 때 세간의 주목을 받은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특히 좋아하는 소문인데요. 예전에 나사는 100만 달러를 들여서 극미중력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펜을 개발한 반면에 소련에서는 그냥 연필을 썼다는 농담이 돌았던 적이 있죠.
1: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1960년대 나사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연필을 사용했는데 연필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연필이 부스러지거나 심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와는 별개로 나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피셔펜 컴퍼니라는 회사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펜은 다양한 기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위아래를 돌려서 쓰거나 물속에서 쓸 수도 있었죠. 게다가 나사가 한 자루당 100만 달러씩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한 자루당 2달러 39센트씩 지불한 게 다죠.
0: 날씨가 맑은 밤에는 별 관측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을 논할 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널리 알려진 별 중 하나인 북극성이 제일 밝게 빛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인가요?
2: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북극성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별이고 중요한 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별의 밝기죠. 하지만 북극성은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어두운 별에 속하죠. 밤에도 조명이 휘황찬란한 도심 지역의 밤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0: 지금까지 많은 로켓과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결과 우리 지구 주변에 떠다니는 물체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지구 저궤도는 초만원 상태가 된 걸까요? 그래비티 같은 영화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공위성이 다른 인공위성과 부딪히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위성이 서로서로 부딪히고 망가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일은 없을까요?
1: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우주 또는 지구 저궤도 주변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지구 주변에 떠있는 우주 쓰레기 양이 무려 50% 정도 늘었다는 추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우주 쓰레기를 줄여나갈 방법은 다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0: 지구의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드는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계절이 바뀌는 이유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여름에는 태양에 더 가까워진다는 소문을 믿는 분들도 많은데요. 왜 그 생각이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라고 믿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는 완전한 수직에서 23.5도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이 기울어진 각도가 지구를 뜨겁게 데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죠. 알고 보면 북반부의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달해서 오히려 태양과의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졌을 때입니다.
0: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 있기 때문이란 거죠?
1: 태양과의 거리 탓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과 제일 가까울 때가 바로 1월이거든요. 대신에 북반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추울 시기인 1월엔 지구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무렵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제일 가깝지만 직접 방사선을 적게 받는 겁니다.
0: 지금까지 아직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우주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궁금해지네요. 이런 오해는 왜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우주가 우리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주에 대해 생각하면 흥분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선을 넘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진진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1: 사람들이 근거 없는 뜬소문을 믿는 이유는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이나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지식을 늘려서 자신이 가진 오해를 직접 풀어야겠네요.
1: 우리가 가진 오해는 직접 풀어야 하죠.

0: It begins now.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광양을 두루퍼문 백운산 자락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천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사찰의 고아함.
1: 전부 다 이렇게 좋네. 부처님 제일 좋고.
2: 여기 오면 이제 40m의 동양 최대의 청동 약사 여러분, 그리고 또 인공 연못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3: 아, 나무 잘 컸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디고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0: 산이 넉넉하게 내어주는 선물도 만날 수 있고요. 그 숲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맛, 즐거움은 덤입니다.
2: 아, 맛있어.
4: 아이고, 누가 말해도 우리 광양, 우리 고향, 광양이 최고죠.
0: 광양을 대표하는 명산 백운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자연하면 섬진강과 백운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백운산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제법 높은 산입니다. 섬진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높고 깊은 산세 덕에 900종이 넘는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있어 자연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백운산엔 아주 오래된 멋진 숲길이 있는데요.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나종년 씨. 오늘도 무척 바쁘십니다.
5: 거기서 소망의 샘에서 물 한잔 하셔야 되는데. 내 아마 아니 거기서 한잔 드시고
2: 저기 EBS 고향민국 자주 보시죠? 우리 감독님하고 저기 카메라 감독님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쪽에 우남사 가보셨어요?
6: 우남사를 반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담당하는 해설사예요.
0: 만나는 관광객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애가 닳는 이유는 이 동백숲이 워낙 특별했습니다.
2: 여기가 지금 우리 광양의 명소인 옥룡사지 동백숲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백나무가 많이 밀집된 그 동백숲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0: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곳 동백나무 숲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국사가 조성한 숲이라는군요. 수령이 100년 넘는 동백나무가 만 그루 넘게 있는 곳. 해마다 4월이면 탐스럽게 피어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 말이지요. 하지만 촬영을 하던 날은 동백 피기 전이라 아쉬웠습니다.
7: 작년 그 전에 왔는데 제가 동백꽃 만개할 때 한 번도 못 와가지고.
5: 이게 오랜만에 오실까 좀 어떠세요?
7: 좋죠. 항상 이게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2: 그리고 이 동백나무가 씨앗이 막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튀어오르게끔 돼 있고, 옛날에 동백기름 우리 할머니들이 단장하기 위해서 발랐잖아요. 그때는 화장품이 없을 때 동백기름이 최고 좋은 화장품 아니었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포토존이거든요. 관광객 얼굴인데. 짜잔. 올해는 이제 전 국민이 광양으로, 광양이 전 국민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도록 우리 노래 가겠습니다.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8: 여기서 왔습니다.
2: 광양.
8: 순천입니다.
2: 아, 뭐 순천 광양은 같은 저 뭐냐 이웃이잖아요.
9: 아, 저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10: 오, 안산에서 멀리 가셨네.
9: 영, 이 친구는 용인에서 왔고.
10: 어, 여기 오니까 광양 좀 어떠세요?
11: 너무 좋아요. 꽃들도 이쁘고.
2: 어, 진짜 좋죠.
9: 저희가 지금 매화마을을 갔다가.
2: 그래서 이제 소망의 샘이 있는데, 저 소망의 샘에 물 한잔 하면 꼭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어진다.
9: 아, 그래요?
2: 예, 전설처럼 내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줬어.
9: 아, 그래요?
2: 어. 늦 덕분에 늦둥이도 났잖아. 늦둥이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공부도 엄청 잘해요.
0: 과연 얼마나 대단한 약수터가 있기에 이토록 자랑이 늘어지는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종년 씨가 직접 길 안내까지 하며 도착한 약수터. 보기엔 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이곳 역시 대단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 과연 오늘은 누구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요?
9: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우, 좋네.
0: 일단 물 마사 합격. 할 정도 달래주고 물만 마시면 소원도 이루어준다니. 하하하, 이 얼마나 고마운 샘물인가요.
11: 네, 맛있어요. 시원하고. 예, 예. 오르막길 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네요.
12: 약간 손을 비는 물이라 그런지 더 건강한 것 같고 달달한 것 같아요.
10: 무슨 소원입니다?
12: 가족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9: 아, 좋은데요? 시원하고. 어제 손 먹어서 그런가?
2: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EBS 고향민국이라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도성국사께서 35년 동안 수도를 하셨던 그러한 득도처고.
0: 동백숲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절터인데요. 고승이자 풍수지리 대가인 도선국사가 머물며 수백의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입니다. 당시 유물이 이 일대에서 출토되기도 했죠.
2: 이제 그 당시 보고 저쪽에 보면 맷돌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 옥룡사

0: 아예 사세와 그리고 약 수백 명의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요괴 수막쇠라는 것은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이렇게 입혀진 위에 있는 거, 제일 처막 끝에 있는 걸 우리가 수막쇠라 그러는데 이 수막쇠의 그 내용이 왕실의 사찰처럼 고급진 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청자환인데 이게 청자로 만든 도자기가 나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첨단 기술로 만든 도자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옥룡사세가 얼마나 컸냐 하면 요 평으로 보면 한 234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동백님은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만 50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2만 5000평 정도라면 꽤 큰 사세였어요.
2: 네. 지금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좋게 꾸미는 건 정말 그때는 이렇게 안 꾸미졌어요. 솔직한 얘기. 이산저산으로 가서 보물찾기 하면은 찾아갖고 오고 여기서 뭐 애다리 씨름도 오고 그냥 씨름도 오고 노래자랑도 하고 기가 막히게 재밌게 놀았죠.
3: 여기 예전에 네. 소풍으로 왔어요?
0: 여기 그렇습니다.
4: 초등학교.
2: 초등학교 매년 이 자리 왔지. 매년. 뭐 공식으로 하고.
0: 저기 넘어가면 절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5: 과거 옥룡사가 번성하던 때 근처에 사찰 한 곳을 더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남사입니다. 모두 동백숲 구역 안에 있는데요. 백운산이 품은 천년 고찰 우남사. 백운산 자연 휴양림과 인접한 사찰은 수려한 경치가 그 멋을 더합니다. 이 사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약사 열애상이 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40m나 됩니다. 보세요.
6: 어떻게 한 얼마나 됐어요?
0: 여기도 원래 지어졌을 때는 1162년 됐어. 예, 1162년 됐는데 지금 이제 이곳은 옥룡사지와 동백나무숲 그리고 우남사가 따로 나눠져 있지만은 국사께서 창건하시고 주석했던 한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40m의 동양 최대의 청동 약사 여러분 그리고 또 인공 연못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5: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주변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치성을 드렸을 고승의 마음. 그 덕분일까요? 이 사찰은 잦은 전란에도 상하지 않고 여전히 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픈 마음은 광양이 고향인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있고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오늘 담당 해설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선국사께서 창건한 우남사고요. 여러분 이제 가시자고 하는 이 옥룡사지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소망의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한 잔 드시면서 스님도 꼭 한 가지 소원 물 드시면서 빌어서 올해 꼭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광양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광양
7: 화이팅.
0: 광양
7: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8: 기분이 좋네. 너무 좋네. 절이
9: 공기 좋고 오늘 진짜 날씨가 좋다. 너무 좋아요.
10: 진짜 좋아요. 네.
9: 봄에는 광양이 최고지. 짱.
0: 이제 광양은 볼수록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곳곳에 맹소가 있고 관광지가 있는데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런 따뜻한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사계절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이 깊은 산 속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1월 말경인 겨울 끝자락부터 부지런히 산을 오른다는 한 사람.

0: 고로쇠 농사를 짓는 서상원 씨입니다.
1: 도성국사가 참선하는 과정에서 고로쇠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화로 전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고로쇠가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골이수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2: 골이수였어요, 원래?
1: 네네. 그 뼈골자, 이롤이자, 무수자 써서 원래는 골이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천되면서 고로쇠가 됐던 거죠.
0: 고로쇠 채취가 가능한 철도 이제 막바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봄철까지가 적기라는데요.
1: 근데 요게 다 고로쇠예요. 요 앞에, 요거 뒤에. 예, 저게 다 고로쇠인데. 저 보십시오. 저 돌밭에서. 돌밭에도 저렇게 자랍니다, 저기들이. 정말 그, 저기,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쟤들 특징이, 습지, 습한 데를 좀 좋아하고. 근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저렇게 그 지금 돌밭이나 이런 데서 그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100년 이상씩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0: 800m 이상 높은 산에서 자라는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의 일종으로 백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일대에만 약 7만 5천 그루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1: 아, 나무 잘 컸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디고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이게 광양 백운산 고로쇠입니다.
0: 이 나무에 1cm가량 구멍을 낸 뒤 수액을 받는 것이죠.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1: 코르크입니다. 코르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 일로 떨어질 겁니다.
0: 이렇게 귀하게 얻은 물이 바로 고로쇠 수액. 나무마다 맛이 다른데요. 특히 단풍나무 고로쇠 수액을 으뜸으로 친답니다.
1: 백운산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그 청량감이 일단 있고요. 약간 그 당분 때문에 달다는 느낌을 받죠. 그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 16호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저기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표창해요. 그래서 이제 2종 고로쇠, 쉽게 말해서 이제 거제수나 다른 게 전혀 혼합되지 않고 순수 백운산 고로쇠만 받아서 정제해서 그 우리 페트병에 담도록 돼 있어서 그 지침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죠.
0: 백운산 일대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고로쇠를 채취하고 수액을 정제하는데요.
1: 오늘 물 잘 나오네.
0: 농한 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큰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1: 우리가 예전에는 그 자연 생명수라 그랬거든요. 예, 자연이 정말 인간에게 베푸는 큰 선물이죠.
0: 광양이 고향인 서상원 씨는 지난 2011년 귀향에 가업인 고로쇠 채취를 이어받았는데요. 팍팍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갈 때쯤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다니던 풍요로운 이 산이 떠올랐답니다. 고향이 주는 넉넉함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1: 그 여기 시골 고향이 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이제 보셨지만은 고로쇠 채취,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냇가부터 해서 너무나 자연적으로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시골 가서 좀 자리를 잡자. 먼저

0: 다음에 그 저기 그 나이 들어서 귀향이 아니라 우리 젊었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1: 귀향할 당시 아직 철부지였던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새 다시 도시로 떠나 이제 오롯이 부부가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죠.

0: 자연에서 분주하게 보낸 하루.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단골집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함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 반갑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고로쇠 맛보시라고 그냥 조금 가져와 봤어요.
2: 고로쇠 항상 좋죠. 먹어서 뭐 뼈가 튼튼하다는데.
0: 이 묘령의 여인은 누구신가요?
1: 오늘 일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닭구이에 고로쇠 한 잔으로 왔습니다.
3: 누구랑?
1: 우리 따님하고.
4: 저 여수 소방서에서 소방관 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을 하시겠네요?
4: 네, 많이 현장도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출근했다가 비번 때도 운동 계속하고 체력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대학을 그 소방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0: 언제 봐도 기특한 딸과 즐길 음식은 백운산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자, 일단 이 숯부터가 남다르다고요?
1: 숯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산촌에서 숯을 구워가지고 장날에 가져가서 다시 어떤 그 문물교환식으로 뭐 보리쌀을 갖고 온다든가 이렇게 문물교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숯 가마트가 이 백운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도.
0: 그 숯에 산촌을 뛰놀던 닭을 손질해 구워 먹는 요리.
2: 이거 지금 광양에 고로쇠만큼이나 또 유명한 닭 숯불구이라고 닭으로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거든요.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닭갈비와는 다르게 간장 양념을 달콤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갈비처럼 포를 뜬 닭에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이 쏙 배인 그 맛. 이미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로군요.
1: 여기 또 특히 광양에서 옥룡은 이 닭 숯불구이가 또 유명합니다. 닭을 이렇게 포를 떠서 양념을 해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0: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은 숯불닭구이. 광양에 가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매력적인 맛이랍니다.
1: 딸 오늘 뭐 했어?
4: 오늘 나 운동하고 왔어.
1: 운동?
4: 헬스하고.
1: 그래? 오늘 이거 산에 가서 일을 좀 해야지 왜 일 안 했어?
4: 시켜줘야지.
1: 아이고, 그걸 꼭 시켜서
4: 그런가? 알려줘야지. 난 뭐 할지 모른디.
1: 알아서 해야지. 딱.
4: 잘를까?
1: 잘라.
0: 윤기 좔좔 흐르게 구워진 닭구이. 화면 속으로 팍 들어가고 싶네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상추 겉절이까지 딱 곁들여서 누구 입에 넣어주렸나?
1: 자, 아이고 잘 먹네.
4: 닭도가
1: 주니까
4: 달콤해.
1: 아, 맛있어. 이 닭 숯불구이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손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자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여기 빠질 수 없는 것. 광양 사람만 누리는 호사, 고로쇠 수액도 한 잔 곁들입니다.
4: 자, 고생했습니다.

0: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는 달콤한 맛.
1: 설탕이 없는 시대에, 시대에는 이 당근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2: 저도 친구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그릇에 줘요. 아빠 거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또 아빠한테 말해서 선물 주기도 하고. 아빠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슈.
3: 어, 고마워.
2: 어때?
3: 와, 딸이 주니까 더 맛있네.
0: 백운산 청정 자연이 품은 멋 그리고 맛. 광양에 오시면 아따 싹 다 만날 수 있단 게요.
4: 광양 쇼핑 화이팅!

왕좌에 오르겠습니다. 오늘을 꿈꿔왔습니다. 백지 수표라. 제 결정은

0: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왔습니다. 양주. 이 건물이 오늘 이제 백만장자 분을 만날 곳인데 오늘 백만장자 분이 만드시는 음식이
1: 네.
0: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1: 먹는 음식 백만장자네요.
0: 글쎄 뭐 자 들어가 보시죠.

0: 이거네요, 오늘.
1: 네,
0: 네.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만두.
2: 만두. 만두. 만두. 만두.
0: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1: 깜짝. 이쪽으로 오세요.
2: 이쪽으로 오세요.
1: 가운데로 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0: 만두 백만장자 만두킹입니다. 아~ 저희 만두성에 두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0: 아~ 만두.
2: 만두로.
1: 만두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네. 좀 소개를 좀.

0: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만두로 사랑을 전하는 만두킴 남미경입니다. 10만 명 되실 수 있느냐?
2: 230억까지.
1: 대한민국 만세라.
2: 대박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야!
1: 27년 동안 만두를 만들고 고아원 양로원
2: NGO단체도 하고요.
1: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 직원 모두의 회사다.
1: 사랑합니다. 저희 만두성의 인사말은 네. 사랑합니다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3: 네.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제가 더 사랑합니다.
0: 그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어느 정도?
1: 하루에 20톤 정도 만드는데요. 20톤. 10만 명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0: 10만 명이.
1: 네.
3: 하루에요.
1: 네. 그래서 제가 만두킴이죠.
0: 아, 만두킴. 네.
3: 만두킴님이 계시니까 만두성일 것 같은데
1: 그렇죠.
3: 만두성을 저희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아,
1: 그럼요. 만두성 구경시켜 드리라고.
3: 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0: 아니, 너무 아주 밝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3: 한번 성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0: 자,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1: 부지만 2,500평입니다.

0: 다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하시는 거죠?
1: 사랑합니다로 하죠.
2: 그 직원분들 모자에도 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네.
1: 그렇죠. 모자에도 네. 이렇게 문정현.
2: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3: 아, 저희 이 기계는 이제 고기와 원재료들을 이제 한 번에 섞어주는 배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만두소를 만드는 배합기.

0: 갈비 만두 냄새가 나네. 아, 이야기하다. 오! 엄청납니다.
1: 이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 신기하네요.
0: 이런 장면은 진짜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1: 섞여서.
2: 이제 아. 만두 만드는 곳으로 가볼게요.
3: 네.
2: 네. 네.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장관이네요, 장관.

0: 만두를 이렇게 동시에 네. 많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아까 하루에 몇 개 만드신다 하셨죠?
2: 하루에 20톤.
1: 20톤?
2: 네네네.

0: 모든 작업이 다 기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1: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주는 네. 것도 있고 합니다. 엘비만두는 기계가 저렇게 반달로 일차적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져요. 이 만두는 낙지가 들어가 있는 낙지 물당을 만듭니다.

0: 크네요.
1: 반도 찜통인데 엄청 크네요.
0: 네, 엄청 커요.
1: 약간 어마어마합니다.
0: 찜질 터널처럼.
2: 맞아요. 네. 그래서 작은 만두는 5분 지나가고요. 아~ 큰 만두는 7분 지나가. 아~ 네.
0: 짧게 지나가는 거다.
3: 식혀서
1: 식혀 식히는데
0: 식히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열기를 식히는 거구나.
1: 아, 만두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인가요?
4: 만두 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피를 왼손으로 잡고, 네. 자,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속을 떠서.
5: 느낌 좋아. 만두 피. 네. 만드는 느낌 좋은데.
4: 네. 네. 네, 그래서 반을 접고, 접은 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
5: 네. 소가 튀어나왔는데?
1: 그렇게 안 되는데.
4: 이게 기술이죠.
1: 이게.
4: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1: 아까보다
5: 잘하시네요?
4: 네네.
5: 저보다 잘했네요.
4: 이렇게.
1: 너무 못하는데?
5: 저는 떠오르는 해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1: 미안한데 예원 씨 왜 이렇게 못해요? 너무 놀라운데?
4: 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네. 짜잔!
5: 우리가 만든 거다!
1: 우리가 만든.
4: 여기 만드세요!
1: 이거 장예원이 만든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4: 떨려.
5: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다.
1: 약간 이게 튕겨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피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
4: 그렇죠.
5: 쫄깃을 넘어서서 쫀득 수준이에요.
4: 쫀득쫀득.
1: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저 담백한
5: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에요.
5: 대표님 방 가는 길이죠.
1: 아, 여기 이렇게
5: 사무실에서
1: 우리 직원분들 네, 일하고 계시고.
4: 제 사무실인가? 예. 아, 들어가보시죠.
1: 먼저 좀.
4: 네. 네.
1: 아, 여기는 다른 것보다 뷰가.
5: 오, 뷰가 좋다, 여기.
1: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네. 대표님 실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소박하세요. 책상도 그렇고 회의 테이블도 그렇고 뒤에 가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상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4: 네.
1: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4: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우리 대표님 댁은 어디세요?
4: 아, 저희 집이요?
5: 네.
4: 여기.
1: 여기요?
4: 네.
1: 여기서 주무세요?
4: 네.
1: 왜 여기서 주무세요?
5: 원래 저희가 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차를 타고.
1: 근데 여기서 그냥 주무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4: 아, 네.
5: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요?

0: 쪽에 방이 있네요, 여기. 네.
1: 아니, 어떻게 여기 방이.
2: 머리 주심.
1: 예, 예. 네. 아.
0: 근데 진짜 집 같아요.
1: 근데 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2: 네.
1: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아. 왜 여기 계세요?
2: 일을 하다 보면. 네. 1시나 2시에 끝나요.
1: 1시, 2시까지 뭐 하세요? 아니, 직원들은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2: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직원들 일지도 보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결제 올라온 것도 네. 검토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 한 바퀴도 돌아보고 이러면 이제 빠르면 1시.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감자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도 해이해지기도 하고.
0: 공장 가까이에.
1: 아,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옆에 또 침대.
0: 어디로 침대가 또 있어요?
2: 여기 테라스로 나가서.
1: 아, 네. 나가서 옆방에 네네. 또. 여긴 뭐 창고 같은데.
0: 투룸처럼 쓰시는 거예요?
2: 네네네.
0: 아.
1: 아, 이렇게.
0: 진짜 딱 주무시기 아. 좋게.
1: TV도 안 보시네?
2: 아니, 테레비 안 봐요. 어.
0: 정말 일만 하시네요.
3: 생각은 언제부터 가셨었어요?
2: 공장 직후도? 수입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만두속을 비벼요.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어요. 그리고 1톤 냉동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저녁을 배달해요. 그럼 1시에 끝나. 그럼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했죠. 바로 옆방에 살잖아요. 출근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유, 기다리 사랑합니다. 이제 오시죠. 네.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두 번째 회의는 신제품 평가하는 회의예요.
4: 피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업체는.
2: 이게 모기 매수가 있어서 두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팀 미팅하고 컨셉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본부 주간회의.
3: 오늘 회의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2: 아, 네. 이제 막 끝났죠.
3: 그럼 이제 오늘 퇴근하시는 건가요?
2: 아, 퇴근은 아니고요. 외부에 또 회의가 있어서 외부 가봐야 되고 11시나 돼서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 이제 결제 서류 올려온 거 그거 검토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관리직 직원들 이제 일지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피드백 해주고 또 신입사원들 또 써놓은 거 좀 보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뭐 1시나 돼야 끝나요.
0: 아이고 사랑합니다.
2: 생산 현장이나 공장 돌아보면서 한 바퀴 돌아봐주고
0: 아이고야 우리 정수님 이야 대박이야. 어,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네, 한 번에.
2: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늘도 새벽 퇴근에 집도 못 가지만 제가 더 봐주고 이야기해준 만큼 직원도 성장하고 하니까 힘든 마음보다 보람이 더 커요. 그래서 일이 재밌다? 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재밌어요.
1: 만두 하나로 연매출 230억 회사를 일군 우리 만두퀸. 원래 꿈이 만두회사 사장님이셨네?
2: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육성예비 네. 네, 수업료를 잘 못 냈어요. 수업 받다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네, 네. 집에 가서 수업료 받아오라고.

진짜 솔직한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면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불러내고 집에 가서 육성애미 받아오라고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잘 끌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죠.

0: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19살 때 소녀 가장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셔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근데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집에 아버님 누워 계시고 생활비하고 아버지 약값하고.
2: 근데 1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셨는데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동네 화장품 아주머니 소개로 미용 사원이 되었어요.
2: 예전에 그 백 메고 가정 방문해서 파시는 근데 그거 하시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1: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아주머니들 따라다니면서 화장품 설명해 주고 집집이 그러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다가 골목에서 만나요. 애들 학교 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저 알아볼까 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 못 들고 다녔어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 일도 하셨다고
1: 들었어요. 네, 30대에는 저희 친구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시험만 한번 봐주라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갔는데 장훈님처럼 이렇게 멋진 임원님이 이렇게 저를 상담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됐죠. 큰 동대문 시장, 그 새벽 시장에 네. 새벽 2, 3시에 한 서너 시간씩 야구로트 돌리면서 네. 또 한 달을 다녔는데요. 네. 그분들이 참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요. 신분증하고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본인 앞으로 보험해 네. 주시라고. 네.
2: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보험 설계사로 성공을 하셨나요?
1: 한 1, 2년 만에 보험 지점에서 여왕까지.
2: 아, 보험왕이. 그 지점의 보험왕.
1: 네. 그 10군데 대리점 한 100명 넘는 거기서 1등을 하게 했죠. 네. 우리 대리점에서 1등 발표를 듣고, 이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2: 보험왕이 되셨다고 네. 하니까 그럼 돈은 많이 버셨나요? 그때?
1: 한 94년도쯤인데요. 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2: 2천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버셨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94, 5년 정도면 500만 원이면은 그 임원, 대기업 임원 월급이거든요. 2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사장님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지는 않고요. 또 보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보험 1등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밥 먹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막 네

0: 결국 만두라는 아이템을 찾으신 거네?
1: 친구들한테 만두 대리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주문해 드시다가 그게 사업이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쫙 오고 네. 그 만두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원래 뭐 만두를 좀 좋아하셨나요?
1: 어릴 때 만두 네.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빠가 가끔 돈을 주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만두 가게 가서 만두 사오라고. 그래서 막 비를 맞고 뛰어가서 이제 만두를 사오면 그 만두가 그렇게 꿀맛이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두계에 진출을 하신 겁니까?
1: 아,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받아서 네. 그 만두 공장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아. 맛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싶다고 네. 총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던데요.
0: 왜 안 된다고?
1: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죠.
2: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1: 네. 상당히 기분 나빴죠. 그때는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딱 서면요. 옆에 차가 갑자기 창문을 쫙 내려요. 여자가 뭐하러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 차가 막히게 하냐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 막 뭐라 하세요. 딱 그런 시절이었어요. 내가 진짜 만두 유통을 해서 만두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다.
2: 근데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3일을 찾아갔는데도 네.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험 여왕까지 됐다. 네. 그래서 내가 잘 책임감 있게 해볼 테니 좀 하게 해달라 하고 잘 설득해서 그날 계약서 쓰고 왔어요.
0: 아, 충분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 판매하시다가 이제 만두 유통을 시작하신 건데 만두도 잘 파셨나요?
1: 그 각 마트의 지점이 오픈하면 전국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삶아가지고 고객들 드셔보시게 하고 파는데 아, 많이 판 날 그날 하루 500만 원이지. 그때가 마트가 밤 12시? 밤새도록 할 때예요. 제가 밤 12시까지 했어요. 저 끝에 마트에서 듣고 올 정도로 제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삶아갖고 막 저 담아갖고 막 던져요. 막 줘요. 이제 행사만 끝나면 말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쉬어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1년 만에 만두값 다 주고 제 손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0: 한 달에 2천만 원. 이야.
2: 대단하신데요?
0: 그럼 굉장히 많이 와. 엄청나게 이제 지금하고 월 2천이 또
2: 다른
0: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금방 백만장자가 되셨겠네요.
1: 아니 그런데요. 네. 저녁 9시 뉴스가 났어요. 99년도에
3: 냉동식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만두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1: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납품하고 있던 바이어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행사가 취소됐다. 만두 입점 시켜놓은 거 다 빼가라. 그래서 마트마다 만두 납품했던 거 다 빼서 공장 갖다 주고 행사도 취소되고 3개월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리더라고. 그때 쫄딱 망했어.

0: 손도 다쳤고.
1: 네.
0: 근데 그날따라 원래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싸다가 내가 이렇게 싸다가 탁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왼손을 한 거예요. 근데 탁 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4시간 걸려서 수술을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아물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단돼갖고 이게 이어붙인 게 까맣게 탔고 다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2: 그럼 그 정도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0: 한 3년 하니까 빚이 갚아지죠.
1: 빚이 갚아지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네. 좀 잡으셨네요.
0: 네.
1: 그 처음에 50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서 만두를 빚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0: 아, 이거 여기는 뭔가요? 그, 아, 전 직원들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건가요?
1: 네.
0: 아.
2: 아까 모사에도 이렇게 이름을 네. 달아놓으시더니 예, 예, 예. 여기 또 사진으로 해놓으셨네요.
1: 그래서 오메가맨 이제 이름 외우라고 아, 이렇게 예. 이름 사진하고 이름하고 붙여놨죠.
2: 뭐, 외우기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1: 하죠. 에? 1년에 한 번은
2: 외우기 시험을
1: 전 직원 모여서 스크린에 사진 띄워놓고 이름 받아 적어서 제출하는 시험도 봅니다.
0: 1등 하면 뭐 있습니까?
1: 만두 쿠폰 드려요.
0: 만두 쿠폰.
2: 아, 만두 쿠폰이요?
1: 네. 한번 시험 보실까요?
2: 대표님은 다 아시겠네요.
1: 네, 알죠.
0: 다 외우시나요?
1: 네,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죠.
2: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려보겠습니다.
0: 이분 포함 어떻게 되시나요?
1: 아, 아이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우리 찬양 지휘자 선생님인데. 아이고.
2: 그럼 성 씨라도.
1: 아, 진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요.
2: 오늘부로.
1: 오늘부로.
2: 이름 외우기 시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냥 아마 딱 그냥.
2: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0: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보지 마세요, 대표님. 위기다, 위기. 대표님, 위기.
1: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
2: 이거,
1: 아이고. 진짜 그거 연예인이 이러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맨날 부르는 분인데.
2: 야,
1: 큰일 났다. 아, 진짜 이게 시험이 이래서 어려운구나. 저는 다 외우고 있고 평소에 막 이름을 네. 부르고 하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 대표님 탈락입니다.
1: 그러게요. 네. 수복, 우리 수복 언니.
0: 네. 수복 사원님.
1: 수복님.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1: 와, 하나도 못 맞추고 큰일 났네.
2: 하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심해서 고른다고요?
1: 이 친구 진짜 몰라. 엊그제 갔어요,
2: 공준. 아, 그래요? 아, 그건 이해합니다.
1: 대한 지우. 수정이. 제시. 아이고, 남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신입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딱 생각이 안 나길래 아, 다시 외워본. 아니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평상시에 이름 부르고 했던 직원들이고 아니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떨려서 대답을 못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3: 다시 한 번에 다시 다 맞추실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사장 언니 와요? 다시?
3: 한번 찍어보세요.
1: 형사님. 민영님. 한옥님. 수봉님. 미숙님.
3: 마지막으로 맞춰볼까요?

0: 안기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그 아직 저희한테 그 백지표를 안 주셨거든요.
0: 백지. 네.
2: 50억. 50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50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이 50억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하. 정말 열심히 하는 와중에 네. 한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갈비만두를 8판을 먹은 그 영상이 예, 예, 예.

0: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막 주문이 와서 3개월에 1년치 50억을 팔았어요.
1: 50억을.
0: 만두가 맛있으면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야. 줄을 서서 우리 만두를 사갈 거야 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다. 정말 만두를 맛있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죠.
1: 야, 그야말로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그 뒤로 엄청 바빠지셨겠어요?
0: 네.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뭐 원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만두가 이제 부족하니까 12시까지 했다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2: 하셔야 될 때는 직원분들 좀 급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0: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5시까지 할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만두를 이렇게 출고하는 친구가 막 현장에 들어와요. 내일 나갈 거 없어요 라고 막 와서 제가 이제 만두 싸고 있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좀 더 비벼봐요. 우리 좀 더 쌀게. 그러면서 새벽 5시까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 집에 갔다 와? 가서 이불 사와요. 우리 자기. 직원들이 각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12월, 1월, 2월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으쌰.
2: 시간이 꽤 늦었는데 또 일하시네.
0: 네, 낮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좀 파악도 하고 또 결제 서류도 보고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올 때 있어요.
2: 결제 꼭 밤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하시면 안 돼요?
0: 제가 저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싹 해줘야 아침에 직원들이 딱 와서 일을 하려고 켰을 때 결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는데 안 그러면 저 결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꼭 합니다.
2: 요즘도 밤에 공장 둘러보세요?
0: 간혹은 불을 켜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간혹은 또 좀 깜빡하고 물을 틀어놓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나면 한 1시 어떨 때는 조금 더 늦게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합니다.

0: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예요.
1: 집에 왜 안 가세요?
0: 아, 집이 여기서 저 한 10분 거리인데 아까 회사 돌아보면서 봤던 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요. 또 옷 갈아입고 있다가

0: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1: 집에서 주무신 게 언제 마지막이에요?
0: 명절 땐 가서 자요, 명절 때는.

0: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열정 넘치게 지금 하고 계신데 대표님한테 돈이란 무엇인가요?
1: 돈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0: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돈은 주로 어디다 쓰세요?
1: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네. 쓰죠.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네.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네. 선물도 좀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2: 들어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의 아이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신다고요.
1: 우리 직원들 중에 석탈문도 네.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네. 사실 그분들이 한국의 어디를 좋은 데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 네. 놀이터도 가고 호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대학교 다녀요. 애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는 훌륭한 학생, 대학생 됐어요.
2: 그 회사 매각 관련해서 제안이 온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여러 번 그 갈비만두 대박난 이후로 제안이 많이 와요.
0: 그 얼마에 좀 제안이 왔는지.
1: 얼마나.
0: 아, 살짝, 예. 아, 예.
2: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그래요?
0: 큰 금액이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왜 거절하셨어요?
1: 네, 직원들 물려줘야지.
2: 직원들에게요?
0: 오,
2: 그러면은
0: 아니 지금 지분이 대표님이 어느 정도?
1: 90%.
0: 90%가
1: 10%는 이미 직원한테 주었고요.
0: 그 90%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 우리 일 잘하는 마음씨 좋은 직원이 있으면 네. 물려줘야죠. 주식을.
0: 아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1: 초창기에 저희 딸한테 상속포기 각서도 받았어요. 아... 지금도 직원들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제가 망한 상황에서 공장을 차리게 됐잖아요. 정말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저 남미경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 모두의 회사다.
3: 희망하게 직원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1: 저의 전부? 살아가는 목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부터 사랑합니다로
2: 사랑합니다.
0: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 만두퀸 남미경 대표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만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사람을 살리는지,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만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에 이제 바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3: 영어.
1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3: 17점 수학.
1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3: 책은 안 읽어가지고.
1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3: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0: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길을 만들고 농가와 밭을 경작하고 집과 공장을 짓고 도시를 넓혀갑니다. 아침이면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요. 저녁이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물류센터에는 트럭이 드나들고 농지에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랍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런 흔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공간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의 지도가 한 화면에 박제된 정지 화면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정부에 가깝습니다. 바로 지구관측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지도를 만들 때 인류는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공간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열기구를 띄웠고 항공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넓게 또 빠르게 더 정밀하게 발전해온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성 영상을 잘 보면 다른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한 장만 보면 차가 많다, 적다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달, 계절마다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매장은 항상 주차장이 붐비고 또 어떤 매장은 시간이 갈수록 비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의 한 데이터 기업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백화점 체인의 주차장을 오랜 기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주식 가격의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이렇게 위성 영상은 주차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그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성 영상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힌트는 중국의 무역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항만이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 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만으로 모이고 또 다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의 무역 항만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선박이 또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그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려졌는지를 보면 수출 경기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성은 이런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 변화를 어떤 경제를 측정하는 대류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년 초에 중국은 코로나로 강한 봉쇄와 셧다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충격이 항만 물동량에 곧바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만의 2020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1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 영상은 항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역을 읽어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의 물동량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간접적인 흔적에서도 경제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건 원유 저장 탱크의 모습인데요.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붕은 내용물의 양에 따라서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름이 차면 지붕이 올라갑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지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장고 안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위성은 같은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장고의 그림자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저장량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유는 산유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고 내리는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핵심 산유국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발표 하나가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데요. 감산하겠다고 발표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증산하겠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생산량이 바뀌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잘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저장 탱크를 위성 영상으로 꾸준히 관측하면서

실제 오펙의 생산량 발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이 데이터 기업에서도 저장량이 실제 줄은 걸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금융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의 정책 발표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유가 시장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적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격 정책에 대비하거나 또는 어떤 시점에 구매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걸 시사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물류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소비하는데요. 그 농산물은 공장에서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작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확이 끝나기 전에 생산량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지구관측 위성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콘벨트 같은 광대한 농지를 한꺼번에 또 주기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 작물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를 계산하고 그 추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위성 영상만 봐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병은 없는지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을지 또는 나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는 농민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곡물을 사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식품회사, 사료회사, 수입업체, 금융시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흉년이 예상된다면 작물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테고요. 만약에 풍년이 예상된다면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요즘 세계 경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은 흔들리고 팬데믹 같은 충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문제는 이런 나라들일수록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이터거나 심지어는 거짓되거나 왜곡된 값이라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구관측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위성이 아니라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월드데이터랩은 북한의 야간 불빛을 토대로 해서 경제 규모를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의 야간 불빛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40%나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총생산 GDP가 1,400달러,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합니다. 근데 2015년 당시는 급심한 가뭄 때문에 댐 수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급감을 했겠죠. 그게 불빛 감소로도 나타난 겁니다. 북한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불빛이나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흐름, 그 나라의 경제 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IMF죠.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적용을 했고 5개년도 동안 야간 조도의 변화, 식센지수의 변화, 이산화질소 농도를 비교해서 기존의 경제지표하고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적인 경제지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GDP 추정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동차 수, 컨테이너 수를 세야 될까? 작황을 직접 비교해야 할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실수하다 보면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분석을 이제는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 훨씬 넓은 지역을 더 자주, 더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또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위성 영상을 팔았다면 이제는 분석 결과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경쟁의 초점이 누가 더 좋은 영상,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의미를 찾아내고 또 누가 더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위성 데이터는 원자재에 가깝고 진짜 부가가치는 그 위에 올라가는 분석과 해석,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선택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가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옮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데스티네이션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점점 더 빨라지고 또 그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현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지구 시스템 모델, 첨단 컴퓨팅을 결합해서 고정밀 지구 모델을 만들었고요.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럽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민간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가뭄이나 병충해 위험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서 생산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위성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간 회사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과 2022년 2월 22일 두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에 있는 군사기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월 4일에 눈으로 덮여있던 지역이 2월 22일이 되면 제설 작업이 끝나고 탱크와 장갑차, 군용차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성 사진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 실제 전쟁이 난 이후에도 위성 사진이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공격 직후에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이 보여준 것은 아파트와 쇼핑센터, 일반 도로들이 파괴된 주거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보는 국가정보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기업이 전 세계를 관측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발사체나 위성을 만드는 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공간 정보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공간 정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정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떨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정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관측 위성 영상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능형 공간 정보로 활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지구 곳곳을 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기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은 몸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육과 신경이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 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 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 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 발 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다섯 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콕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에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 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그렇죠?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다양성의 이슈와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증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한 항공사 사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78년 크리스마스 사흘 후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안고 189명의 승객이 뉴욕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외곽에 추락해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고 몇 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접근 중이던 173편은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시도했는데요. 랜딩 기어 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잔뜩 긴장한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을 염두에 두면서 도착지 남쪽으로 선회하는 등 갑작스레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결국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그 후에 추락 원인을 확인한 결과는 놀랍게도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모두 문제의 원인이 착륙 장치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또한 부기장이 늦게나마 사실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기장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집단사고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집단이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이의제기를 억제하면서 공동의 합의를 쉽게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집단사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집단사고는 다양성이 부족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착각인 셈인데요. 이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직 내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양성이란 한 곳에 여러 특성을 가진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성을 사람과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주로 적용하는데요. 인종, 성별, 성정체성, 나이, 종교, 장애,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의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그 의미가 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기업에 도입이 된 걸까요? 다양성의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는 인권운동의 물결이 확산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65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정책 혹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 정책의 요점은 소수 인종 및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의 입시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1980년대까지는 큰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기업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코카콜라의 흑인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들은 흑인 직원들이 백인 동료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승진의 기회가 적으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들은 버스를 타고 코카콜라 애틀란타 본사부터 미국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까지 시위를 벌여 미국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코카콜라는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죠. 결국 코카콜라는 약 1억 9,200만 달러의 소송을 합의하게 되었고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공정한 제도 설계 및
투명한 운영이 반영된 회사의 인사정책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단순히 다양하게만 인력을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포용, 인클루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2017년 말 기준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현재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필수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외국인 비율도 낮고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 다양성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혹은 너무 다른 사람들만 모이면 스피디하게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서양보다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고 화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에 질문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다양성의 의미가 한번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의 등장 때문입니다. 딜로이트사 2020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세대들이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 세대 혹은 기업, 학자들이 정의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이, 종교, 성별, 인종, 세대, 신체 능력을 넘어 여러 경험과 다른 관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성을 더 다양화하고 기존의 개념에 경험, 정체성,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을 포함한 인지적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 샬런 레미스의 연구 결과, 다수가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때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팀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즉 다수에서 소수로 흐르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합을 중요시하고 일부 수직적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려고 한다면 수렴적이고 편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조직은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생각하게 되죠. 유나이티드 173편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당시 모두가 착륙 장치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만일 누군가 비행기의 이상에 대해 다수와는 다른 가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부기장이 기장에게 연료 부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다양한 의견과 사고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제도 혹은 조직 구조 등을 살펴보면 다양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정 집단의 니즈를 반영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채용 담당자와 면접위원 교육은 지원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면접위원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도 국내 기업이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맞고 틀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직 내부의 각양각색 스타일과 목소리를 열린 자세와 적극적 경청으로 구성원들이 긍정적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 스스로가 편견이나 수직적 체계를 타파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한동안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CEO들이 오피스 없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책상을 공유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조직의 다양성을 더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조직 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면요. 그 노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직을 돌아보고 조직의 다양성을 조금 더해보는 노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쌀 한 가마니를 입에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극락에 가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인문학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원래대로 다시 들어와. 그렇다고 뭐 그렇게 실망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고통 말고도 다른 테마들로 가면 하나에 딱 얻어올리는 것 같아. 거기서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조금 좀 삶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정리를 하자 보면은 고라는 거가 사실 어떤 분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나도 고통스럽고 세계도 다 고통스럽다라는 이 감각. 우리는 이제 오늘 거기에 이어서 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공양이라고 그러죠, 공양. 사찰에서 우리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어. 스님들 강연할 때 불문율은 공양 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스님들이 극도로 주의력이 산만해져. 왜냐하면 10년, 20년 그때는 드시는 거야. 갑자기 총기가 있던 스님들의 눈들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양의 특징이 우리랑 밥 먹는 거랑 특징이 있죠. 일단은 다 드시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스님들이 이렇게 탁탁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먹고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먹어. 그리고 이제 스님이 되시면 그 밥그릇들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닦아가지고 다 먹죠. 많이 밥 들으면 답 없다. 그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다 먹을까? 왜 다 먹을까요?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불쌍하잖아요. 저 식물도 불쌍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파괴해야 되잖아.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배고픈 게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면 너무 많이 파괴하게 되어있다고. 그 중간 어디를 잡아야 된다나 개운치는 않지만 스님들은 다른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근데 철학자로서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야. 돌아보면 왜 그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들 많잖아. 어렸을 땐 뭐 때문에 있다고 짓을 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길 때 있죠. 그럼 비슷한 것 같아. 다 먹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안 먹는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이 있죠. 먹어서 배고픔의 고통이 가셔야 되지. 우린 그때 행복할 거야. 스님들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듯이. 그런데 밥만 먹었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금방 또 배고프죠. 밥만 먹으면은 그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버리게 되겠죠. 우리 보통 일상적 가정생활처럼 다 먹어야 된다고. 다 먹은 만큼 있죠.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면 안 돼. 내벨 채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적게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먹어야 되잖아. 또 나중에는 오늘 고등어를 먹었다. 다 먹으란 말이에요. 다. 밥만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밥말이는 버리고 또닭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다 먹어야 된다고요. 깔끔하게.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가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딱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걸 다 먹어야 되냐? 애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의 눈을 보고서, 어? 아주 진지한 얼굴로 또 무엇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남기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무엇을 잡아먹으려고? 너희들 지금 왜 그러냐? 이래야지. 물론 집안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또 닭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깝깝한데, 그래도 그 지혜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왜다 닦아 먹을까? 왜다 먹을까? 아유, 잘 먹었다. 당연히 잘 먹었다가 아니라 그 절차들, 그 천천히 먹는 그런 절차들. 그리고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미안하죠? 아프죠? 이해 되죠? 식물도 하나 죽었고, 멋도 하나 죽었고, 이러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완화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데, 그 고통을 또 가중시키고 지금 사는 거야,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너무 많이 죽이고 있다. 나 하나 살려고 너무 많이 죽이고 있고,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도 없는데 죽이고 있다, 나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양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서양의 자본주의 문명 발달하고 나서 생태 문제, 그런 문제 생긴 거 알죠? 그게 사실은 그 문물 들어와서. 근데 서구가 들어오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게 발음이 안 좋으니까 쓰면. 프랑스 철학자예요.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책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읽지 마. 막 해가지고 그래. 집에 쌓이고. 책 사실 때는 그거는 그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어. 집에 책이 꽂아지면 손주 한명 읽을 희망이 생겨. 메를린 퐁티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야. 우리는 순진무구와 폭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의 폭력을 선택해야 된다. 뭐라고요? 최소의 폭력.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최소의 폭력. 요거 중요하다. 물고기 한 마리로 끝나면 끝냅시다. 물고기 밥 먹고 버리고 닭 잡아 먹지 말자라는 거지. 최대의 폭력은 뭐냐면 물고기 먹고 닭 먹는 거고. 최소 폭력은 뭐예요? 물고기로 끝내자고. 물고기로 끝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웬만하면 체력이 허락을 한다면 채소 먹으라니까? 뿌리채 뽑지 말고요. 뿌리채 뽑는 것보다 잎사귀만 뜯어낼 수 있는 게더 좋은 거야. 채소 폭력이니까. 폭력을 아예 선택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게 메를린 퐁티가 가진 유일한 거야. 우리는 순진무구, 이노센스죠. 죄 없는 거와 폭력 사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우린 최소 폭력만 선택하는 거예요. 순진무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순진무구는 뭔지 알지? 안 먹고 내가 죽고 마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저 정도 감수성이면 이제 개운치 않지? 최소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만만해요. 그게 양이 돼? 고등어 한 마리로 돼? 4분의 1마리도 될 수도 있어. 최소 폭력은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최소로 잘했어? 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알잖아. 아유, 덜 먹을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운하지 않아요. 좋은 철학과 성숙한 얘기들은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인문학들을 보면, 대개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속지. 사이비 신도들이 항상 떠들잖아. 이게 깔끔하다. 이거 되면.

깔끔하지 않아요, 그거. 삶의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깔끔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때 잘한 거야, 지금. 최소폭력을 정할 때도 깔끔하지 않아. 이해되죠? 이게 최소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라는 것들이 의심스러운 거지. 더 아낄 수 있는 거지. 고기를 조금 이렇게 고기를 줄여 먹잖아. 줄여 먹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기 먹는 거 자체가 문제다. 어? 식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야, 너희들 왜 고기를 먹어? 채소를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 있죠. 그런데도 반론 제기하잖아. 어차피 생명체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다. 안 그래요?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억지로 사육해서 고통스럽게 사육해서 알도 한번 제대로 못 낳는 있죠. 자연에서 알 한번 못 낳아서 그냥 갇혀서 우리한테 행복으로 들어오는 그 닭과 최소한 자연에서 팔딱팔딱 뛰어보고 유정란을 낳았던 닭이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해서 죽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어차피 폭력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순진무구하거나 이노센스 있죠. 순결하거나 죄안 짓는 거를 선택하거나 폭력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폭력으로 가요. 최소의 폭력.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운치 않아? 이게 개운치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까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깔끔하게 이걸로 정리된다 하면 100% 타인한테 고통을 주고 여러분한테도 나쁠 거야. 깔끔하지 않아요. 삶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고독하다고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연락을 해요. 그냥 그 쓸데없이 그 사람들 힘든데. 놀아달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인 거야. 사랑을 한다라는 게 뭘까? 사실 사랑을 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픈 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 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길가에. 고양이는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슴에 올때 있다고 겨울에 춥단 말이야. 추워 보이고 배고파 보여. 아파 보여, 한마디로. 그럼 그날 답 없다.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거에 고통이 느껴지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근처에 있거나 데리고 가야 돼. 그냥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고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진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고통이랑도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의 행복이랑 같이 못할까요? 하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랑 행복할 때그 사람이랑 있으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다리가 잘리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행복할 때그 사람이 있는 게뭔 상관이야? 밥잘 먹고 있는데. 대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성숙한 아들이나 딸이 오겠지. 와가지고,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어찌할 거야? 바로미터는 별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아플 때네 마음이 많이 아프더냐를 물어봐야지. 그 여자가 많이 아플 때네 마음이 많이 아프냐를 물어봐야지. 누군가와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수 있어. 기쁨을 느끼는 거 가지고는 뭐 확답이 안 돼. 그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그 바로미터로 봐야 되죠. 최근에 젊은 시대에 가보면 살기가 힘들잖아. 우리가 취업도 잘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조건이 경제적인 게 많잖아. 그거 보고 결혼하면 답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나중에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잘못 걸을 수도 있고 소화도 안될 수도 있고 눈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눈안 보인다고 산책 안 다닐 거야? 귀찮아서? 이렇게 되물어 볼게요. 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제대로? 아프면 귀찮죠? 자꾸 병원 데려가야 될것 같고. 뭔 사랑을 해요, 그게? 내 아이가 아프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내 아이가 아프다. 그게 내 느낌이 들어. 그래야 아이를 사랑하지. 아이 1등하고 컨디션 좋을 때 아끼는 거 누가 못해, 그거. 누구나 다 하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딸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너무 아프잖아.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어미나 아비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사랑을 느껴지는 거지. 짐이 아닌 거야, 내가. 나만큼 아파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근데 반면 어미가 누워 있었을 때 나이랑은 상관없다. 6살, 7살짜리 아이가 라면을 끓인다. 어미 힘들까 봐.

큰 거다. 어미를 느끼는 거예요. 어미 아픈 걸 느끼는 거야. 이 아이가 잔인하게 하겠어요? 짜증을 부리겠어? 어미 아픈 거 하는데? 내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걸 보는 건 이런 느낌인 거야. 지 배고픈데 엄마 배고픈 거 있죠? 아빠 배고픈 걸 애가 알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잔인하게 못 군다.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때린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고통이 안 느껴져야지 때린다고.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어떻게 때려요, 그거를. 학창시절 최고의 그 말도 안 되는 사기적 멘트가 사랑의 매야. 사랑해서 팬데. 이게 뭐 답이 돼요? 어? 제가 저 이제 50이 넘었잖아. 우리 학창시절의 매는 곡괭이 자루였어. 어? 곡괭이 자루인데 거기 써 있어. 사랑의 매. 맞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 이건 뭐지? 때리지 못해요. 때리지 못해. 우리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다리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어? 나 아픈 거를 느끼는 그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럭키한 거야. 너무나 운이 좋은 거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지 아픈 것만 알아. 답 없다. 지 아픈 것만 아는 인간이랑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가중되게는 안 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 말 예뻐. 한 공기의 사랑이라고 썼죠. 이 공기가 뭐냐면 밥공기. 밥공기야. 그리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 채소의 폭력이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잘 봐요. 내가 엄마고 아이가 힘들어서 왔어. 금방 알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거나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밥 해준다. 배고픈 게 힘든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줬어. 한 공기를 해줬다고. 그럼 배가 차겠죠? 배고픔의 고통이 가셨지?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한 공기로 이렇게 행복하면, 배고픔의 고통이 가셨으면 다섯 공기를 해주면 다섯 배 행복할 것이고, 쌀 한 가마니를 입에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극락에 가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한 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또 밥을 해줘야 돼. 또 배가 꺼져, 저것이. 금방 뒤돌아서서 꺼져. 어떻게 할 거야, 또 밥 해줘야지. 식물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매일 하루에 세 번 물 주는 거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욕조에다 물 받아가지고 화분을 훅 담그면 잘 살아요? 끝이 없다. 한 공기의 사랑. 고통 상태를 계속 잊는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배고파. 배고픔이 가시는 거지. 한 공기로. 두 공기서부터는 고통이 되는 거야. 세 공기는 더 큰 고통이 되겠죠. 왜 계속 밥을 먹일까? 왜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공기, 네 번째 공기, 다섯 번째 공기를 먹여요? 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 두 번째 공기 먹을 때 힘들다라는 걸 왜 몰라? 세 번째 공기 먹으면 저 사람의 얼굴이 내 딸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부인이 무서워서 밥 먹고 왔다라는 얘기 못할 때 있잖아. 부인이 무서우니까 먹는다고. 그러면 딱 보면 느낌이 알잖아. 저것이 억지로 먹는구나. 한 공기의 사랑밖에 못해. 이해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한 공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때도 똑같아. 30분이면 얘기하면 되는데 애랑 아예 여행을 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숙소를 잡아서 얘기해야지. 어? 그러면은 그게 두 공기, 세 공기, 한 가마니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 안 해요, 자기 고통. 한 공기의 사랑 있죠? 요거를 머릿속에 헤아려야 돼. 지치지도 말아요. 어차피 그런 거니까. 충분히 너랑 얘기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죠? 또 외로우면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일주일 전에 충분히 얘기했지 않냐고!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배는 고파지고, 어차피 외로워지고, 어차피 힘들어준다고. 포인트가 뭐예요? 한 공기.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도 한번 보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같이 붙어서 얘기하고 하면 그분의 적적함이 해결이 되잖아. 근데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한 공기가 차고 계시구나.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너랑 만나서 전화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막 이럴 때 상대방이 그럴 때 있잖아. 행복하니? 나 한 달간 네 집에 있을게. 그럴 때 무슨 느낌이 들어? 오버하는 거예요. 요 기준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다 맞춰져. 왜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를 줬을까? 애초에 그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 거를 못 느끼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한 공기만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나는 그래도 너한테 밥 계속 해줬던 사람이다. 오버하지 마요. 진짜 배고플 때 한 공기를 내가 해줬을까? 아이랑 가족이랑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 많이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대화를 해줬을까? 바깥에서도 참견하고 얘기 많고 집에서도 또 얘기하고 뭐 그냥 오만 얘기 들었을 때 또 여러분들도 조용히 깔끔하게 5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 공기의 사랑이 얻어지고 최소의 폭력이 얻어지는 핵심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돼. 매번 느껴져야 돼. 들어올 때부터. 절대 두 공기, 세 공기 안 줘.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 때 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예. 네. 그만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야,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건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 공기의 밥이라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스스로. 타인한테 아무리 여러분의 존재가 밥이라고 해도 두 공기, 세 공기째 되면 폭력이 돼. 사랑, 한 공기의 사랑이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다행으로 여기라고 한 공기의 밥을 줬더니 그 사람이 배불리한다라는 걸. 오바들 하지 말고 고맙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그걸 읽는다라는 것도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거 나가고 이거 강연 들으신 분들은 그래.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답이 없어. 한 공기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착수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말인데 손대는 곳이야. 손을 이렇게 대는 거, 부착하는 거, 착수처. 만약에 우리가 김선호 시인서부터 불교의 지혜, 철학자의 지혜가 들어왔다면 구체적으로 응용이 돼야 되잖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힘든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걸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더 힘들면 돼. 갑갑하면 돼. 힘든 사람과 내 딸이든 내 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힘들게 고민을 할 때 있잖아. 얘기를 하고 났더니 여러분이 속이 개운하면 상대방이 힘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편안한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깔끔해질 때 있죠. 아, 나는 배운 여자야. 뭐 배운 아들이야. 와, 얼마나 잘 배웠는가. 강신주의 강연을 많이 들어서 진짜 인문학적 감수성이 있어. 그냥 시원해. 인문학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잘못 공부한 거야. 인문학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 내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 짐이 된다. 내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야.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무겁잖아.

0: 별거 없어요,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무거우면 그 사람 편한 거야. 여러분이 무거우면. 대신 여러분이 가벼우면 상대방은 욕하고 있는 거야, 어디 구석에서.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아, 나말 잘했다. 그럴 때, 아, 힘든 날이야. 반면 아이 얘기 듣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우리 아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뭐 해줄 것도 없고, 마음이 갑갑하고 그럴 때, 아이는 평안해지는 것 같아. 제가 이 고통에 대한 착수처에서 가장 소중한 건 거기라고 봐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면 안 돼. 저 사람 쉬게 해줘야 되고, 내딸 자게 해줘야 돼. 내 잔소리 할 때가 아닌 거야.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안 돼. 사랑은 최소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이 가중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랑 뭔지 아시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대방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나 아플 때 발로 차는 사람이 아니라 나 아프면 많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가 읽을 때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읽어 주시죠. 고쳐 쓰는 법이.
1: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0: 스파르타의 가르침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무상.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인생 무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허무주의. 대학 가면 또 어떻게 돼? 아시잖아요. 취업해야 돼. 학점 관리 들어가. 취업 딱 들어가면 열심히 또 경쟁해야 돼. 정리하고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거야.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의 언어, 문해, 그리고 인지 발달을 연구하는 최나야입니다.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아동 언어 습득입니다. 인간의 아기가 말소리, 단어, 문법을 익히고 또 숙련된 대화를 하게 되기까지의 놀라운 과정, 그리고 읽기와 쓰기 발달을 통해 문해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모국어뿐 아니라 다중 언어 습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 성인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무수한 소리의 연속을 듣고 어떻게 말소리를 구별해낼까요? 아기들은 사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듣기 발달부터 시작을 하죠. 엄마 뱃속에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빨기 실험을 해보면은요, 놀랍게도 다른 소리에 비해서 사람의 목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의 목소리를 더 선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본인이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모국어와 그 밖의 언어를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이죠. 또 아기가 자라서 5개월 정도 되면 특정 단어에는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거나 그쪽으로 돌아보는 선택적 반응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이 이제 이때 중요해지죠. 자, 말소리의 단위, 바로 음소입니다. 이것은 언어 내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죠. 영화들도 음소 단위의 차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음소 또한 변별해낼 수가 있죠.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동안 들었던 무수한 소리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음운론적 인식을 키워가게 됩니다. 특히 모음을 지각하게 되고요. 9개월쯤 되면 자주 들었던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더 잘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모국어의 음소를 다른 소리들로부터 걸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11개월쯤 되면 모국어가 아닌 언어에서의 음소를 변별하는 능력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모국어에 있는 자음에 대한 인식이 더 증가하죠. 그럼 소리의 이해 말고 이제는 산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기가 가장 먼저 내는 소리는 울음이죠. 그러다 우연히 목 울림 소리, 즉 쿠잉이라고 하는 소리를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내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발전해서 5, 6개월쯤 됐을 때는 아기들이 옹알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혀를 놀려보는 연습이기도 하고 또 발음을 기초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까지 발달을 하려면 우리 뇌에서 얼굴 부위를 담당하는 운동 피질이 발달해야 하고요. 또 후두 부위의 발달도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을 들었는지 그 듣기 능력의 영향이 여기에 있게 되고 아기가 자기 스스로 그 소리에 만족을 느끼면서 반복을 하죠. 처음에는 제한적 소리를 내다가 점차 많은 소리를 음소로 확장할 수 있다가 다시 모국어의 음소를 반영해서 음소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7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다다다, 마마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그런 소리를 반복하는 자기 소리 모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9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때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가 아기의 음성화를 촉진하죠. 그런 다음에는 아주 표현적인 무의미 소리로 넘어갑니다. 이때 아기들이 내는 소리, 즉 옹알이를 잘 들어보면은요,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또 음조가 변화하기도 하고 아주 리듬이 있는 그런 문장 같은 소리를 산출합니다. 역시 어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었던 것이 영향을 주겠죠. 옹알이를 하던 아기들이 점점 커서 모국어에 있는 발음을 모두 다잘 해내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조음이 완성되는 데는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보죠. 우리말이라면 스, 스, 르 이런 발음을 하는 게 특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기는 인간의 말소리를 듣고 또 모국어의 소리 단위를 지각하며 점차 말소리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에는 아동이 어떻게 단어를 습득하는지 알아볼까요? 영화들은 말소리에서 음소를 지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들리는 말을 분석하고 기억해서 단어를 배워갑니다. 자주 들리는 말의 단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주변에서 엄마, 아빠, 맘마, 멍멍이, 야옹이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할때 수없이 그 말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이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다라는 것을 감각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맥락과 결합해서 이 단어가 들리기 때문에 아, 저 대상이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명사를 가장 먼저 쉽게 습득합니다. 다른 분사들에 비해서 명사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지칭하기 때문이죠. 아기들이 처음 보는 사물과 그때 들은 이름을 고민 없이 바로 연결하는 책미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명사를 습득하는 게더 쉽지만 한국어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바로 아기들이 동사를 습득하는 비율이 초기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건데요. 물론 형태론적으로는 동사가 더 복잡하죠. 그러나 의미나 화용론적으로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한국어에서는 문장에서 명사가 생략돼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영어와 비교했을 때 공간 개념을 전치사로 나타내는 것에 반해서 한국어에서는 보통 동사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다, 집어넣다 이런 것처럼요. 또한 한국이나 또는 일본의 부모들은 다른 언어권에서보다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듣고 아기들이 명사에 비해서 동사도 많이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언어 문화에 따른 입력의 차이로 한국의 아동은 다른 언어권의 아동들보다 동사를 일찍 습득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단어를 습득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때가 옵니다. 이때를 어휘 폭발 시기라고 하죠. 이 그래프들에서 보시듯이 어휘 폭발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좀 빠른 영아들은 1년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갑자기 단어 습득이 더 빨라지는 어휘 폭발 시기가 오는데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1년 8개월에서 1년 10개월 정도에 이런 현상이 가장 흔합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꾸준히 배워가는, 그래서 스퍼트가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아동의 어휘 습득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를 남긴 하토와 리슬리에 따르면 놀랍게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아동의 초기 어휘력에 큰 차이가 납니다. 4년 정도 추적 또는 추정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많은 어휘를 부모로부터 들은 아이들과 가장 적은 어휘를 들은 아이들 간의 그 개수, 누적 개수가 3,2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까운 성인과의 대화 또는 그 성인이 해준 말을 들은 것, 이런 부분이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가정에서 풍부한 대화로 어휘를 잘 입력해 주기만 한다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휘력의 격차는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풍부한 언어 환경 속에서 소리와 의미의 연결을 빠르게 해 나가면서 단어를 습득해 나간다고 볼수 있고요. 어른이 맥락마다 중요한 단어, 새로운 단어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만 안다고 말을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아이들은 문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돌 정도 되었을 때 아이들은 첫 단어를 바깥으로 발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돌이 다가오면서 이것은 이어문 또는 다어문 시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법이 출현하게 되죠. 점차적으로 단어만 나열하던 아이들에게서 서술문의 구조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동이 문법 습득하면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아동은 유전적인 언어 습득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풍부하게 들은 언어 자료, 그 입력을 통해서 그걸 분석함으로써 기본 원리를 아동 스스로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낼 수 있게 되는 바탕은 바로 언어 습득 기제, LAD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기제로, 물론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이런 칩처럼 들어있지는 않은데,

물론 뇌의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많은 소리, 대화를 통해서 말을 듣고, 즉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것을 마치 컴퓨터가 하듯이 처리를 하고요. 간결한 체계를 구성하려고 계속 평가를 해서 구성한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자기의 말로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촘스키는 또한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지능과 관계없이 또는 아주 인위적인 그런 훈련 없이 또는 불안적인 언어 자료만 입력받고도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 특히 문법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았죠. 또한 언어 습득의 창조성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극의 결핍, 이런 이론으로도 불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말을 어른들로부터 다 들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어느 순간 만들어내서 산출하게 됩니다. 본인이 습득했던 단어들을 활용하고 본인이 처리한 문법을 활용해서 그런 말을 얼마든지 길고 다양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참스키가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보편 문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타고난 아주 보편적인 언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는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문법적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언어에 부정문도 있고 음음문도 있고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형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촘스키는 변형 생성 문법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최소한의 통사적 규칙으로 무한한 숫자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work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아동에게 work라는 가상의 동물을 보여주고, 과연 이 새로운 단어에도 복수형, 즉 이것은 문법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론적 요소인데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들은 단어에도 교육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문법 규칙을 적용해서 거기에 복수형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추상적 언어 규칙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면 구체적인 문법 습득의 사례를 부정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어느 언어에나 있는 부정문은 보통 부재, 거부, 부정, 금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정문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no 이런 것을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붙여요. 그러다가 점차 not을 쓰면서 복잡해지는데요. 처음에는 위치는 맞지만 형태는 틀린 그런 말을 씁니다. 뭐 I know where meet은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위치도 형태도 적절한 형태로 부정문을 만들어 쓸수 있게 되죠. 뭐 I don't wear mittens 또는 I'm not wearing mittens 이렇게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안 먹어 이렇게 단형으로 부정문을 쓰다가 나중에는 먹지 않습니다 라는 장형의 부정문까지도 이해하고 산출하게 되죠.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술문에서 끝에 억양만 올리는 방법으로 질문을 표현하다가 이제 의문형의 어미, 뭐뭐지, 까, 니냐 이런 것들을 써서 질문을 잘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뭐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이런 식의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요, 바로 문법의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잉 일반화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의 go라는 단어의 과거형을 불규칙에 맞게 went가 아닌 go'd라고 쓴다던가, 또 한국어에서 조사 또는 서술문의 어미 이런 부분을 과잉으로 중복해서 붙여 쓰는 경우 등을 들수 있습니다. 선생님이가 또는 뭐뭐 했다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부분은 아동이 그냥 너무 어리다, 잘 모른다, 틀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면서 적용해 가고 있는, 즉 능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활동은 타고난 언어학습 기제를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를 하나하나 습득해 나갑니다. 아이들은 만 3세가 넘어서면 모국어에 존재하는 문법을 마치 어른처럼 다 이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관습과 맥락에 맞는 발화를 줄줄 하게 되는 건 아니죠. 이때는 바로 화용론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아기 때부터 이런 기술은 발달해요. 한 돌이 지나 16개월 정도 됐을 때도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아기들이 자기 의도를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이렇게 말을 할때 자기를 위로 안아 올려달라 라는 뜻도 될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곰인형이 저 위에 있어요 이런 말을 나타낼 수도 있죠. 점점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은 맥락에 알맞은 언어 사용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3, 4세가 넘은 아이들도 문장을 들었을 때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명사를 잘 사용하려면 대화 맥락에 의존해서 지칭 대상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어린 아동들은 대화에 들어가 있는 함축을 파악하기 어려워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논다. 이런 문장에서 모든 아이가 공을 갖고 노는 건 아니다. 라는 함축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걸 7살이 되기 전에 아동 중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훌륭한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턴테이킹 연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연습은 아기 때부터 일어납니다. 스노우의 연구에 따르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영아와도 이 어머니가 턴테이킹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런 건 대화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정보 교환이다라는 틀을 아기가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영아들이 옹알이를 할 때조차도 이런 턴테이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연습을 통해서 점점 능력 있는 대화자가 되어가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던가 또는 적절한 때의 주제를 전환하게 되는 기술, 이런 것도 익혀나가게 됩니다.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몸짓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제스처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아기는 뭔가를 가리키는 지시적 제스처가 발화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저기에 사자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공간에 있다라는 걸이 제스처가 뜻한다는 걸 아는 거죠. 또 2세, 3세 이렇게 성장을 할수록 도상적 제스처, 예를 들어 산 모양을 이렇게 세모나게 하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환경에서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유아가 있다면 그 새로운 언어 문화에서 쓰이는 제스처부터 말보다도 더 쉽게 습득해 활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할때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는 행동 같은 거요. 이런 제스처의 이해 정도와 또 산출률은 아동의 어휘력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동이 습득해야 되는 화용론적 기술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인 아동은 존댓말의 습득이 중요한 화용론적 기술이 됩니다. 우리 유아들이 어떻게 존댓말을 습득하는지 살펴보면은 상대 존댓법, 주체 존댓법, 그리고 객체 존댓법의 순으로 더 쉽고 단순한 것부터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처럼 뭐 회오체를 사용해서 상대를 존대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어미 시를 사용해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이걸 익혀가고요. 마지막으로 객체의 존대의 습득은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쓰는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이들은 소통 연습을 통해서 맥락과 문화에 맞는 언어 사용 기술을 습득해 가고요. 점차 능숙한 대화자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구어 발달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문어 발달로 넘어갈까요?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함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쓰기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단순한 읽기 쓰기 이상으로 말하기 듣기까지 포함을 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포함되는 개념으로 문의의 의미는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읽기 준비도라는 개념이 중요했어요. 먼저 성숙주의 준비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문자를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 활동으로 뭐 그리기나 색칠하기, 종이 자르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그러면 준비를 많이 시키면, 즉 가속화를 시키면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준비가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행동주의, 읽기 준비도도 등장을 했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아이들이 읽기 쓰기를 배울 때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치는 그런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매우 관습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생활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을 어린 아동들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현적 문해의 관점이 대두했는데요. 이거는 사회언어학적 접근 또는 상호작용 이론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발현적으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뭔가 배워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문자가 풍부한 환경, 그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구성주의, 학습자로서 점점 자연스럽게 문해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문해력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문해 환경에 노출되면 그 씨앗이 물론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나중에 문해력이라는 싹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기부터 적절한 문해 환경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은 어떻게 유창한 독자가 되고 또 글을 쓰는 작가가 될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발현적 문해 시기부터 아이들은 인쇄물의 개념을 알아갑니다. 이때 인쇄물이란 꼭 인쇄를 통한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숫자, 그림, 상징 이런 넓은 의미의 문자나 언어를 포함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먼저 문자의 기능을 학습하는데요.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문자의 표상성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달력을 본다든지, 거리에 있는 간판을 본다든지, 또 그림책을 보면서, 아, 저런 어떤 모양들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문자의 특성을 배워가게 됩니다. 글자의 모양이나 이름 또는 소리, 그리고 나중에는, 글자의 각각이 어떤 소리를 담고 있네라는 알파벳 원리까지도 이해하게 되죠. 점점 관습성이 아이들한테 익숙해질수록 문자의 표준성도 배우게 되는데요. 많은 언어 문화권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또그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글을 읽게 되죠. 그런 것을 알게 된다던가 단어 개념을 성장해 나가는 것 또는 띄어쓰기나 구두점 이런 것처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쓰는 이런 부분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읽기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기 때는 수많은 관찰 경험을 통해서 읽기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기들의 그림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해의 기초 개념이 습득되는 시기가 바로 영아기가 되겠고요. 만 3세 이후 유아기로 접어들면 초보적 읽기 단계가 되는데요. 많이 보았던 단어들을 뭔가 알아차려 가기도 하면서 단어 개념이 증가하고요. 또 기승전결에 있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도 이해하게 됩니다. 해독뿐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초기술로서 아주 의미가 있죠. 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초기 학년기가 되면은 실험적 읽기의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점차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워즈가 많아지고요. 조금씩 조금씩 읽기가 유창해지기 때문에 점차 이제 해독에 자신감이 있어서 자동화되는 그런 읽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글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죠. 여기서 우리가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문자죠. 자모 과획 원리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소와 음소가 예외 없이 1대1 대응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기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서 월등히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잘 배운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한글은 음소 문자지만 음절 단위로 이렇게 네모나게 모아 쓰죠. 알파벳 음절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소와 음절이 둘다 중요한 소리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절이 눈에 아주 잘 도드라지는 시각적 특성을 갖죠. 바로 이러한 특성도 우리 아동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더 쉽게 해주고 나중에 읽는 것도 더 유창해지게 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글 읽기를 배울 때요. 처음에는 많이 보던 단어를 그냥 통으로 전체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가 한 음절씩, 즉 우리가 글자라고 부르는 그런 단위를 이제 알아채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음절체와 종성, 즉 같은 말로 글자핵과 종성자, 그러니까 받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대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서 자소,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음소, 이렇게 인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어떤 글자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구나. 어떤 소리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대응 관계까지도 획득하게 되죠. 쓰기 발달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영아기에는 발현적인 쓰기 행동, 즉 끼적이기 이런 걸 보입니다. 이때는 전문자적 쓰기라고 볼수 있고요. 유아기에는 이제 초보적인 쓰기, 조금 더 글자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를 보이죠. 그러다가 뭐 문자적 쓰기 단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초기 학령기에 들어가면 실험적 쓰기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철자 지식이 증가해서 조금씩 더 정확하게 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창안적 쓰기, 즉 실제하지 않는 글자지만 유아가 글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글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는 거울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쓰기를 보면은 자기가 알게 된 어떤 특정 단위를 반복해서 쓰거나 그것들을 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해서 쓰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게 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라는 걸 표현하면서 글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끼적거리는 그런 기호 개념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창안적 글자 쓰는 것은 바로 융통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점차 관습성을 가져갈수록 방향성의 원리를 깨닫게 돼서 뭐 줄맞추기나 쪽배열 이런 게 나타나고요. 또 어느 때부터는 단어 사이를 띄어쓰는, 띄어쓰기라는 행동도 나타나게 되죠. 자, 아이들은 이렇게 인쇄물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나서 영아기, 유아기, 초기 학령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읽기와 쓰기의 유창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개별 문자체계의 특성이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모국어라는 한 가지 언어를 넘어서서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것은 어떤 영향을 가질까요? 자, 다중언어란 그렇게 여러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중언어 화자는 약 33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43%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은 불균형적 다중언어입니다. 즉, L1과 L2라는 이중 언어를 가정할 때요, 그 언어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 언어들을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다중 언어 습득의 장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그 각각 필요한 언어로 소통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 외할머니, 외삼촌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수 있음에 따라서 사회적 측면의 이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중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중언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도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다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어 이외의 인지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리하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많은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이나 확산적 사고,
또는 상위 언어,

문제 해결 능력, 선택적 주의력,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사회적 민감성이나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는 부분 또는 읽기 성적까지. 이런 부분과 다중언어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중언어를 습득할 때 크게 둘로 나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히 3세 이전에 두 언어에 동시에 접촉하는 경우를 동시적 다중언어라고 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새로운 언어에 한 3세 이후 또는 청소년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경우를 순차적 다중언어라고 합니다. 이때 어린이가 성인보다 새로운 언어 습득이 좀 빠르고 또 모국어의 간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 다중언어일 때그 새로운 언어가 쓰이는 지역에 언제 도착했느냐,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어떤지, 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중언어 습득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볼까요? 먼저 균형 이론에 따르면 단일 언어 화자의 경우는 가득 찬 풍선 한 개의 비유가 되는 반면, 또 이중 언어 화자의 경우는 좀 바람이 빠져있는 덜차 있는 풍선 두 개의 비유가 되곤 했어요. 마치 우리 뇌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개념에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비교했을 때 빙산 비유는요, 마치 빙산이 저 깊은 심해에서는 한 덩어리이듯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두 개의 언어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 기재에 심층적으로는 동일한 중앙 처리 체계가 있다 라는 이론이죠. 세 번째로 문지방 이론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넘어야 될 그런 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언어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서 최소한의 수준이 되려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문턱이 있고요. 이 중간층은 이중언어라는 것이 크게 부정적이지도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턱을 넘어서면 이중언어의 긍정적인 혜택이 훨씬 커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 꼭대기층이 바로 밸런스드 바이링거, 즉 균형 잡힌 이중언어 화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중언어 아동을 위해 우리가 지도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출과 사용입니다. 여기에 그 학습자의 동기나 성격, 연령, 노출량, 이런 것이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아이가 빠르다, 뭐 어른이 더 유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발음, 즉 의문론적 측면에서는 어릴 때 배우는 것의 이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던 것과 달리 두 언어, 세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 코드 혼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류라던가 문제가 아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중언어 화자가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라고 요새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다중언어 습득에 이어서 외국어 지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지도를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환경이 아닌 EFL 환경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영어 지도, 영어 학습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영어를 이렇게 일찍 가르치는 것이 모국어에 혼동을 주지 않을까? 정체성에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비싸지? 즉 고비용에 따른 어떤 사회 경제적 측면,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연구들로부터 우리는 다중언어 습득의 이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도 잘 배우고 사용하면서 자라고 있죠.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이라는 말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외국어 학습이 필요하다면 가르치느냐 아니냐 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즉 교육 방법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에게는요, 영어 학습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명시적인 학습보다는 암묵적인 학습, 즉 놀면서 말하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영어 학습 동기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배우고 싶은지, 또는 누군가의 기대, 칭찬, 다른 사람의 만족,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건지, 이걸 바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라고 볼수 있고요. 아니면 외국어 학습자가 그 말을, 그 집단의 나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즉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지, 또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동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를 탈동기라고 하고요. 완전히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아가 되는 것을 무동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 대한 완벽주의나 또는 어른들이 주는 어떤 학습 부담, 또 너무 재미가 없을 때, 이런 것이 탈동기나 무동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키워줘야 할까요? 영어는 결국 언어입니다. 즉, 의사소통에 필요한 실제적 언어임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아주 가볍게 그런 의사소통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평가 대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부모나 교사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요즘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지도하는 소위 엄마표 영어가 또 영어 사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유아의 영어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놀이로 여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반면에 어머니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부담을 주는 역효과는 피해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가정 내에서는 필요할 때 영어가 잘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링의 의미가 있고요. 이 엄마표 영어 같은 걸로 영어 교육 다 끝내야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잘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파악해서 활용을 하면서 지금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 상호작용을 추천하고요.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은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아닌 방법의 문제입니다. 또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이 언어 습득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의사소통 장애 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연령이나 문화적 기대 수준보다 낮은 걸 말합니다.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화자인 본인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겪게 되는 경우죠. 여기에는 말 장애와 언어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말 장애는 우리의 호흡이나 발성, 울림, 조음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말소리를 산출하거나 그 말의 어떤 흐름, 목소리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조음 장애입니다. 말소리 산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언어 장애 중 가장 흔하고요. 8살 이하의 아동 중10%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중 2, 3% 정도만이 5살 이후에 경험을 합니다. 즉, 그보다 어릴 때 잠깐 나타났다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스, 즈, 츠 이런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음 장애는요, 구강 운동 체계와 관련된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성장하면서 나아지지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는 중등학교에 갔을 때 사회성 또는 학업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교사나 어떤 언어 치료사, 말 언어 병리학자에 의한 집중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발음하는 소리가 포함된 단어 목록을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부정확한 발음을 지적하거나 반복 연습을 과하게 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창성 장애는 부적절한 속도나 흐름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더듬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 자의식이 강해지면 사회성에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창성 장애 아동을 대할 때는 천천히 말하고 아이가 간단히 대답할 수

즉시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사회적 기술을 같이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장애는 우리 성대의 울림이나 혀 입술의 위치 이런 걸로 생성되는 소리인 음성이 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쾌감으로 들리거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언어발달 장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본격적으로 그 추상적인 체계인 언어 자체를 습득해서 사용하는 데 지체가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에서의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용 언어 장애의 경우에는 아이가 주의폭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좀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르기 어려워하고요. 또 구어로 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읽기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해력이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요. 뜻이 여러 개인 단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표현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은 단어나 구, 불안정한 문장으로 짧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몸짓이나 다른 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단어를 써야 할지 잘 인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는데 어려움을 보이고요. 또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글을 쓸 때는 역시 작문을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이나 표현 부분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이 지시사항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포스터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단순화해서 반복되게 해주고요. 하나씩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장애와 언어발달장애가 포함된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각각의 장애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빠른 중재, 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원활한 언어 습득을 위해서 교사나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죠. 먼저 교사는 언어 사용을 잘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말을 하고 정확한 발음을 쓰고 또 읽기 쓰기의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언어 경험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자극이 풍부한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개념을 잘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물과 경험을 자주 제공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이가 어릴수록 오감을 이용해서 사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호작용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그 아이의 지금 수준을 파악해서 이보다 조금 더 앞서간 수준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온화한 표정과 수용적 분위기로 반응적인 어른이 되어서 대화를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찰자의 역할인데요.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언어라든가 기술의 발달 수준이 어떤지를 평소에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두면 그 아이와 1대1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호작용을 잘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는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특히 교육 수준을 포함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자녀의 언어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양육 태도도 중요해서요. 얼마나 반응적인지, 아이의 요구나 신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 부분도 아이의 언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를 설명하거나 예시, 예를 들어주거나 추론 또는 질문을 하거나 아이가 뭐라고 말한 것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같이 집중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 또는 어떤 행동에 참여를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풍부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는

0: 는책 읽기를 통해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과 장르의 책을 특히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책에 쓰여 있는 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는 실생활과 연결되는 그 수많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상상놀이, 극놀이,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스크립트라는 거를 익히게 되고요. 세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언어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죠. 식사 시간에도 흥미로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많은 어휘를 나눠보고 대화의 모델링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바로 우리가 아이들의 어휘력을 확장해주기 아주 좋은 그런 때인데요. 이때 그 단어의 간단한 정의라든가 동의어, 반의어, 예시, 또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어휘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다음에 정확하게 써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언어습득을 위해서 교사는 언어 사용의 모델, 언어 경험 제공자, 상호작용자, 관찰자로서 아동에게 적절한 반응과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아동의 언어 습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깨닫고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언어 습득에 관한 이모저모를 다뤄봤습니다. 구어와 문어의 발달 과정을 짚어보고 다중 언어 습득이 이로운지, 그렇다면 아동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참 대단한데 이 아동기의 습득 양상도 아주 놀랍죠? 아동의 언어가 순조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와 교사가 할수 있으니 오늘 얻은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글 쓰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은요, 세계적으로 볼때 조금 빠릅니다. 취학 직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한60% 정도의 아이들이 단어를 틀리지 않고 쓰는 수준, 또한 10명 중에 한 명은 아주 유창하게 문장을 쓰는 수준에 이르러.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0: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파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걸려!
0: 안!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our program once again. 자, 이번 주는 여러분 건강해지는 주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건강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 혈압과 혈당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혈압 얘기, 혈당 얘기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제 세부 주제로 저 들어가다 보면 체중 관리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체중 관리가 혈압에도,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체중을 유지한다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든가 뭐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중 조절에 또 중요한 것이 운동이죠? 다음 시간에 하고 마지막에 정신 건강까지 해서 이번 주 주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적정 체중이라는 말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적정, 영어로 adequate. adequate. 발음이 좀 어려운 게 흠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인데 적당한이란 뜻이거든요. adequate. adequate. 자, 앞에를 힘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 D가 살짝 리을 발음처럼 변하긴 변해요. 그래서 adequate. adequate. adequate weight. 자, 적정 체중 한번 들어보세요.
1: Adequate weight. Adequate weight.
0: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You need to maintain adequate weight. 이렇게. 체중 조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그냥 명사 형태로 체중 조절 이런 말이 영어로 조절을 control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 앞에다 주고 뒤에다 control 붙이면 돼요. 쉽죠? Weight control. 그럼 이제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얘기할 때 Weight control is very important. 간단하죠? 관사 없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힘은 앞에다, 강세는 앞에다 준다 했어요. 들어볼게요.
1: Weight control. Weight control.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과체중과 이제 비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시는데 특히 혈압, 혈당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overweight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혈압과 혈당 이런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be overweight. Be overweight. 자, 비동사 붙여서 과체중이다. 요렇게 연습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obese. 자, 강세가 뒤에요. Obese. Obese. 요건 이제 비만. 과체중에서 한 단계 더 나갈 때 비만이다가 되겠죠. Overweight versus obese. 자, 비동사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1: Be overweight. Be obese. Be overweight. Be obese.
0: 자, 어떻게 보면 체중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요 문장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적정 체중 영어로 adequate 그거 좀 써보면 될것 같고 중요하다는 그냥 it's important 하면 될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다 했으니까 it's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It's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그렇죠? 뭐 매우를 강조하려면 이런 데 very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요. It's very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자, it's important 이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 뒷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Maintain 유지하다, 그쵸? 그 다음에 adequate weight 적정 체중 유지 나왔네요, 그죠? Maintain adequate weight 강세 잘 주시고

0: It's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요 문장 그냥 외워보면 어떨까요? 그죠? 어디서나 쓸수 있는 문장이니까 들어볼게요.
1: It's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It's important to maintain adequate weight.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겠지만 건강한 식습관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열량 조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짠 음식 좀덜 먹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것도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자, 건강한 식습관 첫째는 그냥 healthy eating habits. eating habits 자체는 식습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앞에 healthy 붙여주면 건강이 되겠죠? healthy eating habits. healthy eating habits. 저 그럼 반대로요.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unhealthy eating habits. 그죠? unhealthy eating habits.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들어볼까요?
1: Healthy eating habits. Healthy eating habits.
0: 자, 그 다음에 고열량 음식. 열량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칼로리라고 하죠, 여러분? 칼로리. 자, 우리도 고열량 이렇게 합성하듯이 영어에도 high 붙여서 high calorie 하면 됩니다. 쉽죠, 이거는요? 자, 힘 앞에다 주시고 high calorie, high calorie, food. 여기 왜 S가 붙었나요? 이러시는 분들 있을 텐데, food는 불가사 명사 맞습니다.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음식물을 세진 않지만, 음식물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만 유일하게 S를 허용해줘요. 허용되죠? 왜냐면, 다양한 고열량 음식 종류를 얘기할 때는 foods 가능합니다.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 그러니까 이 S가 들어감으로써 여러 종류의 음식들, 요게 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짠 음식. 자, 여기서 이 짠의 의미는 뭐 비단 좀 간이 좀 세게 돼가지고 짠 그런 salty 어감보다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해보신 게 소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나트륨을 영어로 sodium이라고 합니다. sodium. 읽어보세요. sodium.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즉짠 음식. 그렇죠? foods 이것도 종류 여러 가지로 foods high in sodium. foods high in sodium. 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말하는 거죠. foods 이렇게 high를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high in 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짠 음식 들어볼게요.
1: Foods high in sodium. Foods high in sodium.
0: 발음, sodium.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고열량 음식 섭취를 좀 줄여야 된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열량의 음식을 좀 줄여야 된다. 자, 그러면 high calorie food를 줄이다에 해당하는 말뭐 알고 계신가요? 자, 제안 하나 드릴게요. Cut back on 외울게요. Cut back on. 한번 더. Cut back on. 한번 더. Cut back on. 이게 뭐예요? 섭취량을 줄이다.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You need to cut back on high calorie foods to lose weight. 딱 되죠? 체중을 좀 줄이려면 고열량 음식을 좀덜 섭취해야 돼. 자, 이 문장.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cut back on high calorie foods to lose weight. You need to cut back on high calorie foods to lose weight.
0: 같이 알아두시고요. Cut back on high calorie foods. 자, 그 다음에 운동도 필수죠? 다음 시간에 운동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운동 내용, 요거 하나만. 규칙적 운동, regular 들어가면 되겠네요. Get exercise 중간에 get regular exercise. Get regular exercise. 들어볼게요.
1: Get regular exercise. Get regular exercise.
0: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못 자면 살안 빠진다. 잠못 자면 살 찐다. 왜 자꾸 뭐 먹고 막 그런 어떤 보상심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수면이 부족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아무래도 살이 좀 빠지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Get enough sleep. Get enough sleep. Get sleep. 잠을 청하다. Enough. 충분히 취하다. 그쵸? Get enough sleep. 이것도 관용적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enough sleep. Get enough sleep.
0: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중 조절의 최대적이죠? 야식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간식이죠. 그러니까 스낵인데 언제 먹어요? Late night snacks라고 합니다. 이것도 S 붙일 수 있죠? Late night snacks를 어떻게 해요? Avoid. 피하는 거죠? Avoid late night snacks. 간단하면서도 유용합니다. 들어볼게요.
1: Avoid late night snacks. Avoid late night snacks.
0: 붙여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regular exercise, enough sleep. 요거를 하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 help 동사도 넣어야겠네요. getting regular exercise and enough sleep help lose weight. help lose weight. 자, getting regular exercise. 자, get을 여기도 한번 넣어.

0: 줘야 되는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getting regular exercise and getting enough sleep 한번 생략할게요. And enough sleep help lose weight. Help 다음엔 곧장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뭐 하는데 돕니다. Help lose weight.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regular exercise and enough sleep help lose weight. Getting regular exercise and enough sleep help lose weight.
0: 자, 오늘 해본 영장 문장들은 너무 저의 일상에 그대로 쓰면 되니까 꼭 외워서 그대로 써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복습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적정 체중, adequate weight. 들어볼게요.
1: Adequate weight. Adequate weight.
0: 고열량 음식, 기억나시죠? High calorie foods. 들어볼게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충분한 수면이 enough sleep 하면 되죠. Get enough sleep. 들어볼게요.
1: Get enough sleep. Get enough sleep.
0: 좋습니다. 자, 건강관리 관련해서 오늘 체중 조절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었죠. 다음 시간에 운동 관련된 얘기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덕덕,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range versus weird. Strange versus weird. 네, 일상에서 strange하고 weird 둘다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trang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여기 G 발음을 J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ange, strange. 그리고 J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으 소리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strange, strange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J로 끝나셔야 돼요. strange, strange. 네,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trange는 낯설거나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stranger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거나 뭔가 좀 경험한 적이 없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strange라고 표현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sentences. I saw a strange cat. Do you hear a strange sound?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trange, 낯선, 이상한, stran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갑자기 동네에서 걷는데, 안 봤던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약간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낯선 고양이를 봤어. I saw a strange cat. 그래서 strange 같은 경우는 물론 낯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어감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감이 있어요. 참

참고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여기서는 물론 낯선 소리이기도 하지만 좀더 이상한 소리, 들리나? 들리죠? Do you hear a strange sou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hear a strange sound? Do you hear a strange sound? 네, 뭔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strange 말고 do you hear that sound? Do you hear that sound? 이렇게 뉴트럴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어. She was acting very strange.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좀 정상적이지 않거나 보통 많이 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strange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was acting very strange. She was acting very strange. 다음은 weird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E 모음 소리가 나야 되고요. 중간에 R까지 weird. Weird, okay?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꼭 나야 됩니다. Weird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Weird, R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Okay, Weird 같은 경우는 기이하거나 뭔가 기묘한 것을 Weird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면 나한테 진짜 그냥 이상하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좀 이상해 보여.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Weird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She's a really weird girl. What a weird coincidence. Weird, 기이한, 기묘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네, 여기서는 weird는 기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비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다. 이상하다.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그래서 strange하고 똑같이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weird는 좀더 기이한, 기묘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s a really weird girl. She's a really weird girl. 여기서도 똑같이 She's a really strange girl도 해도 의미가 좀 비슷해요. 하지만 weird는 좀더 기묘한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She's a really weird girl. 그 소녀는 정말 기묘한 아이야. 좀 특별해. 정상적이 아니야. 뭐 이런 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weird라는 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얘기할 때는 난좀 이상해. 나는 좀 특별해. 이런 말로는 써도 되지만 남에 대해서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의 일치네. 뭔가 우연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이것도 똑같이 What a strange coincidence. 괜찮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 a weird coincidence. What a weird coincidence. 네, 정리해 드릴게요. Strange. Strange하고 weird는 둘다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trange 같은 경우는 뭔가 낯설거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것을 strange라고 합니다. 그리고 weird 같은 경우는 이상하지만, 좀 기이하거나 기묘할 때 이런 거를 weird라고 합니다. 둘다 부정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항상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I saw a strange cat.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There's something weird going on. Great job, everyone!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Promises,
0: 네,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만나려는 점심 약속, 저녁 약속이 아니고요. No. 누군가에게 이걸 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romises are important to keep.
0: Promise하고, 그러니까 promise하고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make, 약속을 하는 거, 즉 만드는 거, mm-hmm. 그 다음에 지키다, keep,
1: to keep,
0: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거, break.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promises mm-hmm. are important to keep. keep.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mm-hmm.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mm-hmm. 내용을 오늘 들어볼 거예요. Mm-hmm.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0: 기본적으로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뒤에 뭐가 붙었죠?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0: 뒷부분, no matter how hard it seems. Mm-hmm. 여기서 it라는 것은 keeping
1: the, promise.
0: the promises 또는 the promise, 약속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Mm-hmm.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1: Okay.
0: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전체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promises, no matter how hard it seems.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약속이라고 한 후에 for me to keep, 제가 지키기 가장 어려운 약속은 이 문장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구어체로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문장으로 쓰여 있는 걸 글로 보고 나면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뭔가 was가 약간 예상이 되고
1: Alright.
0: 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1: was this promise?
0: 네,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I actually made it.
1: Yes, I made it. I made the promise when I was 9 years
0: 네,
1: old.
0: 그런 의미인데 it를 말 안 했어요.
1: She didn't.
0: 네, 그래서 the hardest promise for me to keep, I actually made.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구어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The most interesting movie for me, I saw when 이런 형태.
1: Right.
0: 뭔가 saw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막 뭔가 어색하잖아요.
1: Right, but you know it's a movie that you saw,
0: yeah,
1: right?
0: It was already mentioned.
1: You already said it,
0: in the beginning.
1: So you don't have to say it again.
0: 그래서 when I was 9 years old.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1: Okay.
0: 제가 9살 때 이 약속을 했습니다.
1: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My oldest friend, we have been friends since kindergarten.
0: My oldest friend,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어체다 보니까 my oldest friend and I라든지 뭔가 위로 연결되기 위한 장치가 없어요.
1: Right.
0: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Yes.
0: My oldest friend, 잘못 오해를 하면 my oldest friend, 내 가장 오래된 친구요. Like it might sound as if you were talking to your oldest friend.
1: Your oldest friend, right?
0: Addressing the friend.
1: Right, right.
0: 그게 아니고요.
1: But this case is not. She's just saying my oldest friend. And when did she meet her?
0: 그렇죠. 가장 오래된 친구와 저는 we have been friends since kindergarten.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he and I decided when we were 9 or 10. That when we get married,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s, no matter where we are.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was grandma's house.
1: And she and I decided when we were 9 or 10.
0: And she and I decided, 그리고 그녀와 저는 결정했습니다. When we were 9 or 10, 그러니까 더 이상 유치원 때는 아니고
1: yes.
0: 유치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초등학교 갔을 때
1: right.
0: 결정을 했습니다. That.
1: That what? That when we get married,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 no matter where we are.
0: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냐면 when we get married, 우리가 결혼을 할 때 we were going to be maid of honors at each other's wedding. 서로의 그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부 들러리
1: Maid of honor, maid of honor.
0: Maid of honor가 신부 들러리인데요. 여기서 maid of honors라고 했잖아요.
1: Oh yeah, maid of honors,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m both at
0: 그렇죠.
1: each other's wedding.
0: Is it possible to say maids of honor? Maid가 원래 명사다 보니까.
1: Maids of honor.
0: I think maids of honor would make more grammatical sense.
1: Right, but in this case, she's thinking of a maid of honor as one. Because there's usually only one at 네. each wedding. 네. So that concept, maid of honors.
0: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1: Yeah.
0: Maid of honor를 그냥 한 단어로 봐서 maid of honors라고 붙인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maids of honor.
1: Yeah.
0: Of honor는 뒤에 붙은 거니까 maids가 당연히 복수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 Of course.
0: So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는 서로 결혼식 가서 신부 들러리 해줄 겁니다.
1: Yeah. When you're little, it's easier to say. Yeah. But when they were little, they thought this, right? She says,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was grandma's house.
0: grandma's house라는 부분이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제 grandma's house 조금 이렇게 흘러서
1: grandma's house.
0: 발음이 됐는데요.
1: Grandma's house.
0: 그러니까 grandmother's house인데
1: grandma's house.
0: grandma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1: granny, grams.
0: 네.
1: That's it. Nana.
0: Nana.
1: 그, you say nana too.
0: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nan.
1: nan도
0: 있고요.
1: my nan.
0: 네, 정말 많아요.
1: Ooh, reminds me of that bread.
0: 인도 음식 nan.
1: nan.
0: 하고 발음이
1: I'm
0: 똑같죠.
1: so hungry. I'm sorry. 네.
0: And in our heads at the time, 그 당시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9살, 10살 아이의 머릿속에는 the farthest place we would be,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봤자 어디였냐면 그냥 할머니 집. 할머니 yeah. 집이 뭐 예를 들어 옆 동네나 다른 도시에 있었겠죠.
1: Right? But basically in the same country, for
0: yeah,
1: sure.
0: Yeah, in the same country. Uh-huh. Of course. Maybe in the

0: Same state.
1: Same state, right?
0: Maybe, possibly.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now we live on different continents. So when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 I was like, oh my gosh.
1: But now we live on different continents.
0: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
1: Continents.
0: 다시 한번.
1: Continents.
0: 네,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대륙은 mm-hmm. 영어로 continent.
1: Continent.
0: Continent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continent는 어떤 땅의 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in the continent라고 잘 안 하고
1: yeah.
0: on.
1: On. 네. Because you're on it, right?
0: Mm-hmm. You're in the country, you're in a city. You're on an island.
1: Yes.
0: 섬은 on이고.
1: Yes, you're on an island, on a continent.
0: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반도, peninsula.
1: Oh.
0: 이것도 on the Korean peninsula.
1: Right.
0: 한반도에서 한반도에. 이렇게.
1: Right. So if it's a type of land, you will always be on. On the mountain, on the hill,
0: 네.
1: right? If it's land.
0: 그런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느낌으로 말해줄 때 나라나 도시나 그런
1: right.
0: 것들은 in을 쓰는데요. Mm-hmm. 물론 continent를 다른 전치사와 쓸 수도 있습니다. Within
1: yeah.
0: this continent.
1: With 약간, it right.
0: 네, 이 안에서 봤을 때라고 그걸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쓰지만 continent의 예문을 하나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s, let's look at the example. It is the tallest building on the American continent.
0: 네, 그것은 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대륙에서, 무슨 어디 대륙에서 on the African continent 이렇게
1: yeah.
0: 말할 때에는 on을 항상 쓰고
1: on.
0: 네.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So when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 I was like, oh my gosh.
0: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다 보니까 she told me she was getting married라고 말해줬을 때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계획을 말해줬을 때 mm-hmm. I was like, 여기서 I was like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도 되는데
1: mm-hmm.
0: 여기서는 생각했겠죠.
1: Yeah.
0: 이런 말을 직접 친구에게 하진 않았을
1: she didn't
0: 거예요.
1: She didn't say, "Oh my gosh." I mean, she was thinking it,
0: yeah,
1: right?
0: Yeah.
1: She could have said it out loud to herself, but
0: yeah, 물론, "Oh my gosh, congratulations." 이렇게는 했겠지만 말을
1: yeah.
0: 했다면, "Oh my gosh, but I don't live in that country anymore." 이렇게는 말 안 했을 거예요.
1: Right, of course.
0: 네.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yeah. 했대요.
1: "Oh my gosh,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2: But I made it work.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I helped take care of the bachelorette party and do all the things I was supposed to do from 6,000 miles away. It was hard, but it was really important to me. So it was worth it.
1: But I made it work.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0: 그렇지만 처음에는 her initial reaction was mm-hmm. oh my gosh. 처음에 반응은
1: oh my gosh.
0: 어떡하지 이런 거였지만
1: can I do this?
0: But I made it work.
1: Mm-hmm.
0: Made it work. Make it work. 어떤 것이 쉽지는 않지만
1: yeah.
0: 해낼 때 make it
1: yeah.
0: work라고 합니다.
1: It's not easy but you were able to do it. You did it or you solved it.
0: Mm-hmm.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 oh.
0: 처음에 전망이 안 좋았지만 He made it work. 하면
1: made it
0: 잘 해냈다 이런 말도
1: right.
0: 되고 영화 대사 같은 거 보면은 Sir, it's impossible. It doesn't work. 이렇게 말하면 그 Sir에 해당되는 뭐 보스가
1: yeah.
0: Make it work. 되게
1: make
0: 해.
1: Work.
0: 이렇게 던지는 대사가 가끔 보이거든요.
1: Mm-hmm.
0: Make it work. 그래서 I made it work. 해냈다.
1: Mm-hmm.
0: 조율을 잘 해낸 거예요.
1: Mm-hmm.
0: I got the plane ticket. I got the dress. 여기서 I got a plane ticket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비행기 표가
1: yeah,
0: 있잖아요.
1: That's plane ticket. So I got the plane ticket.
0: 네, 그래서
1: right?
0: 뭐라고 한
1: to
0: 겁니다.
1: go there.
0: 머릿속에
1: right?
0: 이미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 Of course.
0: 네. 다음 문장.
1: Mm-hmm. I helped take care of the bachelorette party and do all the things I was supposed to do from 6,000 miles away.
0: 네, 여기에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1: bachelorette. Bachelorette.
0: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she is a bachelorette 이렇게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1: We wouldn't. But 아니, interestingly enough, we use bachelor a lot.
0: Bachelor는
1: 많이. Bachelor.
0: 네. Bachelor는 미혼 남성, 총각을 가리키는데
1: mm-hmm.
0: 그리고 이제 bachelor's degree라고 해서
1: oh, yeah.
0: 대학교에 그 학사, 석사, 박사에서 학사 학위를 bachelor's degree라고 하잖아요.
1: I just thought about that.
0: 네. 그때는 더 많이 쓰이는데 bachelorette
1: yeah.
0: 그 뒤에 이제 ETTE가 붙으면 이제 여성형을 가리키는 때가 많이 있는데
1: mm-hmm.
0: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그렇게는 많이 안 쓰이고요.
1: 이럴
0: 때 bachelorette party, 처녀 파티, 그러니까 결혼 전에 친구들끼리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노는 그런 파티를 I helped take care of that party. 그러니까 준비,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1: It's very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s, especially the ones you've made to yourself. Remember to keep your promises. They might not be important to you, but to others, they may mean the world.
0: 네, 첫 번째로 페니 씨가 어떻게 말했나요?
1: It's very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s, especially the ones you've made to yourself.
0: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약속들이냐면 the ones는 the promises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ones라고 했고요. You've made to yourself.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특히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1: Christian says, remember to keep your promises. They might not be important to you, but to others, they may mean the world.
0: 네, 약속 지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억하고 꼭 지키세요라는 말을 한 다음에 they might not 아닐 수도 있다. be important to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뭐 사람들이 아니고
1: promises
0: yeah, that you made, right? But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they may mean the world. Mean the world라는 게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직역보다는 아주 중요하다.
1: Yes, it's very, very important. It means the world to me.
0: 네,
1: it's that important.
0: 정말 의미 깊은, 뜻 깊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you mean the world to me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1: Okay. You mean the world to me.
0: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 Perfect. All right,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a lot of useful things, and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릴게요.
1: Bye.
0: Bye.

Welcome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아, 친구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토리를 네, 읽어야죠. The day the world was weighed down. 네. 아, 친구들, 저번에 시노이가 우주로 갔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옮겨야 돼요. 그 우주선을 옮겨야 돼요.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자,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ll right. Now,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expert. Expert. 자, expert는 전문가입니다. Okay? The second word is massive. Massive means very, very, very big. 거대한. Right? And the third word is to restore. To restore. 복원하다. Okay, so those are our three words for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book. All right, so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today. So let's begin reading. The librarian looked again at her screen. Yes, this overdue notice falls under the control of the Flat Hill School Librarian, not the Galactic Mobile Library Service. A Dr. Snare

0: has requested this book. That seems to have caused the error. Hmm, I might have known. Shinoy sighed.
1: Lucky for you, I'm an expert in crossing dimensions, Merritt began, with a smooth smile at the librarian. In fact, I'm the first human to leave the universe.
2: 이 라이브러리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이 그 연체된 그 알림이 우리 여기 우주선에 있는 도서관에서 간 게 아니라 네, Flat Hill School Librarian 그 Flat Hill School 우리 시노의 학교에서 온 건데 아, 보니까 A Dr. Snare has requested this book. 자, 박사 Snare 네, 악당이죠. 네, requested this book. 이 책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이런 에러가 있었다. 네, 이렇게 알고 있네요. So, Dr. Snare. Bad, bad. 자, 그래서 시노이가 I might have know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might have known. I might have known.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I'm an expert in crossing dimensions. 메르트가 I'm an expert. expert는 우리 첫 번째 단어인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메르트는 아주 자신감 있게 나는 전문가야. 어떤 전문가? In crossing dimensions. 이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자랑하면서 I'm the first human to leave the universe. 내가 최초로 네, 이 그 우주를 떠난 사람이야. 네,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네요. 자, 여기에서 잠깐 stop and think를 볼까요? Merritt is not scared to leave the universe. 자, 메리트는 이 우주를 떠나가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거 맞습니다. 네, true. 아주 뭐 자기는 전문가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Alright, let's read on. Shinoy tugged on Merritt's sleeve.
3: I've got to get back for school.
1: Ah, yes. Well, in short, I need to move your supermassive library out of Earth's orbit in order to restore the correct gravity.
0: Merritt turned to Shinoy.
1: You get back down there and I'll move this boat of books.
0: Shinoy took one last look around the spaceship and fizzled away.
2: 자, 여기에서 이제 I need to, Merritt가 이제 긴 문장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데, I need to move your super massive library out of Earth's orbit. 자, 여기까지 해설을 하면은, 이 거대한 도서관을 지구 궤도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To restore the correct gravity. 자, 여기에서, 자, massive라는 거는 거대한이라는 뜻이죠. That's our second vocabulary. Our third one is to restore, 복원하다. 그래서 이 정확한 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넌 내려가 내려가서 저기 할 일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제 이 boat of books 이거 배라고 하는데 책의 배 자 뭐 이 도서관을 옮길게 네 이렇게 말을 하네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In seconds, Shinoy was back on the sofa next to Mum. Suddenly, the weight lifted from him. Merritt must have flown the Galactic Mobile Library away. He ran upstairs and put his uniform on.
3: Did you send a text about my overdue book? He asked Mum.
0: That's our new automated system, Mum said proudly. She paused. You've got an overdue book? If you don't return them, what chance do I have of getting anyone else to?
3: Send out a spaceship to get them back?
0: Shinoy smiled.
1: On my library budget? Although, what about library drones?
0: Shinoy grabbed his overdue book and laughed as he ran out.
3: Okay, I'm returning it. Call off the drones!
2: 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네, 시누이는 이제 학교를 갑니다. 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왜 예전에는 막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옷도 입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 이제 위에서 메리트가 그 도서관을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Did you send a text about my overdue book? 엄마가 내그 연체된 책대에서 문자를 했어? 그러니까, That's our new automated system. 자, 엄마가 직접 문자 한게 아니라 이 자동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연체된 책이 있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자를. 자, You've got an overdue book? 너 연체된 책이 있어? If you don't return them, what chance do I have of getting anyone else to? 자, 여기에서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가 반납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 시켜서 그 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농담을 해요. 시노이가 아, 우주선 시키는 거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이런 답을 해요. On my library budget. 우리 이 도서관 예산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드론은 어때? 네, 이렇게 이제 농담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아유 걱정 마요. 드론 보낼 필요 없고 제가 가서 반납할게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Okay, 자,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 the book. 자, 이제 다이 중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자,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I will be back with a new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soo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그렇죠.
0: 오늘은 햄버거를 파는 햄버거 가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주문 주거니 받거니도 해야 되는데
1: 이 햄버거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친구들 에너지가 네. 엄청 넘치거든요.
0: 엄청나죠.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받으려고 일부러 또 햄버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1: 아 그래서 그렇죠.
0: 아 그럼요. 근데 슬기 씨는 햄버거를 예. 주문을 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프렌치 프라이즈나
1: 네.
0: 뭐 어니언 링스, right?
1: 맞아요.
0: 이런 거 주문 같이 하세요?
1: 무조건 하죠.
0: 아,
1: 저는 감자튀김을 네. 가끔은 코슬로로 바꾸고.
0: 바꾸고.
1: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바꾸지 않고 추가해요.
1: 아, 추가.
0: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이요. 감자튀김은 좀 슬픕니다. 양심상 뺐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버거를 주문하는, 하지만 그 와중에 살짝 슬픈 에피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동안은 치즈버거 주실 수 있나요?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뭐를 빼고 달라.
1: 아.
0: 약간 업그레이드죠.
1: 또 이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요, 막뭐 빼고 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오늘의 이 문장 너무 도움될 것
0: 이거는
1: 같아요.
0: 머스트예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여기에서 음료를 또 추가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1: 라지 사이즈 중요하거든요.
0: 아주 중요하죠.
1: 예.
0: 엑스트라까지 있으면 좋고요.
1: 네.
0: 자, 피클을 뺀 치즈버거를 주문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아, 안녕하세요. 그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2: Hello, do you speak English?
1: Only English. You understand?
2: Yes,
1: Wow.
2: sorry.
1: It's okay. I'll try.
2: Okay.
1: 그 I want
2: Yep.
1: a cheeseburger.
2: Cheeseburger.
1: Yes, but I have a cucumber allergy, so pickle no.
2: Oh, no pickles?
1: Yes.
2: Okay,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Fries?
2: Fries, you know, French
1: Fries?
2: fries. Do you want French fries with that? You
1: A
2: know,
1: potato!
2: potato, yeah, fries.
1: No, no, no, no.
2: No, no,
1: No.
2: no. No.
1: 저기, 괜찮아요. 아, 괜찮고, 라지 콜라 주세요. 아니요,
2: No,
1: 괜찮고,
2: no,
1: 프라이 노?
2: no.
1: 라지 사이즈 콜라.
2: Ah, you want a large cola? No fries.
1: Yes!
2: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Oh, my name?
2: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Ready.
2: Okay?
1: Okay, thank
2: Just one
1: you.
2: second.
0: 아이고, 이렇게 안 통해서 이거 치즈버거 어떻게
1: 아, 막막합니다.
0: 먹겠어.
1: 배고픈데.
0: 네, 저 오늘은 뭔가 업그레이드 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4: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3: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4: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우리 다 같이 햄버거 가게에 갔다고 생각을
1: 벌써
0: 해볼게요.
1: 배고파요.
0: 오늘 햄버거 먹어야겠어요.
1: 네.
0: 자, 치즈버거에, 예전에는 치즈버거 주실 수 있어요를 배웠다면은,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대로 나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나누면서.
1: 아, 그쵸. Can I get a cheeseburger? 하면은 그냥 치즈버거 하나 주실 수 있어요잖아요.
0: 겟할 수 있을까요?
1: 예. 근데 피클을 빼야 되니까 with no pickle. With no. 근데 without을 안 쓰고 with no를 썼네요.
0: Without, 오,
1: without은
0: 오케이.
1: 없이잖아요. 근데
0: 기억하고
1: with
0: 있겠습니다.
1: no는 이렇게 쓰는 거는 뭔가 되게 약간 콩글리쉬 같아요.
0: 아,
1: 예.
0: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with no. 근데 pickle을 어떻게
0: 피클
1: 쓰는
0: 스펠링을
1: 걸까요?
0: 써본 적 있나요?
1: 처음이에요.
0: 오케이.
1: pick. 왠지 pick해서 먹는 거니까. pick 아닌가?
0: 오케이.
1: 그러면은 pick.
0: 다를 것이다.
1: 네, pickle. 이런 느낌?
0: 오, 오케이.
1: pickle.
0: So it's 피클이 아니라 영어로는 pickle이다.
1: 피클.
0: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귀엽다.
0: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kle, right? So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 Well, 첫 번째가 맞습니다. 항상 느낌에 충실해야 돼요.
1: 고치면 항상 틀려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자, pickle,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얘기를 하니까 pickles 같은 것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pickle is pickle. 근데 읽을 때 보통 pickl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살짝 된소리가 나요. 약간
1: 네.
0: 현실적인 조어는요. 그래서 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pickle, pickle. 빠르게 하면 껄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1: 네.
0: 된소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규칙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뭐를 빼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거예요.
1: 네.
0: 직역을 하게 되면 뭐 없이가 되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오늘 뭘 썼죠? with
1: No.
0: no something, right? 오케이. 그래서 with no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없는 명사와 함께 이게 한국어로는 이상하죠.
1: 네.
0: 하지만 영어에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with no pickle인 상태로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Can you give me? 이렇게 주문 안 하죠, 그쵸? 당신이 우리는 이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
1: Can I get a?
0: 그렇죠. Can I get? 내가 받을 수 있냐? So can I get or can I have?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큰 샌드위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치즈는 빼고요.
1: Can I get a big sandwich with no cheese?
0: 그렇죠. With no cheese, right?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우리가 사이즈, 음식 사이즈 얘기할 때는 big보다는 large를 좀 많이 쓰죠.
1: large.
0: 그렇죠? 꼭 그래야 된다는 규칙은 아닌데요. So,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How about this? 나 내 커피 주문했어. 근데 설탕 빼고 주문했어. 난 쓴 게 좋더라고 이러면서.
1: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0: 그렇죠. With no sugar. 오. 이병적 좀 되시는데요. 오늘 좋아요. I like
1: that. Yes. Right, 컨디션 괜찮아요.
0: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이렇게 해서 뭐를 넣지 않고를 의역을 좀 했다.
1: 네.
0: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큰 거 시켰는데 치즈 없이. Right. So,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1: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0: All right.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1: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0: 아, 이런 거는요. 보세요. Yes.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샌드위치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넣고 원하는 건 싫은 건 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1: 커스터마이징이라고
0: 그런 게 많이
1: 있죠.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슈거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1: 아, 달콤하구나.
0: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아, 죄송한데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거든요.
1: 예.
0: 이렇게 하면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1: Can I get a large sandwich with no cheese?
0: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1: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아까 with no 하니까 왠지 콩글리시 같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1: 어?
0: 아까?
1: 아하.
0: You already mentioned it.
1: Yes. Without
0: 맞아요.
1: pickles.
0: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거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Without.
1: Mm-hmm.
0: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1: 뭐 없이.
0: 없이. 그래서 네. without pickles, perfectly fine. 근데 with no pickles 하면 no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1: 아~
0: 나 진짜 넣지 말아주세요.
1: 제발.
0: 아, 제발. 그래서 정말 싫어요라는 거를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1: 아~
0: with no pickles.
1: Yes.
0: Okay? 근데 either one is fine. Right?
1: Mm-hmm.
0: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1: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질문 들어가죠.
1: 응?
0: 어, 그럼요. 그래서 버거에 감자튀김도 같이 드려요?
1: 오, sure.
0: 어, 그럼 그랬으면 저는 is that even a question? 질문인가요? 했을 건데.
1: Sure. Do you want 원하나요? 그거를 함께. 함께?
0: 자, 일단 어순대로 한번 가 보세요. 자. 그럼요.
1: 그럼요. Do you want
0: 뭐예요, 그게?
1: 원하나요?
0: 뭐를 원하나요라고 물어볼까요?
1: 여기까지 할까요? 감자튀김 원하나요? 맞죠?
0: I don't know.
1: With that 버거에 그 버거와 함께 감자튀김을 원하나요?
0: 오케이. Okay.
1: So do you want potato? Potato.
0: 오케이. Okay. 자, do you want potato with that? 오케이. Okay.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1: 아, fried potato네요. Sorry.
0: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느낌 맞죠?
1: 감자.
0: 햄버거 여기 감자요. 그냥 생감자. 갈아 드세요.
1: 지금 막 했어요.
0: 그렇죠. 자, fry라고 하셨나요, 지금?
1: 아닌가요?
0: 아, 정말 오늘
1: 아, fry인가? 아, 뭐, 왜 갑자기 생각이
0: 뭐,
1: 안 나죠?
0: 가보겠습니다. Sure. Do you want 뭐뭐 with that? 자, 이걸 보면 내가 왜 이랬지 할 수 있습니다.
1: 아!
0: Fries, right?
1: 아,
0: or 우리 보통 French fries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0: 근데 너무 길어서 귀찮아요.
1: 아,
0: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fries. 당연히 fry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삑 이렇게 하나 주겠죠.
1: 하나.
0: 삑. 그거는 아니겠죠. So fries는 원래 French fries에서 감자 튀김을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do you want something? Do you want 뭐뭐? 이것도 굉장히 첫 번째 레벨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Do you want this? Do you want that? 뭐, do you want some water?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길어졌죠. 마지막에
1: yeah.
0: with that.
1: That.
0: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뭔가 주문한 게 있잖아요.
1: Yeah.
0: 메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도 같이 드릴까요? 라고 할 때 거의 바뀌지 않고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버거 가게 가면 100% 들을 거예요. Do you want 추가적인 거 with that?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는 하진 않겠죠. 일단 기본적인 그 메인 음식을 시키고 났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00%예요. 아예 통 암기해도 안 아까운 정도인데 뭐냐면 그거에 음료도 드릴까요? 그거는 당신은 음료 원해요?
1: Do you want drink with that?
0: 그렇죠. 근데 a drink죠.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how about this? 그거에 피클들도 같이 드려요?
1: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0: That's right.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0: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단품 말고 다 시켜라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 때 한 요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네요.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1: Do you want a drink with that?
0: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1: Do you want pickles with that?
0: 그러면 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1: 네네.
0: 저요, 그거에 음료도 원해요. 저는 음료를 원해요.
1: Yes, I want a drink with that.
0: With that. With that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1: Yes.
0: You understand?
1: Mm-hmm.
0: All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건 your order, your hamburger를 얘기를 하겠죠.
1: Cheeseburger with cheeseburger. No pickles.
0: Right. 정확하게 하죠.
1: Yes.
0: Very nice.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0: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이렇게
1: yes.
0: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프렌치 프라이즈는 이제 됐다.
1: 그쵸.
0: 가끔 이게 이제 양심상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몸 좀 관리해야지.
1: 그쵸. 그죠. 워낙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이니까, 프렌치 프라이니까요. No, I'm good. No, 아니요. 나 좋아요. I also, 여기서 끊고.
0: Okay.
1: I also want a cola.
0: 네.
1: 아, 나는 또한 원해요. 라지 콜라를요.
0: 네.
1: 그러면 여기에 larg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0: Okay.
1: Yes, large cola.
0: 그쵸.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무슨. 패스트푸드 먹는데 가면 보통 사이즈 얘기하면 빅보다는
1: large
0: 많이 나오죠.
1: 있어요. 맞아요.
0: 오케이, 만지 보겠습니다.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Perfect. Very nice. 이거 여러분 라지 아니죠?
1: 네.
0: R 중간에 R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모양 모으고 혀를 당기면서 꼭 해주세요. 그래서 라지가 아니라 혀가 뒤로 당겨지면서 large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 가볼게요. Large.
1: Large.
0: Very nice. 자, 그리고요, 여기 콜라가 나온 김에
1: 네.
0: 탄산음료를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1: 아, I know.
0: 이건 사실은요, 이 단어는
1: 네.
0: 뭐 100개는 오버지만
1: 예.
0: 엄청 단어 옵션이 많아요.
1: 아, 많아요?
0: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1: 소다죠, 소다.
0: 그렇죠.
1: 예, 소다.
0: 그렇죠.
1: 예, 조금 헷갈렸어요.
0: 그렇죠. 이 단어는
1: 네.
0: 뭐 노래 가사에도 있고
1: 예.
0: 유명하죠. 자, 정답. Soda.
1: Yeah.
0: There you go. 그래서 탄산 음료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Soda pop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조금 전문적으로는 carbonated drink라고도 부르고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얘가 제일 무난해요. Soda.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요, 아예 그 브랜드나 그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음식 프로덕트 이름이 있을 텐데 그거를
1: 예.
0: 그냥 부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want a가 아니라 중간에 I
1: also want.
0: Also. 그러니까 또한 뭐뭐도 이렇게
1: 아.
0: 추가를 좀 해준 거죠.
1: So, 예.
0: 나 이건 되는데 그래도 콜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마요네즈가 영어로 뭐죠?
1: Mayonnaise.
0: Okay. Mayonnaise라고 말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길죠?
1: 예.
0: 줄여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Maize.
0: Maize. Mayo라고 합니다.
1: May.

0: 매요,
1: 그래요?
0: right? 네. So 이거 해볼게요. 저는요, 또한 더 많은 매요를 원해요. 한마디로 마요네즈 더 달라.
1: Oh, I also want
0: 더 많은
1: a
0: 매요.
1: lots of mayo.
0: 더 많으니까 more
1: More.
0: 매요.
1: More
0: 네.
1: mayo.
0: 자, 다음은요. 저는 또한 아이스트 커피도 주문했어요.
1: I also want,
0: 주문했어요.
1: I also order an iced coffee.
0: That's right.
1: Oh.
0: Very nice. 자, 이렇게 된 겁니다.
1: Yes.
0: 여러분, 이거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0: Mayonnaise를 써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어른들 보통 mayo. I want some
1: 아,
0: mayo.
1: 매유를 좋아해서 마유가 된 건가요?
0: 약간 그런 것도 없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거 약간 거기다가 핫소스 부으면 맛있거든요.
1: 그쵸?
0: 네. So I also want more mayo, and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Alright, so 커피 한잔 컨테이너에 담은 걸 주는 거니까 관사 써도 되고요. 참고로 아이스가 아니라
1: 아이스트.
0: iced라고 해야 됩니다. Alright, D가 들어가야 얼음이 담긴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Okay. 네.
0: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more mayo.
1: I also want more mayo.
0: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1: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0: 네. 자,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No, I'm good. I'm good 이라고 하면 일단은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1: 네.
0: 무슨 단독으로 썼을 때는 착한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원래 나는 뭘 잘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너 농구 좀 하더라 이랬을 때, Yeah,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잘한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사양할 때도 괜찮아요 라고 할때 이렇게 써요.
1: 정중히 사양하는 느낌이에요.
0: 맞아요. 왜 우리가 사양한다고 하면 아마
1: No,
0: 그쵸?
1: thank you.
0: No, thank you.
1: 예.
0: 10분 중에 9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No, thank you.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사실 원어민들은 캐주얼하게 이렇게 엄청 써요. I'm good, I'm good. 아, 됐어, 됐어. 이렇게 해도요. 오케이?
1: No,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No, I'm good.
1: I'm good.
0: Alright, I also want a large cola.
1: I also want a large cola.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네, 준비되면 이름 불러드릴게요.
1: Okay, I'll call out your name. 여기까지 끊을까요? 나는 call out, 부를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When it's 준비되면. So 여기 it's ready.
0: 준비된 것만 쓰면 되겠죠?
1: 네.
0: 저번에 준비된 거는 잘 쓰시더라고요, right? 이게 좀 틀린 답이어서 그런데, 오케이.
1: 네.
0: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케이.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Alright, check this out.
1: Yes.
0: Perfect. 준비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발음할 때 아시죠? 앞에 re는 r 살아있기 때문에 모양 모으고 혀 땡겨서 re로 가고요. d 할 때는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해주세요. 리을 비슷하게. So, re, re. 이런
1: Yes.
0: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Ready. Ready.
1: Ready. Ready.
0: 좋아요. So, when it's ready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쵸. 뭐라 그럴까? 뭐 커피숍을 가든가 이런 거 하면은 요즘 이름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럼 막
1: 그쵸.
0: 이름 막 별명
1: 닉네임.
0: 맞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1: 예.
0: 거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때 영어로 call out 누구의 name, 뭐 your name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call이라고 해도 돼요. call out을 꼭쓸 필요는 없지만 out을 쓰면 소리를 크게 내서 불러주겠다
1: 아, 네네.
0: 이런 뜻을 더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더 안전하기는 해요.
1: 여기
0: 오케이?
1: 왜냐면 붐비니까 항상 크게 진짜 불러주시거든요.
0: I
1: 음식
0: know.
1: 나오면.
0: 그래서 보통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미국에서 살때
1: 네.
0: 뭐 유학을 오거나 억류를 오거나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은 영어 이름을 써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0: 재밌잖아요. 그거
1: 네,
0: 아니면
1: 귀여워요.
0: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던 이름을 써본다든가. 그게 또
1: 네.
0: 네, 그쵸.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한데.
1: 저는
0: 자,
1: 프린세스 쓰고 싶어요.
0: 맙소사. 저기 커피 안 만들어 줄수
1: 아,
0: 있어요. 네,
1: 매워.
0: goodbye. Alright, so call out 뭐 your name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돼요.
1: 예.
0: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슬기야 뭐 이런 식으로.
1: 아,
0: The
1: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0: my name.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1: Yes.
0: 자, 두 번째. 혹시 제 이름 크게 불러 주셨나요? 제가 못 들었나? 막 이러면서.
1: Did you call out my name?
0: Perfect.
1: 아.
0: Very nice. Did you call out my name? Okay. So 이런 거 그냥 사실 Did you call my name?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1: The teacher called out my name.
0: Did you call out my name?
1: Did you call out my name?
0: 네. 선생님이 갑자기 call out 하면

0: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1: 부모님 모시고 와. 바로 이렇게 나올 것
0: 근데
1: 같아서.
0: 그거는 크게 말하진 않잖아요.
1: 그러네.
0: 부모님을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갑자기 뭐 쓰게 이러면은 약간
1: 저안 그랬는데요? 이래야
0: 그러니까
1: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I'll call your name. 근데 아무 때나가 아니라
1: 예.
0: when
1: 그쵸.
0: it's ready.
1: 으흠.
0: 준비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So when을 얘기하면 원래 직역을 하면 뭐뭐일 때 그게 벌어지긴 할 건데 그때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 그 한국어에서는 약간 뭐뭐면이라고
1: 네.
0: 해석이 좀 되죠, 그렇죠? 살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so when 평소문 평소문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능하겠죠?
1: 네.
0: 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하겠다.
1: 네.
0: 내가 파리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I am.
1: When I am in
0: There you. 그쵸? So,
1: Paris.
0: I'll call you when I'm in Paris. 내가 파리스 가긴 갈 건데, 내가 거기 있을 때 전화할게. 좀 추가를 해주세요.
1: 네.
0: So, how about this?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메시지를 해라. 근데
1: 네.
0: 언제 하냐면요. 네가 서울에 와 있을 때. 오케이? 나한테 메시지 해. 너 서울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메시지 동사로 쓰면
1: 아,
0: 돼요.
1: 메시지 me
0: 당신이 서울에 있을 때.
1: when you are in Seoul.
0: There you go.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when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1: 와,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
0: I
1: 같아요.
0: know.
1: 네.
0: 자, 본문 읽어 볼게요.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1: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0: No
1: pickles?
0: pickles. 아니요, 괜찮아요. 라지 콜라도 주세요.
1: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0: There you go.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2: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3: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2: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 with no 명사 빼고
1: 네.
0: 가봅니다. 치즈버거에 피클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치즈버거 get 할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cheeseburger
0: 오케이, 피클들
1: with
0: 빼고.
1: no pickles?
0: There you go. 자, 샌드위치에 치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샌드위치 get 할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sandwich
0: 오케이, 치즈 빼고.
1: with no cheese?
0: 그렇죠, 치즈 없이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커피에 설탕 빼고 주문했어요. 저는 제 커피를 주문했어요.
1: I ordered
0: my
1: coffee
0: 오케이, 슈거 없이.
1: with no sugar.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Can I get a sandwich with no cheese? I ordered my coffee with no sugar. Okay, 자 다음 also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라지 콜라도 주세요. 저는 라지 콜라도 원해요.
1: I also want a large cola.
0: There you go. 마요네즈도 더 주세요. 저는 또한 더 많은 메이요를 원해요.
1: I also want more mayo.
0: 메이요. 약간 메이요 익숙하지 않죠?
1: 네.
0: 자, 하나 더. 저 아이스 커피도 주문했어요. 저는 또한 주문했어요. 아이스 커피를.
1: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0: You got it.
1: Yes.
0: 읽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a large cola. I also want more mayo. I also ordered an iced coffee. Okay, 아주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5: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4: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5: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Can I get a cheeseburger with no pickles?
2: Oh, sur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1: No, I'm good. I also want a large cola.
2: Oh, okay. I'll call out your name when it's ready.
1: Yes.
2: Okay.
1: Thank you.
2: Thank you.
0: You guys are amazing. Very, very nice.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쵸. 자, 타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라는 문장이었잖아요.
0: That's right.
1: Tommy went to bed early.
0: That's right. Went to the bed 아닙니다.
1: 네.
0: 그냥 went to bed. You got i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With no 명사. 의역을 좀 하면 명사가 네. 없는 거니까
1: 그쵸.
0: 해고가 되겠죠. 그렇죠? 활용해서 이거 한번 영작해 주세요. 조금 길어요.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어요?
1: 오.
0: 치즈버거에 마요네즈 빼고 주실 수 있나요?
1: 예.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막 단어가 몇 개 돌아다니죠.
0: 아하.
1: 네. 여러 번 문장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0: yes.
1: 오늘의 미션 문장 아주 쉽게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That's right.
1: 어느샌가 왕초보 영어에서 영어 박사가 되어 계실 거라고요.
0: 영어 박사.
1: 영어 박사. 마유쌤 절로 가. 내가 바로 영어 박사.
0: 저는 안 돼요. 저 있을 거예요.
1: 아이 그럼요. 꼭 함께 해요.
0: 오케이.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우리 수요일에는 직업 영어하죠.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에 새 인턴이 온답니다.
1: 오. 네. 새로운 친구 오면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텃세 부리고 이런 건 이제 없더라고요.
0: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딱 궁금하죠.
0: 그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은 뭐야? 말이랑 다르잖아. 이건 왜 이 제목일지는 내용 들어가면 느낌 오게 될 겁니다.
1: 너무 궁금해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요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어, 인턴 온다.

0: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1: 어허.
0: 일보 직전까지 상황을 그렸는데요.
1: 네.
0: 내용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아, 그렇죠. 이
0: 네.
1: 누군가 어떤 그 단체나 혹은 그
0: Yes.
1: 모임에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슈죠.
0: I know.
1: 네.
0: 자, 요거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그럼 새 인터넷 정체에 관해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거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2: 헉! What did you say?
1: 알아듣는 척해 왜?
2: Sorry?
1: 사장님 딸이 새 인턴이라고.
2: What are you saying?
1: 그 뉴
2: New?
1: 코워커.
2: Coworker?
1: Yes. Is boss daughter.
2: Boss daughter?
1: Daughter is
2: Ah,
1: 그렇지.
2: the intern.
1: Yeah, intern. 응.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She's still an intern.
2: I couldn't care less.
1: Oh, you don't
2: She's
1: care?
2: still an intern. Yeah, I don't care. I don't care.
1: 야, 사고방식 마음에 드네. 자, 인턴 온다. 온나 보네, 저쪽.
2: What?
1: 응.
2: Sorry?
1: 응? 아니, 가만, 왔어.
2: What?
1: 아니, 그니까, 하이.
2: Hi.
1: Intern.
2: What?
1: Intern, come here.
2: Intern, come here.
1: Yes, and you are thinking good.
2: My thinking good?
1: Yes.
2: Hello, Miss Meg.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Yes. Hello.
1: Hi.
0: 아이고, 오늘은 진짜
1: 네.
0: 스토리가 그 뭐랄까 코믹의 느낌도 있고요.
1: 네.
0: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 워낙 그 회사를 분위기로,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 배경의 드라마가
0: 맞아요.
1: 재밌잖아요.
0: 근데 외국에도 은근히 오피스를 그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1: 사랑 많이
0: 새파운도
1: 받죠.
0: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편하게 스토리를 즐긴다. 근데 그 와중에 영어가 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4: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3: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4: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직장 동료들끼리 또 뭔가 가십거리가 있잖아요.
1: 모여봐.
0: 모여봐.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이런 대화. 벌써
1: 와우.
0: 드라마나 시트콤 같죠?
1: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그냥 낙하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0: 낙하산.
1: Did you hear? 들었어. The
0: All right.
1: new intern. 아, 인턴이 영어군요. Intern is The CEO's 따님.
0: Yes.
1: 오, 그러면 여기 딸, daughter이 들어가야겠네요.
0: Right.
1: Yes.
0: 틀렸으면 좋겠어요. Okay.
1: T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왠지 daughter이니까.
0: 자,
1: Yes.
0: 그 원어민들이요. 정말 농담 삼아서 하는 것들 중에
1: 예.
0: 영어 단어 헷갈리는 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 스펠링 헷갈리는 거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1: 그쵸.
0: 케이스가 tomorrow
1: 응?
0: 이런 거 있고요.
1: 그쵸.
0: 그리고 daughter도 있고요.
1: 너무 심해요.
0: restaurant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정답.
1: 아, 뭐야?
0: G가 빠졌네, G.
1: 뭐가 되게 많네요?
0: 맞아요. 자,
1: 오.
0: D-A-U-G-H-T-E-R, right?
1: 예.
0: Daughter.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spell out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1: 맞아요.
0: 기회에 여러분 교재 반드시 필기해서 스펠링을 완전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1: 근데 너무 심한 게, son은 너무 쉽잖아요, 아들.
0: 아, 맞아요.
1: S-O-N인데,
0: Sign.
1: daughter은 너무 복잡해요.
0: Right.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의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1: 예.
0: son, daughter도 쓰지만은요, 뭐 boy, my boy,
1: 아,
0: my girl 이렇게도 쓰기
1: 그렇게.
0: 때문에 또
1: 네.
0: 예. 자, daughter 할때 t 부분을 flap을 내면 좋겠죠. 그러니까 flap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 사이에 t나 d 사운드가 리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국권이나 이런 데서는 daugh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ughter처럼 한번 가볼게요. 두번 갑니다. daughter. daughter.
1: daughter.
0: Mm-hmm.
1: daughter.
0: 좋아요. 자, 그래서 again.
1: 오?
0: little girl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 소녀인지 내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Oh, this is my little girl. 이러면 100% 본인 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너무너무 기본 사항을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단한 엄청난 꼬여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1: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느낌?
0: That's right.
1: 네.
0: The new intern은 is 명사다.
1: 오호.
0: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1: 해석도
0: right?
1: 편해요. 그래서.
0: That's right.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한번 잡아볼게요.
1: 아, 좋아요.
0: 누구의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죠.
1: 네.
0: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하고 나서 apostrophe s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에 apostrophe s 쓰면 그 사람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피터의 그럼 어떻게 피터의 뭐 딸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때
1: 네, Peter's.
0: Peter's. That's it. 그러면 그 운전자의 그러면은
1: the driver's.
0: 그렇죠. Right?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그녀는 피터의 딸이야.
1: She is Peter's daughter.
0: There you go. She is Peter's daughter.
1: 네.
0: How about this? That을 주어로 잡을게요.
1: Yep.
0: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Right? That is가 아니라 과거니까.
1: That was the driver's wrong
0: fault. Okay?
1: Fault.
0: 뭐 단어 틀리는 거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도 사실은 소유격 s를 하는 거는 약간의 규칙이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책이랑 같이 병행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물론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다이얼로그에 나오면 그거를 또 집중으로 또 트레이닝 해야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is Peter's daughter.
1: She is Peter's daughter.
0: That was the driver's fault.
1: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1: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오, 상대방이 약간 쿨해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오, 진짜, 진짜?
1: 오.
0: 그런데 이 친구는 뭐 상관 안 해. 인턴은 인턴인 것이.
1: 와.
0: 누구 때리든 상관 안 해. 이런 인물이 꼭 드라마에 나와요.
1: 맞아요. 네.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왠지.
0: 그래.
1: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on. 그녀는 아직도 인턴이야. 이건가 봐요.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0: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까요?
1: Couldn't care less. 그거는
0: 그거는요?
1: 그 밖에, 나는,
0: uh-huh.
1: 나는 그 조금도, uh-huh. 조금도? 그 아주 조금도,
0: uh-huh.
1: care, 보살필 수 없어. 예,
0: 보살필 수 없어. 상관 안 했네요.
1: 네, 네. 오케이, 근데 오케이. 상관 안 해래요. 그 she is, 그녀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네. 인턴이야.
0: 오케이.
1: 예.
0: 아까 잠깐 나왔을 때.
1: 아, 제가 알 발음을 잘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0: Alright.
1: 이거 같아요.
0: Alright.
1: I-N-T-E-R-N.
0: Intern. 자, 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 is still an intern.
1: Mm-hmm.
0: Alright. 맞습니다.
1: Uh-huh.
0: Alright. I-N-T-E-R-N. 아까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얘는 발음을 꼭 건드려야 돼요. 중간에 R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턴은 안 되겠죠?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져서 R 사운드를 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인터하고 R을 많이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겁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tern. Intern. 빠르게 해서 intern. Intern. 가볼게요.
1: Intern.
0: Ooh.
1: Intern.
0: Oh, very nice.
1: Oh.
0: 제가 들으면 이게 지금 R 사운드가 나왔나?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Oh.
0: Alright, so intern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 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하실 거예요. 슬기 씨도 해석할 때 너무 어색했거든요, 사실.
1: 원래는 I don't care 하면 나 상관 안 해 이거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돈이 아니라 couldn't가 와버리니까
0: 새로운
1: 조금...
0: 표현.
1: 네. 네.
0: I don't care. 이거 아주 좋아요.
1: 네.
0: 완벽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또 하나 알면 좋겠죠.
1: 와, 그러니까요.
0: Right. 자,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보면 힘듭니다.
1: 네.
0: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관 안 해. 똑같아요. I don't care요.
1: 아.
0: 자, 근데 이거를 직역해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0: 나는 너무 상관을 안 해서 care하는 게 상관하는 거거든요.
1: 네.
0: 나 너무 상관 안 해서 이거보다 더 덜 상관할 수는 없어.
1: 와, 어렵다.
0: 나 진짜 내가 상관하는 정도는 저기 아래 정도야.
1: 네.
0: 그만큼 상관을 안 하는데 이것보다 더 less하게 care? 난 못해.
1: 아.
0: 이게 그만큼 정말 낮게 케어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직역인데 이러면 또 헷갈리죠?
1: 아, 조금.
0: 그래서 차라리.

0: 이거는 그냥 I couldn't care less. 이게 I don't care랑 똑같다라고 뭐 이해하면 저는 이해하는 걸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1: 그쵸,
0: 나는
1: 그쵸.
0: 그만큼 이것보다 덜 케어할 정도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케어는 저 아래 있어.
1: 그 진짜
0: 원래
1: 상관 안 하는
0: 이게
1: 거네.
0: 원래 직역이거든요.
1: 그러면 I don't care보다 더 뭔가 상관 안 하고 쿨한 척 하는
0: 그런
1: 느낌인가요?
0: 느낌 더 들어가요.
1: 오.
0: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되셨다면 더 좋은데 아니어도 그냥 아 I don't care랑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네,
1: 네.
0: 아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I couldn't care less.
1: Careless.
0: Alright, 전혀 상관 안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전혀 상관을 안 해. 주어만
1: 오.
0: 바꾼 거예요.
1: She couldn't careless.
0: That's it. She couldn't care less. 이거는 couldn't도 can't도 아니라 정해졌어요. 그냥 couldn't예요. 자, 다음. 나 그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해. 일단은 나는 전혀 상관 안 해. 뭐였죠?
1: I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그에 대해서.
1: About him.
0: That's it. That's it.
1: 아하.
0: 이렇게 만약 쓰면 일단은
1: 예.
0: 원어민들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1: 오.
0: 진짜 기본이고요.
1: 예.
0: 오히려 중급인 사람들 이상 중급 고급이라고 영어를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다고 아예 말을 할 수도 있어요.
1: 오, 그쵸.
0: 그만큼 이게 진짜 찐 표현입니다. Alright, you guys,
1: 오호.
0: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couldn't care less.
1: She couldn't care less.
0: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1: I couldn't care less about him.
0: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얘 말고
1: 네.
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 같은
0: I
1: 의미예요?
0: could care less.
1: 오?
0: 그러면 couldn't하고 could는 정반대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뜻이 똑같아요.
1: 오?
0: 희한하죠?
1: 희한합니다.
0: 자, 이거는 원래 얘가 정식 표현이고요.
1: 네.
0: 어디선가 잘못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I could care less 이거를 같은 의미로 실수로 누군가가 쓴 것이
1: 예.
0: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1: 굳어져
0: Right.
1: 버렸군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더 정식입니다.
1: 아우,
0: Okay.
1: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0: Alright,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1: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쿨한 느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1: 네.
0: 일단 여기까지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0: Right. 자, 그랬더니 이걸 듣고서 멋있는 거예요.
1: 네.
0: 오,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는데,
1: 오,
0: 멋있는데, 이러면서,
1: 그쵸.
0: 그나저나, 내가 방금 얘기한 인턴 온다. 이 부분 해볼게요.
1: 왠지 사장님이 오는 것처럼 자리를 고쳐앉을 것 같아요.
0: Right.
1: 예. I like your, 오, here she comes. 여기 그녀가 온다. 나는 너의 사고가 마음에 들어.
0: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1: I like, 난 좋아. 너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생각이잖아요.
0: Okay.
1: So, 그럼 thinking 할게요.
0: Thinking.
1: Yes, I like your thinking.
0: Alright.
1: 약간 명사 느낌으로.
0: 느낌으로.
1: 네.
0: Okay. Think가 생각하다니까.
1: 예.
0: 자,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와우. 이거 한번 보시면, 에이, 설마, 그 think 명사가 thinking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1: 저 틀릴 줄 알았어요.
0: 자, think, 생각하다의 명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thought.
1: I thought.
0: 네,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thinking은 생각하는 방식,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우와.
0: 여기서도 너의 아이디어가 좋다. 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그런 느낌이
1: 예.
0: 아니라
1: 예.
0: 이거는 너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셋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게 좋다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thinking을 씁니다. So 오늘은 요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의 piece 같은 thought, ideas가 아니라 thinking. 생각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자, 그리고요. 뒤에 보세요. 그녀가 여기 온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 원래 일반적으로 그녀는 온다 여기에 이러지 않아요?
1: She comes here가 맞는데?
0: She comes here,
1: Yeah.
0: right? She, 그녀는 comes, 온다. 어디에?
1: 여기에.
0: Here. 이게 어순이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뭔가 갑자기 온다. 이렇게 하는 말투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여기 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here.

0: 그래서
1: 어.
0: 그들이 여기 온다.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Here they come.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느낌표를 좀 살렸죠? 읽어볼게요. Here he comes.
1: Here he comes.
0: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he, they, sh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1: 네.
0: 그런데
1: 음?
0: 만약에 진짜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1: 네.
0: Mike, Frank, right?
1: 예.
0: 이런 거나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를 쓸 때는요. 위치가 바뀌어요. Here comes Jake.
1: 우와.
0: 완전히 Jake comes here인데 이거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1: 왜 이렇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0: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Here Jake comes라고 하지는 않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틀린 어순이 되는 거예요?
0: 좀 어색해요.
1: 어색하네.
0: 그렇죠. 그래서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게 우리가 뭐 예고편으로 다음 화 방송을 예고할 때 Here comes next.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Here comes next?
1: 응. 아니에요?
0: 아닌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comes Jake. Here comes the girl.
1: 예.
0: 이렇게 얘는 일반 명사, 뭐 다른 명사, 일반 명사 사람 이름 이럴 때는 아예 가운데도 아니라 뒤로 밀어버립니다.
1: 네네.
0: So, 이것도 연습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1: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1: 네.
0: 안녕하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왜냐면 되게 쿨했던 상대였잖아요.
1: 그쵸, 그쵸.
0: 직장 동료. 앤.
1: 근데
0: Hello. 안녕하십니까, 백 인턴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 군기가 바싹 들었네요.
0: 바싹 들었어요.
1: Yeah.
0: 네.
1: Hello, Miss Park. Yeah,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하는 본인 소개를 한 거네요. 영광이라고? 아, 그러면은
0: 영광이에요.
1: 영광이 들어가야 되네요. 영광. 영광은 제가 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0: 짧게 쓸 수 있습니다.
1: 글로리. 글로리예요. 글로리. 예. Yeah.
0: 그것도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1: 예. Yeah.
0: 이런 느낌 수준이라 자, 이거 말고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네.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그런 회화책 어딘가에서 이 표현 반드시 본 적 있습니다. 분명히 쓰기시도 봤을 거예요.
1: 그래요?
0: 그렇죠? It's
1: an honor. 아.
0: Right. Well, it's my honor.
1: 이거 저기 수상 소감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0: That's right.
1: 오.
0: So it's an honor. 아, 영광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게 영광일까요? To work with you.
1: 어머.
0: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1: 상관을 너무 하고 있네요.
0: 그러니까.
1: 깜짝 놀랐네.
0: That's right. Okay, so honor 할 때는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1: 네.
0: honor가 아니라 어가 맞습니다.
1: 네.
0: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내가 동경을 하던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 당신이랑 뭐 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오.
0: So 아예 얘를 따와서 It's an honor입니다.
1: 네.
0: 뭐 하는 게? 이 행동 하는 게. 이거
1: 아.
0: 하게 돼요 영광입니다.
1: 아.
0: 그러면은 슬기 씨,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에 있다가 뭐예요?
1: Here.
0: Here, right?
1: I'm here.
0: I'm here. So, be here 이라고 해야 되겠죠,
1: 아,
0: right?
1: 네네네.
0: 그러면, 와, 이거 슬기 씨 만약에 어떤 시상식이나
1: 나 아카데미 시상식 가볼까요?
0: 제 생각엔 꼭 갈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0: 그러면 이거 준비해야죠.
1: Yes.
0: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 It's an honor to be here.
0: 그렇죠. 이거 그대로 연습해 보세요.
1: 예. 10번 네. 연습해야겠네요.
0: 네. 자, 이번에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1: It's honor to meet you.
0: 그죠? It's an honor.
1: It's an honor
0: to meet you.
1: 아하.
0: 너무 괜찮죠?
1: Yes.
0: 표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서 영광인지를 여러분들이 동사로만 바꿔 넣을 수 있다면 응용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1: It's an honor to be here.
0: It's an honor to meet you.
1: It's an honor to meet you.
0: 자, 그리고 honor보다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기쁨이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 거?
1: Pleasure?
0: Pleasure.
1: 와우.
0: 이것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Let me show you. It'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1: 아하.
0: 당신과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뻐요. So honor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1: 네네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상황에 따라서 또 언어를 쓰기가 조금은 곤란한
0: 맞아요.
1: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 장소가
0: 네,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너무 뭔가 이런 것보다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근데 여기

0: 거기 사는 느낌 맞죠?
1: 그쵸.
0: 왜냐하면 갑자기 상관 안 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1: 너무
0: 네,
1: 웃겨요.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1: 예.
0: Hello, Miss Pa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1: Hello, Miss Par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Alright, 자, 여기까지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3: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들었어?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1: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Right. 사고방식이 마음에 드네. 어, 인턴 온다.
1: 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0: 네, 오늘은 좀 미션이 길었어요,
1: 네.
0: 생각보다.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5: I'm like you're thinking.
4: Oh, here she comes.
5: I like your thinking.
4: Oh, here she comes.
3: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입으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명사 뒤 apostrophe es를 써가지고 우리 뭐 소유격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첫 번째. 새 인턴이 사장님의 따님이래. 자, 그 새 인턴은 the CEO의 딸이야.
1: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0: CEO's daughter가 되겠죠? 두 번째. 걔는 그녀는 Peter의 딸이야.
1: Oh, she is Peter's daughter.
0: That's it. 하나 더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자, 잘못은 fault였죠.
1: Yes.
0: 그리고 주어를 that으로 잡아주세요. 그건 그 운전자의 잘못이었어.
1: That was the driver's fault.
0: There you go. That was the driver's fault. Right? 읽어볼게요.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She is Peter's daughter. That was the driver's fault. Okay, 자 다음은요.
4: Oh, here 누구 comes.
1: Mm-hmm.
0: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거나 이런
1: yes.
0: 거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Alright. 어, 그녀가 온다. 어, 그녀가 온다.
1: Oh, here she comes.
0: 그쵸? Oh, here she comes. 하고 surprise.
1: Mm-hmm.
0: Right. 자, how about this? 어, 그 사람이 온다. 그가 온다 해볼까요?
1: 네.
0: 그가 온다.
1: Oh, here he comes.
0: Here he comes죠.
1: Yes.
0: Right? 이렇게 바꿨고요. 세 번째. 어, 걔네가 와. 그들이 온다.
1: Oh, here they come.
0: 그죠? Here they come. Mm-hmm.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 Oh, here she comes. Here he comes. Here they come.
0: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6: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7: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6: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7: Hello, Mis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8: Did you hear? The new intern is the CEO's daughter.
2: Well, I couldn't care less. She's still an intern.
8: Ooh, I like your thinking. Oh, here she comes.
2: Hello, Ms. Beck. It's an honor to work with you.
0: 어, great job, you guys. 와.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should we eat for breakfast?
0: There you go. For breakfast였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Here, 그 다음에 주어, comes.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그녀가 온다. 조용해. 여기까지.
1: 오. 오케이? 아하.
0: 그녀가 온다. 조용해.
1: 네,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nd of course, it's time to learn some very useful, simple English that we can use in the office. So, let's go to work together and check out the main dialogue. Let's take a look at the dialogue. 우리는 당신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We would like you to join us for the conferenc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right,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제 일정을 체크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좋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Great.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Alrighty, guys. That's our dialogue. Let's take a closer look. Okay, so let's do a line-by-line examination of the dialogue. We would like you to join us for the conference. 자, 오늘 situation은 누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회의라고 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 conference 이렇게 말을 하죠. Alright, so 자, 우리는 당신을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So we would like you to join us for the conference. 그럴 때 여기에서는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thank you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Okay,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자, 여기에서는 thank you is very good, it's fi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Absolutely okay. 그렇지만 또 I appreciate를 또 상당히 많이 씁니다. So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그래서 thank you 그냥 thank you보다는 I appreciate 할 때는 뭔가 좀 더 진실하고 뭔가 더 감사하는 느낌이 들죠. So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자, 우리 get back to you 배웠죠? All right. So I will let you know later. So let me check my schedule. The schedule를 체크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All right. So let me check. 이 pattern도 굉장히 많이 써요. Let me do something. 보통 한국분들이 I will check. 뭐, I'm going to check 이렇게 많이 하지만 let me 하면은 뭔가 좀 더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Okay, 자, great.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e week? 자, 좋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So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이 패턴도 굉장히 좋아요. Could you let me know? 뭐뭐뭐. 뭐 시간을 해서 next month. Could you let me know tomorrow? Could you let me know 뭐 next week? 네, 이 패턴도 참 좋습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focus on two key phrases, pattern sentences. Let's take a look. Alright, here's our pattern. I appreciate. 그래서 이 appreciate is really saying thank you. And you can say thank you, but to say I appreciate is really like 정말 마음에서 깊은 속에 깊은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네, I appreciate your positive feedback. 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뭐 feedback도 한국 분들이 그냥 feedback 그렇게 많이 하죠. Feedback. Alright, so. I appreciate. Now, thank you for your positive feedback is like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I appreciate your positive feedback. It just gets the feeling of more gratitude and more thanks. Next, I appreciate your kindness. Thank you for your kindness. Okay, that's okay. But even more. Thank you. 친절해 감사드립니다. So, I appreciate your kindness. I appreciate your concern or your worry.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뭐 걱정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럴 때도 I appreciate your concern. I appreciate your worry. 자, I appreciate your gift. 선물을 받아가지고 I appreciate your gift. 그래서 이 패턴은 꼭 외우세요. 그래서 thank you 보다는 아 이거 한번 써먹어 보세요. Alright, next one. Key pattern. 자, let me 뭐 할 이 pattern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 will check 보다는 let me do something. So, let me check your account. 특히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상대방이 I will check your account 보다는 뭔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때 let me check your account. 계좌를 확인해 볼게요. Okay, let me check your account. 자, next one. Let me check the status of the delivery. 자, 택배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I will check the delivery. 여기에서는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So, let me check. 뭔가 도와줄 때, 네, 그럴 때 조금 더 많이 쓰죠. Let me check the status of the delivery. So, in the business world, 질문이 많죠. 뭐, 그 택배가 배송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럴 때 okay, let me check it for you. 뭐 let me check the situation. Let me check the status. 이렇게 씁니다. All right, very good. So those are our two key expressions for today or pattern.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guys, 좀 긴장이 되죠? Shadowing,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흐름을 타세요. Alright, like you're surfing. Surfing 하는 것 같이 그냥 파도를 타는 거예요. Alright, let's take a look. We would like you to join us for the conference.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Great.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By the end of this week? Oka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We would like you to join us for the conference.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Great.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Could you let me know by the end of this week?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kay. All right, think of it as a song. All right, good job, guys. Now,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dialogue.
1: 우리는 당신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정을 체크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1: "좋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Excellent job, everyone! Okay, as you can see from the dialogue, 좀 이렇게 반복되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의 가정, 하나의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밥을 쓱 주시면서 이거 서비스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감사해요 아줌마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원래는 돈을 내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서비스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은요, 어떤 것이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무엇, is 혹은 are on the house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on the house 라는 게 과연 어떻게 여러분 서비스가 됐는지 이게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on the house 라는 표현이 바로 무료로 제공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on the house 라는 핵심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무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것이 많이 떠오르죠? 어떤 표현? 그쵸? 바로 free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free of charge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료로 제공하는 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공짜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 is free of charge 혹은 그것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free of charg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 식당이나 혹은 술집에 있는 그 주인이 아 이거 서비스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우리 중국집에서 이제 서비스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군만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요. 이제 on the house로 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free of charge랑 on the house에 살짝의 어감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는 안 주는 건데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거 서비스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는 느낌 바로 on the house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무엇 자리에 이제 서비스로 주는 것들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에피타이저는요, 서비스로 제가 드릴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에피타이저를 한국말로 전체 요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ppetizer is on the hou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에피타이저는 서비스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ppetizer is

0: on the house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이제 서버가 이렇게 싹 주는 거예요.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 Enjoy.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야, 나 이거 안 시켰는데. I didn't order it. 이렇게 얘기를 할게 아니고, 그쵸? Thank you.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 On the house. 바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커피는 서비스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커피는 커피니까 Coffee is on the house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coffee is on the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coffee is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The coffee is on the house라고 얘기를 해서 커피는 서비스입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이 음료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료는 drink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This drink is on the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is drink is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This drink is on the house. 이 음료 무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을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만두는 서비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는요, 여러분, du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두는 되게 개수가 복수가 되죠. 그래서 the dumplings are on the house로. 이번엔 is가 아니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dumplings are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The dumplings are on the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만두가 서비스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웠을 때는 fried로 여러분이 또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되겠죠. 자, 오늘은요. 그 식당 가게 주인이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서나 혹은 그냥 여러분이 그거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on the house.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 The coffee is on the house. The coffee is on the house. This drink is on the house. This drink is on the house. The dumplings are on the house. The dumplings are on the hous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는요, 서비스예요. 라는 표현을 바로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에피타이저요, 그거 서비스였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과거로 얘기를 하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The appetizer is on the house에서 was on the house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무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의사소통할 때 여러분이 is인지 was인지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달라집니다. was 과거의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ppetizer was on the house로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였습니다라는 표현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 음료 서비스예요라는 표현 This drink is on the house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거 음료 서비스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서비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겠죠. 정확하게는 Is this drink on the house?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거나 혹은 이게 어려우시면은요. This drink is on the house?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서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질문이 되니까 This drink is on the house? 혹은 그냥 this drink를 그냥 is로 얘기를 해서 It is on the house, they are on the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이것들 다 무료, 그러니까 이것들 다 서비스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s this drink on the house? 혹은

This drink is on the house. 이렇게 여러분이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바로, what is on the house? 혹은, what are on the house?로 얘기를 해서, free of charge랑, 이제는 on the house랑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on the house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네, 하루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고 즐거운 에너지도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같은 느낌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순서는요.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딱 멈춘 다음에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해본 다음에 짧은 문장 만들어보고 그래서 긴 문장까지 엮어보고 나중에 복습까지 해보고 다이얼로그까지 집어넣어보고 어떻게 더 이상 해요? 그렇죠? 그래서 It couldn't be better. 네, 최고로 여러분을 위해서 잘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돼요. 자, 출발합니다.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Alright,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신 거 맞는 거죠? 그들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는지 너는 알아? 자, 근데 오늘의 포인트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뭔데요? 뭐뭐 어떤 정보를 너가 알아? 이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당연히 너 알아? Do you know? 다음에 WH까지 쓰인 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Whe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try it out. Step 1. 자, 인간은요, 정보를 서로 갖고 있고요.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편이 무엇인가 아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앞에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이름 같네요. 자, 아라 씨 듣고 계시다면,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예, 잘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언제인지 알아? 그럼 do you know였죠? 자, 그러면 언제는 뭐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time 아니면 when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WH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do you know when? 시간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소도 알아? 그러면 do you know where?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는 뭐예요? 어떻게? 그렇죠? 바로 how겠죠? 자,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그 다음에 또 뭔지 알아? 예, 그래서 what? 이거잖아. 그래서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실제로 말을 꺼낼 때도요. Hey, you know what? 너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에, 추임새로 앞에 어떤 when you want to introduce new piece of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그렇게 소개할 때 앞에 이 말도 많이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누구인지 알아? 이젠 눈치채셨을 거예요. Who? 그렇죠. Do you know who? 네 가지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장면 속으로 한번 Let's jump into the real situation with my action.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어요. 자, 절 따라 하시면서요. 한번 키워드 드립니다. 자, 시간이 어디인지 언제인지 알아? Okay, your turn. Do you know when? 됐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your turn.

그렇죠. Do you know how? 자, 세 번째입니다. 그걸 알아? 그거 뭔지 알아? 자, do you know? 그렇죠. Do you know what? 맨 마지막으로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오케이. Do you know? Who까지 다된 거죠.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is step 2. 너는 그들을 언제 어디에서 만날 건지 만나는지 그런 뜻이죠. 알아? 자, 앞에서 나왔죠. Do you know when까지는요. 장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Do you know when? 그 다음엔 where도 나올 수 있으니까 Do you know when and where? 됐고요. 그 다음에 뒤 연결이 여러분 만나다는 뭐죠? meet죠. meet. 그래서 그들을 만나다는 meet them이에요. meet them. 근데 to가 없다면 어떤 느낌인지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그들을 만나 어디하고 언젠지 알아?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to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지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서 그다음에 언제 만났는지를 do you know 알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So do you know 저 보세요. Do you know when and where to meet them? 네, 이런 구조로 많이 쓰이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요. 그렇죠? 이거 갖고 아마 한 10문장 이상, 20문장 이상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응용해가지고 when to come, when to go there, 그렇죠? When to call you 뭐 이런 거 다. 자, 그다음에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알아? 어떻게는 아까 how였죠, 그죠? 예, 그래서 do you know how 나올 테고요. 넥타이를 매다는 뭐지? 매다? 매다가 뭐예요? 묶는 거. 타이예요. 그래서 tie a tie라고 합니다. 이때 tie는 묶다고요. 뒤에 tie는 넥타이를 얘기하는 거죠. Do you know how to tie a tie? 말장난 같지만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실제 이렇게 쓰입니다. 맨 마지막 거는요, 바로 이거죠. 너의 경력을 위해서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알아? 자. 그럼 뭘 해야 할지 무엇이 뭐예요? 무엇? Do you know what? 아까 나왔죠. 그러면 무엇을 하다는 뭐겠어요? 하다니까 do죠. 그럼 그 사이에 to가 있어야지 느낌이 하는지를의 느낌이 나오니까 Do you know what to do? 그렇죠? 다음이니까 next까지 써봤고요. 당신의 경력을 위해서 for your career. 자, 간단하죠? 이거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CAREER은 career 경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캐리어 하는 것은 CARRIER이라고 해서 뭐 나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균의 보균자라든가 예, 이런 걸 갖다가 날 것, 들것 이런 걸 캐리라고 하잖아요. 캐리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career. 스펠링도 다르고 발음도 다릅니다. 철자도 다르고요. 다시 한번. 얘는 career. 보균자나 어떤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carrier.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Do you know what to do next? For your career?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번에 뭘 해야 할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to do next now? Try it again.

자, 다들 해보셨죠? 그 나갈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다들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대화 속에 넣어볼까요?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너는 그들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는지 알아? 라고 누가 물었어요, 정보를.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그 사람들 만날 사람들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Do you know? 하면서 바꿉니다. When and where to meet them? 그렇죠? When and where to meet them? 그랬더니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책이죠. 그러면 let me check with them. 누구한테 물어본다 할 때는 check with고요. 그렇죠? Let me check. 이것만 쓰셔도 돼요. Let me check first.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do you know where to find this show? 자, 저희 여기 방문하시면 바로 이제 프로그램 찾으실 수 있고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제거 말고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 것도 함께 하시면서 한번 쭉쭉, 그렇죠? 크로스 체킹도 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Bye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